드라이브 엑스 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차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0: 얘기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1: 체스트가 뭐예요?
0: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1: 네, 체스트.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트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커 게임 같네요.
0: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성이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0: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1: 이건 말이다.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1: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1: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 그러네.
1: 누구나 아는 거예요.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1: 빙고 말은 델라홉. 블루이의 말은 델라홉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1: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1: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1: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1: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1: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0: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1: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요정이 두 개네.
0: 비숍.
1: 그리고 프론도 많아.
0: 폰이야.
1: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3: 고마워, 블루이 언니.
2: 잘했어, 블루이.
0: 이거 봐.
2: 내버려둬, 체스왕.
1: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3: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0: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1: 킹이랑 퀸!
3: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1: 그래. 고마워.
0: 그걸 그렇게 하면, 그래, 뭐 어쨌든.
3: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1: 그래, 괜찮아.
0: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2: 오호, 정말 그럴까?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0: 그냥 한 칸.
2: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0: 이제 다 했어?
2: 어.
0: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3: 소풍 가기 아름다운 날이야.
0: 빙고?
1: 빙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1: 뭐랄까요?
0: 프론을 움직여봐. 폰!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1: 아빠!
0: 그래. 빙고 차례.
1: 갤러업 달려가요.
0: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3: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0: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1: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3: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1: 갤러업!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3: 휴.
0: 아니, 그거 죽었어.
3: 갤러업이 죽었다고요?
2: 아니, 갤러홉은 안 죽었어.
0: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0: 다리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분리 차례.
1: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2: 여기 아님 여기.
0: 자, 여기.
2: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3: 갤러업의 딸이야.
2: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0: 그럼 여기는요?
2: 그래, 또 쓰러뜨려.
3: 멈춰요.
2: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4: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0: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4: 여보, 그만해.
2: 결국에는 킹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0: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겨요?
4: 그거 쉬워, 블루이.
2: 드디어 오셨네.
4: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2: 그거 제법인데? 또잉.
4: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2: 그건 잘못한 거야.
4: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2: 체크메이트.
4: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2: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4: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2: 그래도 꽤 잘했는데.
4: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0: 여기 빙고.
3: 오, 어서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떡떡.
4: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3: 죄송해요. 떡떡.
4: 거기 누구세요?
3: 감자예요.
4: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3: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4: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3: 죄송해요. 떡떡.
2: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3: 아빠!
4: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 둬.
3: 정말요?
2: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3: 만세!
4: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2: 요즘 이게 유행이래.
0: 엄마, 괜찮아요?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3: 무슨 헤어스타일?
2: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0: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2: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5: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0: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2: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0: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2: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0: 네?
2: 그래, 그 게임 할까?
0: 아, 정말이야?
2: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0: 양강아지!
2: 그래, 맞아.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6: 풀
3: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6: 냠, 냠, 냠.
3: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6: 냠.
0: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3: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0: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0: 먹을 풀을 가져왔어.
1: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1: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가라.
2: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 하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엄마 부를게요.
2: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1: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 없어.
3: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1: 엄마, 방 안에 계세요?
4: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1: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

0: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1: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0: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1: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0: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1: 어, 안 돼! 아빠가 안 돼!
0: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2: 이게 무슨 일이야?
3: 어떡해! 빨리 가!
2: 그만해! 말썽꾸러기야!
1: 경각은 왜 안 돼?
2: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1: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2: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1: 양강아지 안 돼!
2: 진리!
4: 이런...
2: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1: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2: 엄마가 왜?
4: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1: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2: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1: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1: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2: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4: 양털깎기 전문가?
2: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1: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2: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1: 안녕.
2: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얘들아.
1: 여기요.
2: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2: 고마워.
1: 저도요.
2: 아빠는 어디 계시니? 고개 숙여 이 겁쟁아. 안녕 웬디.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5: 기분 좋아. 고마워.
2: 가만히 있어. 가만히.
5: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2: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5: 고마워.
2: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5: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 봐요, 엄마.
2: 그래.
0: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6: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이리 와, 더 빨리.
7: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1: 더 놀고 싶어요.
7: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거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거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레이 입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1: 발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2: 어, 맞네. 대단하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아, 이불.
2: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은 거리랑 완전히 다르네.
1: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2: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예, 반대로.
1: 그럴 줄 알았어.
2: 쉽지가 않네.
1: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2: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1: 그냥 몸 말리니까.
3: 너저 가고 있어요.
1: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2: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1: 코끼리?
3: 호, 강, 호, 강, 호, 강.
1: 캥거루?
2: 지금은 뭐해?
1: 꼬꼬닥.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요.
2: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1: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2: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1: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2: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1: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2: 돌아가는 동안.
1: 어,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2: 어, 조금.
1: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2: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1: 아,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2: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오!
1: 너봐, 쉽지 않다니까.
2: 할 수 있겠어.
1: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2: 내 발 어때?
1: 응,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어우, 이런 어지러워.
2: 오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1: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2: 삐욕, 삐욕.
1: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2: 아, 그래.
3: 언니, 저기 봐.
1: 삐욕, 삐욕,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1: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2: 어,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 하지 않아요?
1: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1: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3: 왜요?
2: 우리도 모르겠어.
1: 그러게.
3: 좋아요.
1: 혹시 삐옥삐옥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3: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1: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밖으로 좀 닿아요. 네, 그렇게요.
2: 밖으로,
3: 아빠, 우리 발바닥 가려야 해요.
1: 어, 그래, 그래서.
2: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안으로. 내요. 삐옥,
4: 삐옥, 삐옥.
1: 난 잘하고 있어.
3: 그렇게요.
2: 아,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옥 걷기를 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2: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2: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3: 갈게요.
2: 여보, 여보, 저거 봐.
1: 에? 뭘?
2: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1: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2: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1: 아, 어, 그런 것 같네.
4: 좋아! 그래!
3: 맞지? 어른들은 못 말려.
2: 규칙 정한 거 기억나지?
1: 어,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2: 그래.
1: 빨리 끝내버리자.
2: 그리고 쉬면 되지.
1: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2: 어, 여보, 안 돼.
1: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2: 계속해.
1: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아,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2: 아이들 먹으면 별로...

0: 이제 끝났어?
1: 그럼.
0: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1: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최근에 이상 기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육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0: 진짜 잠을 못 자는 것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뭔가를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갈아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0: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비용지어 버디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거창한 약속보다 매일 지켜나가는 작은 성실함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방송 역시 한 번의 다짐보다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한 점은 이어가고 또 부족한 점은 돌아보는 꾸준한 노력들이 쌓일 때 더 나은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최지인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번째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만나볼까요?
2: 지난 8월 11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오리 너구리의 사랑을 지키는 독발톱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지녀 어린이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오리 너구리를 주인공으로 다루었습니다. 우선 호기심을 지식으로 넓혀가는 단계별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동물병원 진료실이라는 친숙한 배경 속에서 다쳐서 찾아온 수컷 오리 너구리의 사연을 중심으로 오리 너구리의 생태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갔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주입식 방식을 벗어나 시청 아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퀴즈 형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라는 첫 질문부터 시작해 오리 너구리가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는 젖을 먹여 키운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이후에도 오리 너구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시청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냈는데요. 물속에서 눈과 코, 귀를 막고도 부리로 미세한 전기를 감지해 사냥한다는 이야기, 짝짓기 시기 수컷들이 뒤쪽 다리에 독발톱으로 암컷을 두고 결투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방송된 내용은 어른에게도 낯선 내용이지만 질문과 두 개의 보기 그리고 딩동댕 요정들과 오리 너구리로 분한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상황극을 거치며 어렵지 않게 전해집니다. 특히 만화적인 연기톤이 자칫 무겁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스컷들의 싸움과 독의 위험성을 순화하고 실사 영상이 실제 동물의 서식 환경과 수영하는 모습, 부리의 형태를 생생하게 확인시켜준 점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두 수컷 오리너구리 사이의 갈등을 신혼부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해방꾼 구도로 단순화한 점입니다. 아이의 시선을 배려한 점은 좋으나 단순한 도덕적 단정 대신 짝을 찾기 위한 본능이라는 생태적 맥락을 한 문장만 더 짚어주었다면 교육적 깊이가 훨씬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유쾌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회차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머와 탄탄한 시각 자료의 조화가 돋보이기를 기대합니다.
0: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좀 넣고는 합니다. 네.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교양적인 지식 전달 사이에서 균형점을 좀 잘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재미와 교육의 균형을 잡으려면 웃음이 억지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다 보니 뭔가 내가 배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딩동댕 딩동댕은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서 빠져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지식을 습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재미와 정보를 줄 때는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하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사용한다면 좀 더 훌륭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강정보 프로그램 명의 한번 살펴볼까요? 네.
2: 지난 8월 14일에 방송된 명의 성인 2명 중 1명 당뇨 위험 스마트 케어로 혈당을 지켜라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의는 각 분야 최고 의사들이 환자와 질병을 대하는 노력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들려주는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내분비 대사내과 김재현 교수와 함께
1: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같은 스마트 케어 기기로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우선 흥미로웠던 지점은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의학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생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그래픽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시청자를 배려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낯선 단어가 나올 때는 하단에 그 의미를 띄워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도시락을 먹고도 혈당이 크게 나뉘는 실험을 보여준 건 역시 좋았습니다. 담당 PD와 출연자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두 번 식사를 했는데요. 오직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해당 실험은 밥을 먼저 먹은 날과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은 날의 혈당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먹는 순서만 바꿔주면 당뇨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0: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천 방법을 보여주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이 아직 1형 당뇨병 환자뿐이라는 아쉬운 현실도 짚어주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인슐린을 맞는 사람이 7, 8%나 되며 이들 역시 1형 환자 못지않게 합병증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정책 토론회까지 직접 찾아가 2형 당뇨 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재정의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합병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더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를 함께 전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기가 좋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며 공익성을 깊이 있게 담아낸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용한 그래프에서는 초록색이 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막에는 이러한 규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송 내에서 혈당 상태가 좋아진 당화혈색소 0.5% 감소의 자막이 오히려 빨간색으로 강조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래프에서 잘 지키고 있는 색상 규칙이 자막에도 일관되게 이어졌다면 시청자가 훨씬 읽기 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당뇨병을 혼자 참아야 하는 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설명해 당뇨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건강 상태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준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랜 신뢰를 쌓아온 장수 프로그램 명의가 앞으로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0: 네, 이미 너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지금처럼 그 유용한 의학 정보나 스마트 기기 같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을 다양하게 소개해주는 장점을 이어가고 그리고 지금처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어떤 실험을 할 때 참여 인원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좀 더 탄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한다면 프로그램이 주는 정보의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명품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다양한 건강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 새나게 한번 살펴보죠.
0: 네, 지난 8월 15일에 방송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가위손 엄마와 말썽쟁이 파리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설채연 수의사가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유기견과 파양견 20여 마리를 거두며 애견 미용실을 하는 가위손 엄마와 손님만 오면 짖는 10살 대형견 파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해당 방송에서는 개와 사람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카메라는 개들과 손님이 쉴 새 없이 오가는 1, 2층의 열린 동선을 보여준 뒤 손님이 올 때마다 목욕실로 격리되는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보호자의 미안한 마음과 파리의 좌절감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화려한 효과 하나 없이 관찰만으로 전해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장치 없이도 시청자가 양쪽 모두에 이입하게 만든 화면이었습니다. 반려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준 점도 좋았습니다. 설채연 수의사는 파리의 짖음이 다른 소형견들의 흥분에 전염된 동조 행동이라고 진단하고 파리와 개들을 분리한 뒤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 그 진단이 맞았음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개는 사람처럼 밤에 몰아자지 않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데 옆에서 종일 다른 개들이 짖어대니 파리가 수면 부족을 겪어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반려인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반려인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 점도 좋았는데요. 파리의 하루

0: 산책이 500m, 시간으로는 10분에서 15분뿐이라는 숫자가 뜨자 설채연 수의사는 대형견은 12살이 넘으면 인지장애가 올 위험이 커진다며 산책을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대형견과 함께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산책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힘이 약한 보호자도 대형견을 다룰 수 있도록 목줄 사용법을 알려준 대목도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개의 입에 사람 말을 붙이는 자막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관에 엎드려서는 가지마요 이모 같은 말풍선이 뜨는데요. 수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과도한 말풍선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다소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풍선 자막의 사용을 조금만 줄였다면 어렵게 전한 정보가 더 또렷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에게 찾지 않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적합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송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1: 오히려 너무 말풍선이 지나치게 많아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흐릴 수 있다, 혹은 뭐 실제 행동에 대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0: 네, 사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강아지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전문가의 분석이 중심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림짐작하는 말풍선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몰입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굳이 사람의 생각처럼 억지로 말풍선을 채우기보다는 이런 강아지들이 만들어내는 몸짓이나 어떠한 표정 같은 행동 언어를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어떠한 자막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살고 시청자들이 강아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지난 8월 15일에 방송된 최태성 서경석의 여행 본색 광복절 특집 응답하라 1919 수원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태성 서경석의 여행 본색은 역사 강사 최태성 씨와 방송인 서경석 씨가 전국을 다니며 그 고장의 인문학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EBS의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광복절 특집으로 최태성 씨와 서경석 씨가 수원을 찾아 1919년 3월의 흔적을 확인하고 수원의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한 수원 성벽 위에 1919년 3월의 역사적 순간을 입체적으로 겹쳐낸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조의 계획도시라는 수원의 공간적 배경에 독립운동의 함성을 포개고 7분의 독립운동가 벽화 앞에서 질문을 통해 관광지에서는 조명되지 않은 낯선 역사를 자연스럽게 불러드립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역사의 무게감을 두 진행자의 유쾌하고 안정적인 호흡으로 훌륭하게 눌러준 탁월한 오프닝이었습니다. 먹거리를 역사와 따로 떼어놓지 않은 구성 역시 돋보였습니다. 남문 지동시장의 먹음직스러운 순댓국과 곱창 볶음을 한참 보여준 뒤 이 시장이 1919년 3월 16일 만세운동의 발상지였으며 당시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던 역사적 현장임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었는데요. 간장을 넣지 않는다는 수원 왕갈비의 독특한 유래 역시 정조가 수원을 농업도시로 계획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찾아낸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진행자들의 먹고 노는 장면이 곁가지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깊은 역사를 읽어내는 또 하나의 창구 기능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지금은 봉수단, 일제강점기엔 자해의원이라는 공간의 변천사 위로 기생의 신분으로 자해의원 검진을 향하던 길에 만세를 외쳤던 김향화 열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초반부 벽화에서 단편적으로 스쳤던 인물이 여행의 여운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원 만세운동의 발원지를 짚어주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두 사람은 팔달산 서장대에 올라 1919년 3월 1일 밤에 횃불 시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그날 저녁 수백 명이 처음 모인 곳은 성곽 동북쪽 방화수류정 부근이었고

0: 서장대는 그 횃불이 공화로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성곽을 걷는 길에 방화 수류정까지 함께 짚어주었다면 그날의 함성이 시청자들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익숙한 관광지에서 새로운 시선을 찾아낸 새로운 관점의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도 이어져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역사를 기억해야 함을 광복절에 맞춰 짚어준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1: 최태성 서경석의 여행 본색은 역사 전문가와 전문 예능인이 호흡을 맞춘 입문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게 되니까 그 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색깔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신경 쓰면 좋을지도 알고 싶어요.
0: 두 진행자 모두 워낙 예능감이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굳이 억지로 과한 어떤 예능적인 요소들을 넣지 않고 힘을 좀 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하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콘텐츠 자체가 도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콘텐츠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다만 중간중간에 약간 흐름이 깨질 것 같이 이렇게 질문, 퀴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감정선이나 어떠한 흐름에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지인 평가원과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대 목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대 목격은 문화, 예술, 언론 등을 대표하는 12명의 인물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며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시대 목격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시대 목격을 제작하고 있는 이혜진 CP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시대 목격은 총 12부작으로 구성돼서 매회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출발점을 어디에서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2: 한국의 문화 예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EBS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카이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취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시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만들어온 사람들 혹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깊게 담다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물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3: 모두 각 분야에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혹시 그 선정하시는 어떠한 그런 뭐 기준이 있을까요?
2: 한국 문화의 뿌리가 어디일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토양 위에서 이런 한국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좀 모시려고 했고요. 어떤 문화나 예술 분야의 변화를 좀 이끌어낸 사람들,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3: 진짜 방송을 보면 그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수십 년 전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나오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요즘은 또 워낙 저작권 개념이 이제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저작권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도 굉장한 노동력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많은 기관과 개인들한테 연락을 하고요. 이제 출연자 본인께서 주시는 자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아주 초창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모든 기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출연자분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또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좀 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예술대학교나 국립극단에서 되게 전폭적으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고 그 김동우 그 부산국제영화제 초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자료들을 저희에게 넘겨주셨고

0: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1: 시청자로서는 시대 목격 스튜디오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시대 목격 스튜디오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0: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워낙 연령도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고 개성도 너무 다양해서 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는 장치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좀 세트에 힘을 주자 이런 의견을 좀 모았고요. 저희끼리는 이제 커스텀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그 출연자에 따라서 좀 스튜디오를 좀 변형시키는 걸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고 그걸 구현하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튜디오에 모아서 이제 출연자분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런 것까지 구했단 말이야 라고 놀라실 수 있도록 그런 좀 자료들을 많이 구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그 녹화할 때 제가 PD들한테 절대 출연자들한테 먼저 스튜디오를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놀라는 이런 것까지 준비했단 말이야 라고 놀라는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디렉팅을 했는데요. 이세돌 씨는 휴게 들어와서 이렇게 본인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사진을 사람들이 대체 왜 그렇게 찍나 했는데 아마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이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고 은희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스튜디오를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내가 다시 글을 쓸 힘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저희도 되게 약간 감동하고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터뷰 전에 출연자분들로 하여금 좀 환대를 받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제작진한테 좀 마음을 여는 장치로 잘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1: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시대 목격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에서 좀 누구의 인터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을까요?
0: 모든 분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이세돌 씨의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천재라는 이미지로 저희한테 각인이 돼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솔직하게 저희한테 털어놔 주셨고 이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알파고를 유일하게 이긴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AI에게 가장 먼저 패배한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저의 생각보다 출연자들이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를 해주고 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1: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아까워.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0: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1, 2, 3부는 90대 출연자분들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 90년의 인생을 사실 50분 안에 담는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리이기도 한 일인데요. 그 신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심장박동기를 달고 이제 항상 공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그 심장박동기를 단체로 무대에서는 선생님의 심정이나 그걸 보고 있는 후배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김동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937년생이신데 최근에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조금 더 많이 저희가 담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입니다.
3: 차우림 김윤아입니다.
4: 무대 위에서 신고생님
5: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6: 우라노는 1956년 최초로 패션쇼를 개최하고
7: 이세돌 구단의 정황 묘수 이후 알파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를 잇따라 두면
8: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9: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결과가 설명해.

0: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1: 질문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좀 소재라고 생각을 했던 게 250개의 질문 중에서 무작위로 막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작진들이 좀 약간 머리를 잘 쓴 게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운 질문을 스리슬쩍 이렇게 넣기도 하셨더라고요.
2: 정확히 그런 장치로 저희가 네, 마련한 소품이고요. 그 제작진 한 명당 10개의 질문을 이제 만들어서 합쳤더니 이제 250개 정도의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랜덤으로 펼쳐서 나오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을 이제 출연자와의 규칙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좀 송구한 질문들도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이 출연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저희는 뭐 사실 한 두세 개의 질문만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막 10개씩 하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장치로 쓰이고 있고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은희경 작가님이 이제 질문책을 펼치셨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한 사람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제 보통은 유명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은희경 작가님은 엄마, 아빠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핑계대서라도 엄마, 아빠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서 저희 출연자들의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신구 선생님 같은 분이 굉장히 겸손하신데 저희가 신구 선생님은 참 겸손하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펼치신 질문이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자화자찬하고 싶은 순간은?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정말 0.1초도 안 돼서 없어! 하고 책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출연자의 캐릭터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도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신구 선생님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궁금했던 건 신구 선생님을 선택하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2: 저희가 이제 신구 선생님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TV에서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든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든지 네, 저희가 명확히 기억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영국 무대에 계속 서고 계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커튼콜에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 영상을 이제 SNS에서 보게 됐는데 아, 이게 91세의 나이에도 매일매일 저렇게 무대에 서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분한테 일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아직도 계속 저렇게 무대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신구라는 어떤 배우의 고향이자 뿌리는 연극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구 선생님을 연극의 신구라는 제목으로 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신구 선생님의 많은 동료분하고 후배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연극의 신구 편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작을 하셨나요?
2: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어요. 예쁘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같이 뭐 연극을 시작한 전무송 배우님이나 박근영 선생님 같은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뭐 당시 연극 무대에 선다는 것의 의미, 당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서로 연극을 이어나갔는지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진출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또 후배 배우분들한테는 이제 현재 그렇게 오랫동안 65년 동안 무대 위를 지켜주는 선배가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주변인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시죠.
2: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방송국에서 PD들이 와서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걸 다 거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절의 이유는 나는 그냥 당신들이 일하는 것처럼 내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이런 이유셨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저희의 이제 출연 어떤 제안도 거절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모시고 싶은 마음.

0: 마음이 저는 커졌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두 번 거절당하면 방송국에서는 이제 방송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다음 섭외로 이제 넘어가곤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연극하시는 극장으로 찾아갔어요. 저희 막내 PD가 연극도 진짜 여러 번 보고 선생님 못 만나는 날이 있어도 뭐 계속 거기 앉아서 선생님 기다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알아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출연에 응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도 쑥스러워서 자기는 못 보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저희를 한명한명 안아주시면서 그때 거절을 막 너무 오래 하신 게좀 미안하셨는지 아 그때 못되게 굴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심이 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참 감사하고 뭉클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 시대 목격은 지금도 현재 각기 다른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한창 방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떤 인물들을 만나보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0: 저희가 이제 각양각색의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리아킴이라고 그 안무가분 방송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인 손석희님을 통해서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희극인 이경규님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이 나오신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지만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희극인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룬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EBS만이 할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2: 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 그것만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목격을 애정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시대 목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면서 이건 성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명한 명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모여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시대의 목격을 통해서 다 같이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시대의 목격,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이 시대의 목격자들에게 각자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상가들 2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건 분석관 역할을 맡은 배우 하석진 씨가 2096년 화성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도 테서렉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테서렉트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4: 네, 이 공간이 너무 재밌고 좋고 굉장히 좀 환상적인 공간이라 느껴져요.
5: 공상 속에 있었던 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어요.
3: 그렇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성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입니다.
5: 화성 같네요.
3: 네.
4: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화성겠죠.
3: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에게 사건 분석관의 기억 속 미래에 발생한 범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없는 공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화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경험하게 됐죠. 화성 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여행은 꽤 흔해졌지만 개척과 이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0: 뭐 기술보다 비용의 문제긴 하지만 화성 전체가 아닌 부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당장은 일반인들이 화성에 거주할 일은 없고요. 주로 핵심 개발 인력들이 이주하는 거죠. 그리고 화성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화성에 다섯 개 영역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영역들은 모두 같습니다.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초대형 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죠. 이곳은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조금 다른데요. 상당한 수준의 자유도가 보장이 되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율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격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이 수감시설이 자유로운 이유는 이 수감자들이 화성의 초기 개척민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이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화성 개발에 일단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노역인데 인간 집단의 화성 적응 테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인 거죠.
1: 아직 개발이 끝난 상황은 아니라서 황량하고 그래서 이곳을 개척하는 다른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일단 자발적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개발 인력, 연구자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재소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나저나 아직 화성 개발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0: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성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요. 화성 교도소 같은 경우는 30대의 특수 제작된 인간형 로봇이죠. 안드로이드 교도관이 재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2: 다른 교정 전문가, 따로 인간은 없어요?
0: 인간은 교도소장과 부소장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소장, 부소장이지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 교도관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1: 그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이야기겠네요.
0: 그렇죠. 예. 말만 들었을 땐 30대고 조금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하고 유능하고
1: 강력한 안드로이드가 있었다면 폭동 정도는 쉽게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폭동은 폭동인데 이게 단 한 명의 재소자가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이 재소자가 안드로이드 교도관을 해킹을 한 겁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30대의 교도관 중에 5기가 해킹당했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불시에 다른 안드로이드를 무력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파괴해버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교도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수많은 재소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불과 15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는 아니고 천재 해커라고 불리는 아이였지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교도소에서 안드로이드를 빠르게 파견해준 덕분에 폭동은 진압되고 소년도 체포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제가 화성에 가게 되는 거죠.
1: 화성에 직접 가신 거예요?
0: 예. 이 소년을 심문할 분석관이 필요했고 이 소년을 지구에서 체포해서 화성으로 보낸 수사관이 바로 저였거든요.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의료기기를 해킹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화성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그 소년은 신문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폭동을 일으켰냐라고 물으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떼더군요.

하나 물어볼게요. 분석관님은 이 화성 개척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0: 과 끝없는 팽창주의가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었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인간이 온 지구를 채우게 됐죠? 지구도 모자라 이 화성까지 저 끔찍한 인간들을 채워넣겠다는 게 바로 이 화성개척이란 말입니다. 저는 불운하게 태어났어요. 제 부모는 최하층의 빈민층. 대단하신 인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화성을 개척할 돈이면 내 부모 같은 사람들을 전부 구제하고도 남을걸요? 말로는 모든 인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죠. 그냥 가진 자들이 더 오래, 더 많이 누리고 싶을 뿐인 거예요. 저는 이 폭동이 성공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없이 팽창만 고집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1: 사건 분석관의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소년의 주장 중에 그 인류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래서 화성 개척을 지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2: 저 소년의 범죄는 잘못됐지만 저는 그 이론, 자기가 주장하는 팽창주의에 대한 반대는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해요. 인류의 팽창주의가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더 넓혀서 이권을 채우는 게 팽창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3: 저는 약간 다르게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동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기회만 있으면 팽창하려고 해요. 더 넓은 영역을 내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여기에서 굳이 인간만 뭔가 탐욕스럽고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2: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팽창주의가 좀 더 탐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얘기했고 동물도 그렇지만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 팽창이라는 거에 네.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3: 그 한계는 환경에 의해서 보통 정해지죠.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개체 수는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자연스러운 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자신들의 것을 더 지킬 수 있고 더 내실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팽창하려고 했던 욕구라는 것들이 자제가 됐다면 환경 파괴는 심화되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지구를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그렇게 팽창주의를 계속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화성이 아니라 우주 전체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3: 사실 지구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이 많은 것들이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답은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뭐 이건 사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게 네. 박사님께서는 어떤 한 점이 있을 거고 그건 조금씩 올라갈 거다. 네. 밸런스 지점이. 그리고 그게 결국엔 지구를 넘어 화성으로 갈 거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님은 그 전에 선을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일단 이거는 뭐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예, 소년의 주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네.
1: 이 소년의 주장에서 또 하나가 화성 개발 비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하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화성 개발에 쓰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사실 이제 사람들이 좀 쓸모있는 것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가진 걸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것만 보면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나눠주기보다는 어떻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0: 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뭐 전자통신 기술이라든지
1: 그렇죠.
0: 반도체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사실 우주 개발 경쟁을 하면서 발명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결과물을 내기도 했고요.
2: 저는 그 풍요를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그 풍요 이꼴 행복은 아닌데 우린 계속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에 휘둘리는 건 아닐까라는
0: 저는 이렇게
2: 생각해요.
0: 봐요. 되게 라디칼하게 말하면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구 수를 줄일 거예요? 아니면 먹을 걸더 많이 만들 거예요?
2: 그건 너무 극단적인
0: 그러면
2: 비유인 것
0: 나는
2: 같아요.
0: 타노스처럼 인구 수를 줄이기보다는 먹을 걸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2: 이익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건 가진 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3: 인류에게 팽창은 본능이고 또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프로파일러님은 지배층의 일방적인 탐욕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그냥 가운데서 듣기로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 이래요.
0: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더큰 사회적인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좀 성숙한 의식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는 뭐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아서 좀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4: 이번 편은 김윤희 프로파일러와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가 화성 개척에 대한 의견이 달라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5: 저도 보면서 우주 개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묵직한 윤리적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결국 인류의 팽창주의가 결국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른 행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4: 우리의 공상이 단순한 상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진지한 논의로 뻗어나갈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회차들에서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어린 철학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린 철학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어린이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8월 12일에 방송된 감정 시리즈 4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편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이민자 혐오로 인한 묻지마 폭행, 빈부 격차로 인한 배척 등 실제로 발생했던 사회적 사건을 모티브로 타인을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에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하며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드는 것과 이를 표현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긍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좋게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반문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게 자유인 건 맞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아이들의 토론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이 있어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옳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드라마 부활 수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AI 기술로 복원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남기는 프로그램인데요. 8월 9일에 방송된 제인 오스틴 오만, 편견, 그리고 사랑 편에서는 오만과 편견 초판이 출간된 1813년, 본명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던 제인 오스틴의 작가로서의 삶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성에게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시대에도 자신의 방식대로 글을 쓰며 주체적인 삶을 선택했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물었는데요.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해 가장 어려운 화두를

0: 너무 예쁘다며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가르친 부모가 멋있고 훌륭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밀양에서 서원을 복원해 전통을 지키며 생활하는 조부모와 부르구뉴에서 300년 역사를 지닌 고택을 수리해 생활하는 부부의 모습이 조화로웠다는 시청 후기도 남겨주셨는데요. 부부가 함께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걱정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취미는 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취미는 과학은 과학 지식을 어렵지 않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유쾌한 토크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14일에 방송된 레이저, 어떻게 궁극의 도구가 되었나 편에서는 피부과 시술부터 화학 반응 관찰, 드론 요격과 우주 탐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레이저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과거엔 쓸 곳을 찾지 못한 발명품이었던 레이저가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열고 의료와 통신, 산업과 과학 연구를 넘나드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이저가 단순히 빛인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을 통해 증폭된 농축 에너지라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됐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활약하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출연해 내용도 한층 더 생생하고 흥미로웠으며 특히 레이저로 풍선에 구멍을 내는 실험 장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며 재미있게 시청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널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레이저 기술을 자주 접하다 보니 질문의 질이 더욱 높았던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인 김지원 교수가 빛이 들어간 단어들을 말할 때 부정확하게 발음해서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소 원자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된 모형에 양성자가 여러 개 분포돼 있어서 자료 화면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8월 14일에 방송된 수능 서논술형 공론화 시작, 국교위 내부서도 진통 뉴스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교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에 이어 수능 서논술형까지 계속해서 변하는 교육제도에 학생들이 힘들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논술형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다니던 학원에서 논술학원까지 추가로 등록하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 또한 모호해질 거라는 우려들 또한 있었습니다. 네, 거대한 산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치워나간다면 언젠간 그곳에 새로운 길이 생기겠죠.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오늘의 작은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평범했던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내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2: 와, 안 흔들린다. 야.
0: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4: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거.
3: 아, 그럼 뭐. 시상은 초연.

0: 그런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네요.
1: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2: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
3: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2: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4: 두 개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5: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Het met het koso hai chap charai.
1: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2: 말 잘 듣고 귀엽죠.
1: 떨어지면 왜 지는지.
3: 많이 오라거나 얘기가 아니지.
4: 기다려.
1: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건지.
3: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0: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1: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2: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3: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4: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3: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5: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진수성찬 레시피. 환절기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입맛 살리는 비빔밥 한 그릇.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간식으로만 먹던 쥐포를 이젠 반찬으로 볶아먹자.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기원둥이 광희고요.
7: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6: 네. 선생님.
7: 네.
6: 이 무는 특유의 아삭아삭함과 시원한 네. 식감이 좋은데요.
7: 네.
6: 밥도둑 무생채가 들어간 비빔밥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7: 네. 우선 이제 무생채니까 비빔밥이니까요.
6: 네.
7: 무가 좀 들어가고요.
6: 네.
7: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재료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은 오늘은 아삭거리는 아주 그 시원한 오이와
6: 네.
7: 당근, 그다음에 깻잎도 준비했고요.
6: 네.
7: 예,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새싹순.
6: 예, 새싹순.
7: 네. 그다음에 밥이 있어야 되겠죠?
6: 맞아요.
7: 네, 밥 있고.
6: 선생님, 그리고요.
7: 네.
6: 오늘은 특히 이 양념을, 양념장을 네. 볶아서 사용하신다고요?
7: 네.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해가지고 막 고기도 넣고 그러는데.
6: 예.
7: 오늘은 이 밥하고 잘 어울리는 새멸치, 그 멸치를 다진 걸 넣어서.
6: 예.
7: 볶아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오, 뭔가 요리 비결이 들어있는데요.
7: 네.
6: 값비싼 웬만한 요리보다 더 맛있는 소박한 비빔밥인데요.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무생채 비빔밥 해볼 텐데요.
7: 네.
6: 자, 여기 이제 무가 이렇게 있어요.
7: 예. 우선 이제 생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6: 예.
7: 그러면 익히지 않고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생채라고 하는데
6: 네.
7: 그 생채는 조리법이에요.
6: 네.
7: 새콤달콤한 조리법. 그래서 무를 오늘은 무를 오늘이 무생채잖아요.
6: 네.
7: 그래서 무를 가늘게 썰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주세요. 반듯반듯하게.
6: 예.
7: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무를 썰을 때는요. 결대로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6: 네.
7: 이렇게 해서
6: 예.
7: 요거를 자, 채를 쓸어주시는데
6: 네.
7: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크기가 같게
6: 네.
7: 아니면은 뭐 한 5cm 정도 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쭉하게 쓸어줘도 되는데
6: 네.
7: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요거를 조금 양을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6: 네, 오늘은
7: 볼 하나 주시겠어요? 조금?
6: 예. 네.
7: 그래서 요거를 생채가 색깔이 고와야 되거든요.
6: 예.
7: 그래서 볼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일단 생채부터 좀 해놔야지 간이 밸 것 같습니다.
6: 그럴까요?
7: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좀 넣을게요.
6: 같이 볼게요. 미리 썰어 놓은 게 있거든요.
7: 예,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6: 예.
7: 무생채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넣는 게 좋겠죠?
6: 예.
7: 사각거리는 맛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거.
6: 미리?
7: 예.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6: 예.
7: 자, 요거 고춧가루인데.
6: 예.
7: 자,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6: 미리 해 주는 거죠? 고춧가루.
7: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싱싱해야지 또 생채가 맛이 있잖아요.
6: 아, 이름 그대로 예. 생채.
7: 예. 싱싱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해 놓으시는데 지금요.
6: 예.
7: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는데 오늘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거든요.
6: 예.
7: 그럼 색깔이 더 고와서
6: 예.
7: 그리고 빨리 물이 들어요. 굵은 걸로 하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6: 예.
7: 근데 뭐 꼭 이거 고운 거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고춧가루를 하셔도 되는데
6: 예.
7: 지금 색이요. 지금 요게 물이 들어가서 색이 곱게 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또 빨갛으면 무서워.
6: 아, 그렇죠.
7: 예예.
6: 지금 너무 빨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7: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가 물이 생기면서
6: 예.
7: 지금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 설탕.
6: 지금 무생채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7: 네, 예, 무생채 만드는 거예요. 설탕.
6: 예.
7: 그다음에 생채 자체가 설탕과 식초 새콤새콤 해야
6: 맞아요,
7: 되거든요.
6: 맞아요.
7: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통깨는 고명같이
6: 네.
7: 예, 고명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조금 남기세요. 나중에
6: 네.
7: 이제 그렇게 하고 간은 소금으로.
6: 예. 선생님 저희는 이거 만들어서 지금 예. 무생채 비빔밥에 비빔밥에 예. 올려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무생채만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7: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예. 자 지금 물이 생겼죠.
6: 바로 나오네요.
7: 예,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비빔밥이니까 국물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예. 이렇게 물이 나오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옅어졌죠?
6: 예.
7: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넣겠습니다. 왜냐면 생채가 약간 골고쪽쪽해야 밥에 넣으면 또 좋으니까.
6: 그냥 생채로만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되는
7: 그럼요,
6: 거죠?
7: 그럼요. 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6: 예.
7: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좀 볶아볼까요?
6: 자 저희가 오늘 예. 양념을 예. 볶는다고 했어요.
7: 예. 고추장.
6: 네.
7: 자 근데 애기들이 또 이거 채소에다 매운 거는 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6: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7: 간장.
6: 아, 그때는 간장으로, 네. 간장 베이스로.
7: 예, 이건 이제 멸치 다진 거예요.
6: 멸치요.
7: 칼슘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6: 이건 뭐예요?
7: 물이에요, 물. 이것만 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6: 예.
7: 자, 물 넣고 그다음에 고추, 요 설탕.
6: 예.
7: 이거 물엿.
6: 물엿.
7: 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네. 불에다 올리기 전에 불에 올리면은 이게 또 열이 닿잖아요.
6: 예.
7: 그러면은 어떤 데는 덜 풀리고 하니까
6: 맞아요.
7: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풀으세요. 여기서 골고루.
6: 근데 선생님 이 멸치를 이렇게 다져서 잘게 다져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7: 이게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비빔밥 고추장에는 뭘 넣어요?
6: 고기를
7: 예. 넣죠. 고기를 넣는데 고기보다는 이게 채소니까 이 칼슘도 보강하고
6: 예.
7: 또 부족한 영양소가 뭐 어쨌든 멸치니까 단백질도 있지만 칼슘이 들어가서 또 고소한 맛을 내줄 수 있으니까
6: 예.
7: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뭐 간장도 베이스를 해봤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약고추장,
0: 네.
1: 소고기도 넣고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멸치가 맛있더라고요.
0: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 선생님, 왜 우리가 그 밀국물 낼때 멸치 국물 우려내잖아요.
1: 네.
0: 맛있는 맛도 나올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예. 그래서
0: 네.
1: 맛있는 맛도 나오고,
0: 예.
1: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보면 굉장히 묽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고추장하고 멸치가 섞이면서 밥을 비벼 먹을 때 너무 물 생겨도 안 되는데,
0: 예.
1: 고추장이 풀어져야 되니까 물을 좀 넣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농도가 빡빡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는데,
0: 네, 불을 좀 세게
1: 예,
0: 해서.
1: 불을 세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빡글빡글 끓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완전히 끓이실 때, 이게 거의 쫄아진 상태로 원래 고추장 같이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식으면 설탕 들어갔죠? 엿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굳어져요.
0: 아, 식었을 때
1: 달라진다.
0: 예.
1: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면 밥에 비빌 때 이게 떡이 돼서 도로 되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뽀글뽀글 끓었잖아요?
0: 예.
1: 이제 조금만 더, 여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게요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0: 예. 이 보글보글한 이 기포가
1: 예.
0: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1: 이게 이제 끓으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예요.
0: 아.
1: 예. 그래서 원래 상태 됐습니다.
0: 선생님,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고
1: 네.
0: 아주 깊고 매콤한 향이 나요.
1: 저 가운데 끓죠?
0: 예.
1: 예, 이제 끄세요. 끄시고.
0: 자.
1: 여기다가 통깨. 네.
0: 불을 끈 상태에서.
1: 네, 통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0: 참기름 마지막에.
1: 네, 네. 마지막에 넣어야지 향이 날아가질 않아요.
0: 선생님,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약고추장 같이 이렇게 되니까 뭐 무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림도 여기다 하셔도 돼요. 예, 뭐 어떤 그 뭐랄까 멸치 조림도 여기다 그냥 넣으셔서 하도 되고.
0: 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1: 예,
0: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농도가 났을 때 식으면
1: 예.
0: 밥 비비기 좋은.
1: 예.
0: 고추장이 되는
1: 너무
0: 거죠?
1: 너무 데이면은 안 돼요. 지금요?
0: 예.
1: 이래 보면 이렇게 흐르죠?
0: 예.
1: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되직해져요.
0: 식으면, 그죠?
1: 예, 예. 그래서 이건 일단 담아볼게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0: 예.
1: 아주 좋은 식재료 가지고 신선한 걸로
0: 네.
1: 양념 많이 쓰지 않으면서 조리 방법 그대로 지키면서 최고의 맛을 내주는 게 요리 비결이에요.
0: 맞아요. 최고의 요리 비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예. 아이, 왜 요리 못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뭐. 주부 30년 차, 50년 차 뭐 하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조금
0: 네.
1: 편안하게 이제 손 많이 안 가면서 아우 저거는 한번 해 먹어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그런 느낌.
0: 따라하고 싶은.
1: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0: 네.
1: 퍼야 될 것 같아요.
0: 자, 밥을 한번 퍼볼까요?
1: 네. 예, 아유 밥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사실
0: 예.
1: 이렇게 밥을 할 때는요 뜨거운 밥이 좋아요.
0: 아, 비빔밥 할 때는요?
1: 예, 왜냐하면 여기다 참기름도 넣고 이제 비벼야 되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자, 이야, 맛있겠다.
0: 비빔밥 할 때는 또 밥의 양이 또 중요해요.
1: 예.
0: 막 비비다 보면
1: 맞아요.
0: 갑자기 양이 많아져가지고.
1: 자, 이렇게 해갖고요.
0: 예.
1: 여기다가 뭐를 넣으시냐면요. 통깨.
0: 예.
1: 그다음에 참기름.
0: 참기름하고 통깨를 먼저.
1: 먼저 넣으세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0: 네.
1: 비벼요.
0: 먼저요?
1: 그러면 네. 그러면 참기름이 들어가면
0: 예.
1: 밥알이 떨어져요.
0: 아, 나달나달이.
1: 네, 예. 왜냐하면 기름이니까
0: 예.
1: 이러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0: 맞아요. 비빔밥이 예. 너무 이렇게 밥알끼리 붙어 있으면
1: 맞아, 맞아.
0: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비빔밥은요.
0: 예.
1: 조금 밥을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서 물 잘 맞춰서 하셔도 되지만
0: 네.
1: 약간 꼬실꼬실하게.
0: 아, 밥에다 미리.
1: 예, 예. 여기는 깻잎 섞어요.
0: 근데 선생님, 깻잎은 미리 이렇게 비벼치는 이유는 뭐예요?
1: 깻잎이 들어가면
0: 네.
1: 이 밥에서 향도 좋고요.
0: 아.
1: 일반적으로 그 깻잎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서 그냥 몰려다녀요.
0: 아,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밥에다가 이래 넣으면 이 향 자체가 깻잎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0: 예, 예.
1: 이게 또 영양소가 아주 많잖아요.
0: 네.
1: 깻잎이. 그래서 자, 그러면
0: 예.
1: 이제 이거를 이제 담아봐야 되겠죠?
0: 본격적으로 담아볼까요?
1: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잘, 밥을요.
0: 예.
1: 아우. 예쁘지 않아요?
0: 푸짐하게.
1: 색깔도 이쁘죠?
0: 그러게요.
1: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0: 예.
1: 서로 마주보게 넣으세요.
0: 서로 마주보게.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싱싱한 생채예요, 생채.
0: 그죠?
1: 예, 예. 싱싱한 생채니까. 이렇게. 뭐, 채소 많이 넣으면 더 맛있죠?
0: 그죠?
1: 예, 예. 뭐, 여기다가 양상추도 찢어서 넣어도 되고, 상추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아무거나 넣자. 오이.
0: 넣고요.
1: 네, 식감 밥도 좀 보이게 놓으시고요.
0: 네.
1: 네. 이렇게 마주 보게.
0: 네.
1: 이런 식으로.

0: 많이 넣으세요.
1: 채소 많이 넣으면 좋죠. 집에 갖고 있는 채소 혹시나 뭐 호박이 있으면 애호박 뭐
0: 볶아서 넣으셔도
1: 한번
0: 되고.
1: 볶아서.
0: 근데 생채니까 그러게. 다 생으로 하는 게 좋아.
1: 오늘은 그냥 맞추는 게.
0: 네.
1: 이 어린 채소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이런 게 또 부들부들하고.
0: 아유, 이런 게 또 보면요. 예. 색감도 너무 어우러져서.
1: 맞아요.
0: 보기가 좋아요. 이것만 먹어도 완전히 그냥.
1: 원래 이 마지막에는. 예. 근데 비빔밥에는 달걀 넣잖아요. 달걀 후라이 넣는데 오늘은 약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달걀 후라이 해서 예. 그냥 여기다 비벼 먹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1: 무생채?
0: 이렇게 무생채를 많이 넣고. 예.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물이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통당.
1: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로.
0: 예,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1: 그죠?
0: 예, 예. 여기다가 또 통깨 좀 있죠?
1: 그럴까요?
0: 통깨를 여기다 뿌려주세요.
1: 자, 뿌릴까요?
0: 예, 예.
1: 자, 더 보이게.
0: 예, 그래 넣으시고, 예.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뿌려졌어요.
1: 확실히 식으니까, 그죠? 예, 예. 농도가 생겼어요.
0: 요거 같으면은 한 3인분 양은 돼요.
1: 한번 예. 볶았기 때문에 예. 맛이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멋지죠?
1: 그러게요. 예. 아주 근사한데요.
0: 예.
1: 자, 이렇게 건강까지 생각한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생채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별대로 나박선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다가 설탕, 식초, 통깨,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고추장, 다진 멸치, 물, 설탕, 물엿을 넣어 저으면서 끓이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밥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채 썬 깻잎을 넣어 섞어줍니다. 밥에 참기름을 먼저 섞으면 밥이 코팅되어 고소하고 비비기 쉬워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채 썬 당근, 오이, 새싹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생채와 통깨를 올린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쥐포는 간식으로 즐기는 재료지만
3: 네.
1: 반찬으로 이용해도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요.
3: 네.
1: 쥐포볶음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어렸을 때는 이거를 아주 쥐포도 귀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1: 맞아요.
0: 가지고 그렇게 흔하게 먹지 못했는데
1: 예, 예.
0: 지금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0: 이거를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짝 쪄요.
1: 네.
0: 찌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있거든요.
1: 예?
0: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짭조름하게 졸여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먹는 밥 반찬 겸 술안주.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자, 선생님,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짭조름하고 윤기 나는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0: 네.
1: 자,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0: 네, 양념은 지포 자체에 이제 약간의 종이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이제 여기 이제 간장, 물, 그다음에 설탕,
1: 네.
0: 참기름, 엿. 엿 같은 건 조림이나 볶음에 들어가야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요.
1: 아.
0: 양념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네. 예. 아주 간단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그럼 쥐포볶음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자, 이제 쥐포는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쥐고기라는 생선을 살로 여러 개 붙인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커서 반찬하기가 힘들어요.
1: 아, 그래서 선생님,
0: 예.
1: 저는 이 쥐포는 예. 그냥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 진짜 이거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0: 네, 네, 짭짜름 달콤.
1: 와, 진짜 응? 저도 쥐포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네. 이제 불에 한번 하면은
0: 예, 그
1: 향이
0: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면 힘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자르세요.
1: 네.
0: 이런 크기로.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르는 것보다
1: 예,
0: 예? 예, 한 2, 3cm 잘라주시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보세요, 요렇게.
1: 예.
0: 훨씬 멋스럽죠?
1: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예, 요렇게고.
1: 차이가.
0: 면도 넘어, 면도 넓어 보이고 더
1: 예.
0: 커 보이잖아요.
1: 예.
0: 그죠? 요렇게 해서 이거를, 물에다 오래 씻지 마시고요.
1: 네.
0: 얘를 전분을 묻혀 찔 거예요.
1: 잠깐만요. 이걸 네. 전분을 묻혀 찌신다고요?
0: 예, 전분을 묻혀 찌게 되면요.
1: 예.
0: 전분이 촉촉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여기 맛있는 물이 쪄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0: 예.
1: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양념 조림을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볶음을 해놓으면.
0: 자, 일단 전분을 무쳐준다고 했는데,
1: 네.
0: 지금 또 물을 준비하셨어요.
1: 이게 지포가 그냥 하면은 이게 뻣뻣해고 이게 녹말이 잘안 묻어요.
0: 예.
1: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0: 아.
1: 살짝만.
0: 또 혹시나 모를 불순물이.
1: 예, 뭐또 이제 그렇죠. 왔다
0: 예.
1: 갔다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0: 한번
1: 건져요.
0: 씻어주고.
1: 이렇게 해서 건지세요.
0: 예.
1: 이제 건져주시면 약간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부드럽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오래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만.
0: 이 지포도 어떻게 이제 조금 이렇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1: 그렇죠.
0: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식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자, 요렇게 해갖고
0: 예.
1: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0: 네.
1: 예, 그런 다음에.
0: 아, 근데 저는 이제 전분가루 준비하시더라고 이제 묻혀갖고 튀기실 줄 알았어요.
1: 아니요,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0: 살짝 묻혀주신다는 거죠?
1: 네네. 요게 이제 10마리에 한 3큰술 정도?
0: 예, 그
1: 이렇게
0: 비율로?
1: 해서, 예. 이렇게 해서요.
0: 네.
1: 이렇게 묻혀요.
0: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찌는 예. 거는
1: 이러면
0: 예.
1: 전분이 뭐 감자 전분이랑 옥수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이 괜찮은데
0: 네?
1: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쪄져요.
0: 그리고 양념도 잘 되겠네요.
1: 네, 양념도
0: 흐르지 않고.
1: 그렇죠. 딱 붙여서.
0: 아.
1: 자, 그랬더니 여기 넣었더니 다 스며들었어요.
0: 그러게요.
1: 예. 하나하나 다 떨어지죠?
0: 예.
1: 예. 그럼 이걸 쪄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요, 이거 오래 안 쪄도 되죠. 지포는 날 걸로도 먹을 수 있는 건데.
0: 맞아요.
1: 녹말만 익을 정도, 녹말만 쪄질 정도로.
0: 자.
1: 예, 이렇게 좀 펴주세요.
0: 지포에 녹말가루를 묻혀서 저희가
1: 예.
0: 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포를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거죠.
1: 네네네. 뚜껑 이제 덮어주시면. 자.
0: 요리 한 몇 분 정도 하시나요?
1: 찌는 거는 한 1, 2분.
0: 자, 이번 요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듣고도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오랜만에 지포. 지포인데 간식으로만 먹었는데 오늘 밥 반찬으로.
1: 도시락 반찬. 어디 야외 가실 때도.
0: 예.
1: 예, 진짜 금방 쪄졌어요.
0: 네.
1: 예, 됐어요.
0: 자, 요렇게.
1: 예, 이렇게 촉촉하게.
0: 예.
1: 지금 이게 묻은 것 같아 다 익은 거거든요.
0: 하얗게 돼 있지만 다 익은 상태입니다.
1: 예,
0: 1, 2분 정도.
1: 예, 이제 꺼내볼게요.
0: 예. 예. 자, 선생님, 예. 지금 지포가
1: 예.
0: 짜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여요.
1: 손으로 만지면,
0: 예,
1: 예 이렇게.
0: 와.
1: 쫀득쫀득한 식감이, 예, 보세요.
0: 예.
1: 느껴지죠?
0: 정말 부들부들해요.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1: 여기다가 네.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이제 여기 놓고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1: 자, 우선요, 물. 자, 양념장은 전체가 또 어우러져야 돼요.
0: 네.
1: 예, 그 다음에 간장. 근데 여기 지금 지포에 간이 좀 돼 있죠?
0: 네.
1: 그래서 요거는 식성에 따라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조금 간간하게 해도 되고요.
0: 네.
1: 아니면은 조금 간장 양을 줄여도 돼요.
0: 물엿 또
1: 네.
0: 올리고당.
1: 술안죽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 넣고요.
0: 네.
1: 설탕.
0: 설탕 넣으시고.
1: 네. 오늘 여기 황설탕 넣으시는 게 색깔이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약간 넣으시고.
0: 선생님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지포도
1: 예.
0: 왜냐면 해산물이기 때문에
1: 예.
0: 혹시나 모를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마늘 넣는 거예요.
0: 아.
1: 그 향으로 인해서 비릿한
0: 예.
1: 냄새가 날아가도록.
0: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만들 때 마요네즈는 안 넣으신 거예요?
1: 마요네즈는 지금 기름이잖아요.
0: 예.
1: 이게 들어가면 설탕하고 엿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기름이니까 겉돌아요.
0: 아.
1: 그러면서 분리가 돼.
0: 아.
1: 그냥 나중에 섞을 거예요.
0: 아, 나중에?
1: 예, 예.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0: 네.
1: 예, 이렇게 놔주세요.
0: 네.
1: 자, 지금 3분의 1은 쫄아 붓고,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이걸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0: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1: 네. 만일에 간장에다 그냥 넣으면 얘가 묻겠어요?
0: 안 묻죠.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지금 요것도요, 가장자리부터 이것도 즉석 요리에 바글바글 끓잖아요?
0: 네.
1: 예. 지금. 이제 요렇게 하면은 아직 이게 이제 불은 세게 하세요.
0: 네.
1: 예, 세게 해서 자 이제 조금 이거 보세요. 불이 세죠.
0: 예.
1: 거품 생기죠.
0: 거품 이게, 점점 가운데로.
1: 그렇죠. 이게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엿이나 설탕이 잘 어우러지게 배합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0: 예.
1: 이거 물이에요. 물이 증발을 해야 돼.
0: 그래서 물을 넣으신 거구나.
1: 네. 모든 조림이 다 그래요.
0: 예.
1: 예. 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0: 자, 3분의 1 정도로
1: 네,
0: 제가 좀 불었어요.
1: 네, 자, 이거를.
0: 자, 제가 전분 옷을 입힌, 네, 한번 찐.
1: 쪘어요. 예. 네.
0: 지포를 넣겠습니다.
1: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선생님, 그리고

0: 지금 지포에 네. 전분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농도도 잡힐 것 같아요.
1: 네, 농도도 이제 끌, 예, 예.
0: 어, 바로 잡혔어요, 농도가.
1: 바로 흡수가 되죠?
0: 예.
1: 자, 이제 이러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요.
0: 예.
1: 자, 이제 여기다 마요네즈, 홍고추, 청고추 넣어주세요.
0: 네, 홍고추 먼저 넣을게요.
1: 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 넣으세요.
0: 이때 불 끈 상태죠?
1: 불 끈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예.
0: 어, 여기 또 오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예. 마요네즈가.
1: 통깨 넣어주시고.
0: 네. 이렇게 넣고요. 네.
1: 그 다음 다 넣으세요. 참기름 넣어주세요.
0: 오, 아까는. 네. 그 이제, 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흥분해서 네. 걱정했는데. 네.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네.
1: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네. 이제 그 마요네즈가 들어갔잖아요.
0: 네.
1: 이게 마요네즈 결국 뭐예요? 달걀하고 기름하고 만들어진 거죠?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0: 네,
1: 섞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0: 볶음인데 촉촉하면서 예. 또 물은 없고 우리가 예. 좋아하는.
1: 예, 예. 이렇게 해서
0: 예?
1: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그럼 저는 완성 좀 준비해 볼게요.
1: 네. 예.
0: 선생님, 무엇보다 저는 걱정했던 게 이 지포는 예. 잘못 요리하고 조리하게 되면은 너무 질겨지거든요.
1: 예.
0: 씹을 때 정말 턱이 아플 정도로.
1: 네. 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0: 예.
1: 맛이 예.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0: 그러게요. 이게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1: 예, 예.
0: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 왜 지포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그런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그거
0: 그런 것도 없어요.
1: 예.
0: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지포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포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포는 한입 크기로 자른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을 묻히고 김 오른 찜기에 올려 1분에서 2분 정도 쪄줍니다. 지포에 전분을 묻혀서 찌면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묻어요. 팬에 물, 진간장, 물엿, 황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쥐포를 넣어 섞다가 불을 끄고 다진 홍고추, 풋고추, 마요네즈, 통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쥐포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갈한 음식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담백한 삼치 간장구이부터 오독오독 톳무침까지 매일매일 밥상이 풍성해지는 센스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을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6: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6: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6: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6: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6: 제 건 다 해주는데.
5: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저는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읊는 거는 이렇게 막 끊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굽물굽물굽물 기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에 마무리되세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2: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0: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5: 먹는 즐거움.
14: 잇몸 튼튼 이가탄.
16: 와, 여러분! 브라질에 왔어요! 우후! 여러분 잘 모르는 브라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17: 그래서 풍경 봐야죠.
16: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겨드랑이 밑에 있습니다. 오케이.

0: 축구의 성지. 브라질의 맛. 오!
1: 나보스!
2: 안녕하세요, 우리가.
0: 4,000km 이 길을 나아라. 여기까지 옵니다.
3: 아틀라스의 바다. 대서양에서 바다의 수호자 혹든 고래를 만납니다.
0: 여기는 브라질 사람들 중에 너무나 유명한 곳이에요. 미야경을 즐기러 오는 사람 많아요.
3: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매력적인 아야 우다주다를 즐기고요.
0: 옛날에 관산 지역이었어요. 포르투갈까지 고대기여해서 이 지역을 지나고 파라치에서 배 타고 포르투갈로

0: 있었어. 또 황금을 나르던 길을 따라 타임머신을 탄 듯 시간여행도 떠나봅니다.
1: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피오르드 속으로 돌아갑니다.
0: 압도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열대 피오르까지.
2: 그래서 풍경 봐야죠.
0: 힐링로드 파라티 가는 길 지금 펼쳐집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브라질. 남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한국과 브라질의 시차는 12시간 정도인데요. 오늘 여정의 시작은 브라질 카라벨라스에서 시작합니다. 해도 채 뜨지 않은 고요하고 어스름한 새벽녘.
3: Tell me what we have.
4: 갑시다.
0: 이른 아침부터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데요.
4: 6시 우리 배 타고 거래를 보러 가요. 여기서 배에 한 시간 정도 타면 거래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
5: 어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0: 이맘때면 출몰한다는 혹등 고래를 만나러 갑니다. 브라질 바이아주 남부에 위치한 카라벨라스. 1581년 포르투갈 정착민에 의해 세워진 마을인데요. 한때 고래 어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답니다. 오전 6시에 고래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6: Bom dia, tudo bem? Sou eu, vocês são? É, vieram equipados.
5: Carlos.
0: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여행객들이 정말 많죠. 친구, 연인, 가족 여행객까지. 얼굴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폭등고래는 극지방의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번식과 출산을 위해 아열대 바다로 이동을 하는데요.
5: 원래는 거기 남극 지역에서 사는데 4,000km 여기까지 아기를 낳으러 여기까지 옵니다. 자기 친구라고 거래가.
0: 운이 좋을 땐 이렇게 혹등 고래를 바로 앞에서 보기도 한답니다.
5: 와, rapaz, isso é lindo. 우리 오늘 볼 거래. 그 거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6: 그래서
5: gosta de um monte de bicho, mas por que você gosta mais da baleia?
6: O peso.
5: Por ela ser um animal tão grande.
6: Um bebê nasce com quantos quilos, lembra?
7: Uma tonelada.
5: Uau!
6: Isso.
5: Caramba, cara. Uma tonelada?
0: 서서히 해가 떠오릅니다. 제법 고래 출몰지에 근접하게 온 듯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선상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 와, 오전 6시 파티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도 오시고 따님 오시고 따님의 남자친구.

0: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 왔어요. 설사 어렵죠.
1: 흔히들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자녀와 그 친구들까지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참고하라 지금 어쩐 7시입니다 여러분.
1: 바다 위에서 이 순간만큼은 모두 친구가 됩니다. 항해 약 1시간 30분 남짓. 뭔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0: 자, 이제 드디어 골에 나올 것 같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다들 집중하고 있어요. 바다에.
1: 과연 오늘 혹등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저보쌤이 인도 왜 만나다오.
1: 운이 좋아야만 볼 수 있다는 혹등고래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옵니다. 혹등고래는 몸길이 약 16m로 최대 몸무게는 35톤 정도라는데요. 주로 남반구의 태평양과 대서양에 분포해 있으며 수명은 최대 60년 정도랍니다. 고대하던 혹등고래를 마주하게 되니 감동이 물결처럼 밀려듭니다.
0: 딱 이 고래의 특징, 이 나에게 자기 몸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되게 크게 보이고 색깔도 자기 몸이랑 다르게 하얀색이에요. 와, 또
1: 혹등고래는 겨울이 되면 연안 해역에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때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고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0: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지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인간이 너무 작은 놈이에요. 개미 같아요.
1: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혹등고래.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2: 아, forma que elas nadam. De jeito bem diferente.
3: É um passeio muito bonito. Ah, elas são lindas, dão uns pulinhos bem legais. Você tem que vir aqui para conhecer também.
1: 혹등고래를 만난 후 다시 파르세우다스 파레지스로 향합니다.
0: 여기는 육지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데요. 30km 배속에 있는데도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1: 파르세우다스 파레지스는 약 2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가진 바다의 상호초 군락지인데요. 수심이 얕아 항해는 힘들지만 최적의 스쿠버 다이빙 장소이자 물놀이 장소랍니다. 드넓고 푸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행복.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순간만큼은 근심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0: 날씨 너무 좋고 구름 하나도 없고 이 고래가 살고 있는 바다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조금이라도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1: 이 아름다운 바다가 오래도록 변치 않길 바라봅니다.

0: 모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브라질 사람들.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해변을 보며 현지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1: 이런 뷰는 아마 제일 맛있는 양념인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분위기 있게 칵테일 한 잔. 그리고 이곳에서 잡은 싱싱한 문어로 만든 문어 볶음밥과 게살볶음 요리입니다.
1: 이제 카스킹 에즈 시리 먹어볼게요. 카스킹 에즈 시리는 그 시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해산물인데 얘는 바닷물에서 사는 게. 자, 그럼 보통 우리 카스킹 에즈 시리 먹을 때 이런 가루랑 파로파랑 같이 먹는데 조금 넣을게요. 어우, 맛있을 것 같아요.
0: 식전이나 후식으로 즐긴다는 바이아 전통 요리인 게살볶음.
1: 이 요리는 어렸을 때는 우리 고향을 빠져 없기 때문에 이 요리에 대한 환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강장게장을 먹어보고 아, 이게는 생 가스킹 에즈 시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우며 뭐 양념하면은 이 요리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상상했어요, 제가. 자,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 문어볶음밥. 노자개로 만든 냉비에서 나오니까 뭐 진짜 정인의 맛 나올 것 같아요. 아, 문어. 문어 진짜 맛있어. Hoje eu acordei pensando em navegar no tempo. 그냥 문어 나중에 썩인 거 아니고 이 밥은 같이 삶은 것 같아요. 사실 볶음밥이라고 하고 했는데 아마 리소토랑 더 비슷할 것 같아요.
0: 팬에 버터를 두른 뒤 쌀을 볶다가 육수를 넣고 졸여낸 문어 리조트 맛.
1: 이 요리 중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재료, 그냥 우리 바다의 향, 바다의 소리, 바다의 빛, 이 아름다운 바다 앞에서 식사하면은 어떤 식사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음식 맛은 기본이요,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1: 여기는 브라질 사람들 중에 너무나 유명한 곳이에요. 낮에도 아름답지만 특히 저녁에 야경을 즐기러 오는 사람 많아요.
0: 역사지구는 국립역사예술유산연구소에 등재됐을 만큼 옛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1: 록밴드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라디오 들으면 한국 사람들 제일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바로 옛날 노래 너무 많이 나온다.
0: 1970년에 발표된 비틀스의 명곡 Let It Be가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When I find myself

0: 음악의 거리를 벗어나 먹거리 골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즐비한데요. 그중 현지인들의 찐맛집이라는 이곳.
1: Se for o filé de dourado aqui, qual que é a diferença? Você adiciona, vai ser o valor de 30 reais a mais. Com pescada, você deixa o valor que já está aqui no cardápio. Isso.
0: 바이아주 전통 해산물 슈트인 모케카.
2: 자, 이제 바이아에서 모케카를 먹습니다. 좋은데요? 모케카의 고향에서 모케카를 먹습니다. 이게는 모케카라는 요리인데 한국 요리 따지면은 매운탕. 근데 당연히 맵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는 일반적으로 맵지 않고 짧고 짜고 살짝 맵고 약간 싱싱하고 그런 조금 더 다양한 맛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3: 지금 음악은 이 지역에서는 음악인데 거기 악기들 중에도 성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름에 승진하는 그런 악기 중 하나예요. 사실
0: 아타바키라는 악기는 키가 큰 나무로 만들어진 손북으로 주로 종교와 문화예술 등에 이용된다는데요.
3: 크게 나누자면은 두 가지 있어요. 그거 하나 리오고 하나는 바이에요. 근데 둘 다 비슷하면서 너무나 달라요. 바이에는 오히려 그 조아 데 비브르, 그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작은 즐거움을 묘현하려고 보여주려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0: 19년째 이곳에 거주 중이라는 음악가 조르지 씨.
4: 네, 맞아요.
5: Eu acho que é o charme da cultura da Bahia. Alegria. O baiano tem a vaidade de ser alegre. Os estrangeiros vêm para cá e não entendem como é que com tanto pouca, no meio de tanta pobreza, o baiano se orgulha de alegria, se alegra e tal. Esse coqueiro que dá
0: cor. 조르지 씨는 미나스주에서 태어났지만 음악이 좋아 브라질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살았답니다. 바이아주의 문화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서 아프리카계 브라질 음악을 공연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음악과 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라네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엔 파라티를 향해 달립니다.
2: 파라치라는 시에 가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발견된 금 중에는 20%의 세금으로 내놨어야 됐어요. 그럼 그 세금은 왕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포르투갈에 있어요. 그럼 포르투갈까지 그 금을 보내려고 보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났고 파라치에서 배 타고 포르투갈로 갔어요.
0: 상파울루주의 내륙은 고원지대로 구불구불한 형태의 구릉이 많은 게 큰 특징인데요. 이 독특한 풍광 속에 자리한 이펀주의 혁명 전망대. 원래는 버스 정류장만 덩그러니 있었으나 여행객들을 위해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전망대를 오픈했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 운동가라는 상파울루 주민 동상.
2: Esse lugar aqui é um lugar importante.
6: É esse local que foi batalha da revolução.

0: 32, do dia 4 de agosto até o dia 8 de agosto de 32. Foi evacuada também porque os federais iam tomar areias e iam pegar os paulistas aqui nesse morro.
1: 1932년 이펀주의 혁명은 케툴리우 바르가스가 국가를 장악한 1930년 브라질 혁명에 반대하는 상파울루주의 인민봉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뼈아픈 전쟁의 흔적이 남겨진 현장에 체험학습을 나온 아이들.
2: Que aula que vocês estão fazendo aqui?
3: Geografia!
2: E vocês gostam dessas aulas assim fora?
3: Sim!
2: Muito melhor?
3: Sim!
2: Ô, professor, vai dar trabalho aí, professor. Peraí, vou aprender coreano agora, cara. Vou aprender coreano. Então, coreano, pra dar oi assim, tem que falar anion.
3: Anion!
2: Obrigado. Kamsa.
3: Kamsa.
2: Hamnida.
3: Hamnida.
2: Então tudo junto agora.
3: Kamsa.
2: Kamsa, Hamnida.
3: Tchau. Tchau.
1: 이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낸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 풍경에 묻힐 뻔한 이곳의 역사를 또 하나 알아갑니다. 잠시 숨을 골랐으니 또 부지런히 파라티로 가야겠죠?
2: 우리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충원길에는 이 지역에는 특이한 거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이랑 뭐 한 3, 40km밖에 안 됐지만 사투리는 완전히 다르고 정말 특이한 열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1: 파라티로 가는 여정에서 상주제 두 바에이루 마을을 들르는데요. 이것은 상파울루주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금을 나르기 위해 미나스 제라이스와 파라티를 잇는 경유지기도 했던 곳이죠. 금산업이 쇠퇴한 후 수많은 커피 농장이 생겨나 번성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자들이 거쳐가는 곳이 됐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2: 위치도 있는데요. 우리는 딱 여기 있는데 여기 위치가 옛날에는 식민지 시대에는 되게 약간 진학하기 딱 좋은 위치라서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열이 생긴 거죠.
1: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독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2: 첫 번째.
4: Tem até historinha, né?
2: A explicação.
4: Já tem explicação aí.
2: Ah, que legal. 그 메뉴 열자마자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메뉴는 그 특이한 메뉴예요.
1: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다 보니 이곳만의 고유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계승되고 있었는데요.
2: 나이 고민아, no potinho aqui.
4: É, você pode pegar direto ali colocar na mão, que a tradição é em volta da fogueira, né? Então não tinha colher.
2: 자, 여러분, 브라질의 카비아르 왔습니다.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담백하고 바삭하고 약간 멸치 맛인데요. 이 가루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브라질에서 흔하게 먹는 건데 카사바로 만든 가루예요.
1: 이 요리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4: Isso é uma farofa de formiga, né? É a farofa de içá, tradicionalíssima aqui no Vale do Paraíba, né? No estado de São Paulo, no Brasil.
2: 자, 여러분, 이게 개미 요리입니다. 이게는 개미예요. 우! 이사라고 하는 개미인데요. 이게는 암꽃. 암꽃이 이런 알집이 있어서 아, 되게 바삭하고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개미 1년 한 번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미집에서 나오고 그때는 난리 나요. 길거리에서는 그런 개미는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 그거 먹는다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성인이 돼서 이거 처음 먹었어요.
1: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이사개미는 초봄이나 초여름의 짝짓기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0: 딱 1년쯤 그때만 이사개미 채집이 가능하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이걸 먹기 위해 찾아오는 유명인들도 덜어 있다는데요. 조리법이 궁금해 주방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사개미의 소금으로 간을 한 후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돼지기름으로 볶아줍니다. 구황작물인 카사바 가루를 넣고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는데요. 그러면 카로파지 이사 요리가 완성됩니다.
1: Depois vem a descoberta do ouro em Minas Gerais. Então muita gente migra. E os indígenas já consumiam a formiga içá. Então os tropeiros acabaram assimilando isso, né? E aí vem a questão de juntar a farinha de mandioca e é muito vivo e marca realmente a cultura aqui da nossa região. Ok. Interessante falar sobre isso. Tá bom? Tá bom?
0: 한때는 금강을 이으며 번성했던 마을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누려봅니다. 이제 발길을 재촉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파라티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고지대를 지나다 보니 금세 해가 저뭅니다.
2: 사실은 이 길은 원래 브라질 내륙에 있는 그 광산 지역에서 파라티 항구로 금을 운송하려고 그렇게 생겼어요, 이 길은. 그런 목적으로 생겼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해가 산 뒤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어두워진 거예요. 약간 강원도도 그렇잖아요.
0: 갑자기 비까지 내리는데요. 조심히 안전운전하며 무사히 파라티에 입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파라티를 뒤덮었으니 먼저 숙소로 향하는데요.
2: 마린다이스? 어? 여기인데요? 근데 주차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0: 비가 그치니 하나둘 밤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파라티 역사지구 내에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3: 도착했네요, 카를로스.
2: 네?
3: 도착했어요.
2: 도착했어요, 드디어.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기대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0: 내일을 위해 고단했던 여정의 피로를 이른 취침으로 풀기로 합니다. 파라티는 유서 깊은 도심과 아름다운 해안, 그리고 산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1667년에 세워진 도시로 리우데자네이루와 유럽,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근광을 잇는 종착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길을 황금의 길이라고도 불렀답니다.
2: 저는 공부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좀 즐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바닥을 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길은 옛날에 뭐 말차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 뭐 버스, 트럭 다니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람 다니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말은 잘 다니고 같은데.
0: 알록달록 고운 옷을 입은 집들과 자갈이 깔려있는 거리엔 여전히 마차와 수레가 다니고 있죠.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파라티 역사지구를 마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2: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바타지.

0: Podemos fazer um passeio aí?
1: Vamos fazer um passeio cultural explicativo em Paraty. Cultura e história, tá?
0: Bacana,
1: centro histórico de Paraty. Meu nome é Ednei, tá?
0: Valeu, Ednei.
1: 25 anos, cultura e história.
0: Sou o Carlos.
1: Você que manda aí.
2: 자, 이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0: Bora! Quantos anos você tá aí na charrete, cara?
1: Eu tenho 25 anos cultura e história pela prefeitura.
0: Que beleza! 25?
1: 25 anos cultura e história em Paraty.
0: Ah, legal.
1: Tá? Já passei com vários estrangeiros.
0: É, tem que ser. E o Bazuca?
1: E o Bazuca tá com 17 anos de idade, entendeu?
0: 17 anos?
1: É um garoto juntando a caixinha boa aí, entendeu? Que agora vão aposentar ele pra comprar um outro, entendeu?
0: Ah, tá certo.
1: Pai de família, né?
2: 파라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모두 지정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1: Paraty foi fundado em 1667 junto com o café. Paraty tem 356 anos. Dia 28 de fevereiro. Dia 28 de fevereiro, Paraty tem 356 anos.
0: Olha só.
1: Paraty chama Paraty por causa de um peixe chamado Paraty.
0: Ah, é o nome do peixe, então.
1: Isso, chamado Paraty. Essa rua é a Rua da Ferraria, onde arcoava o ouro. Que vinha lá de Ouro Preto para a Estrada Real de Minas Gerais. No centro histórico dessa rua. Rua da Ferraria.
0: Rua da Ferraria. Aqui tinha vindo o ouro, então.
1: Isso, arcoava o ouro por aqui.
0: Olha,
1: ia lá para frente do porto, onde nós estávamos. Mercado Negreiro. Comercializava. Bacana no porto. Ia para Portugal.
2: 1696년, Minas Gerais 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금광이 발견됐는데요. 그 후 파라티는 리우데자네이루와 포르투갈로 금을 수출하는 중요한 기양지가 됐죠. 또 이곳의 노세 기차는 금광 지역으로 오가는 물품이나 광부, 아프리카 노예를 운반하기도 했답니다.
1: Essas pedras vêm de Portugal, fazendo laço na vinegreira, que liberação na vinegreira. Essas pedras trocadas com ouro, a cana-de-açúcar e o café. O rico ganha português, mandava os caras lapidar para botar nas suas portas, janelas e nas suas casas. O dono da Eire, Beira, Oeire, Beira e Tribeira. Os barões. A licença também das casas, logo licença.
2: 도심의 건물들은 대부분 250년 이상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Naquela época, os pobres olhavam quem tinha dinheiro e quem não tinha pelos beiral das telhas das casas das pessoas. Quem tinha duas telhas, ele, beira.
0: Ah.
1: Duas telhas, classe média do dinheiro. Entendeu? Naquela época.
0: É simples daí não.
1: Isso.
0: É mais...
1: Quem tinha três telhas se chama tribeira, classe rica do dinheiro.
3: 한 개는 아주 간단한 사람. 소득 그렇게 높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주상치. 근데 세 개, 다 이렇게 세 개는 거기 설치할 만한 이런 여유가 있다면 정말 엘리트예요. 사실은 포르투갈어로는 생데이라 넨 예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키와에서 내려온 표현이에요.
2: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니 멋진 성당이 나타납니다.
0: E essa igreja aqui?
1: Essa igreja aqui é a igreja do rico e dos brancos, a igreja da matriz, não só do remédio.
2: 파라티에서 가장 큰 성당인 치유의 성모 성당. 이곳은 이 지역의 부유층 여성들만 다녔던 슬픔의 성모 성당,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이 다녔다는 상 베네디투와 묵주의 성모 성당.
3: 성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기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런 인맥이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도 이런 캐칭에 따라서도 다른 성당을 드리게 된 거죠.
2: 신분에 따라 집도 성당도 달랐던 역사 속의 파라티. 지금은 그 예스러운 역사의 흔적이 남아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됐죠.
3: 파라티는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브라질의 유일한 피오알드입니다. 와, 시도에서 보면은 정말 특이하게 생기지만 직접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2: 파라티 항구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0: 이제 시작.
2: 목적지는 사쿠두 마망구와 파라티 인근 해역에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말합니다.

0: É bonito lá?
1: É um encontro de sorte que tem, né? É duas montanhas, uma de cada lado e uma enseada. Que é em torno de 8 quilômetros de enseada dentro.
2: 보트로 빠르게 달려 약 20분이면 닿는다는 사쿠두 마만부와 해안. 길이 8km, 폭 2km의 해안으로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3: 자, 마만과의 봉투 환영합니다. 재밌는 거죠? 포르투갈어로는 망, 사실은 마이아라는 단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봉투라는 단어를 써요. 싸꾸. 그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 보는 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악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악어 밑에, 입 밑에, 여기는 얘 이렇게. 그럼 이 입 길이는 바이킬로 정도 됩니다.
2: 사쿠두 마만구와 해안은 풍경이 마치 피오르와 닮았다고 하여 브라질의 유일한 열대 피오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파라티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보호구역으로 그전엔 지역 주민들의 어업 및 관광지로 사용되던 곳이었답니다. 인근에 있는 약 33개의 해변엔 이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3: 그 nome? Cruzeiro? 자, 이제 우리는 여기 크루제로 해변에 도착했는데요. 등산하러 갑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여기 사쿠두 마만과가 한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산으로 올라갑니다.
2: 탕지아 수카르 봉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유명한 봉우리 이름과 같은데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지만 크루제이루 해변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무난하답니다. 총 산행 거리는 1.7km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요. 베테랑은 1시간 내로 오를 수 있는 난이도 초중급 코스랍니다.
3: �ale a pena essa subida aí, meu nosso senhor?
1: Sem dúvida. A hora que você chegar lá em cima, que você vê o visual, vai compensar super na subida.
3: Pra de saranda dançando, tipo, mexe, não é? Eu não tenho nenhum, nenhum, ainda. Mugega e Sassó, Morubi, Hansa, Xuximeada. Cura só, Chocopareirão, Doganita, Mani, Mugada, Linda.
2: 특히 이 산은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초보자들은 천천히 오르면 약 2시간까지도 걸린다네요.
3: How is up there?
4: Very good.
3: Where are you from?
4: France. Oh, tout en haut, c'était super beau. C'est un peu abrupt, mais
3: ah oui.
4: Mais franchement, ça le fait si on est un peu en forme.
3: Ça vaut la peine.
4: Oui, bien sûr.
3: Parce que nous, au moins, on est mort là. C'est dur.
4: Il vous reste 35-40 minutes.
3: Ah, 35 minutes encore.
4: Ouais.
2: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3: 새콤아, 어때요? 갈만해요?
4: 멋있어요.
3: 좋아요. 내가 못 보는데. 주변에 봐, mais la surprise.
4: 아, c'est la surprise. Il faut pas s'attendre.
3: Au plaisir.
4: Bon courage.
3: Profite du Brésil.
4: Oui, toi aussi.
3: Ciao, ciao. Oh, 저 친구는 혼자 왔네요. 와, 연기. 연기남. 우리도 연기남. 자, 허랑이 천씨 껍데기까지.
2: 갑자기 나무를 쳐다보더니 새 소리를 내는 가이드. 새가 화답을 합니다. 신기해서 따라해 보는데요.
3: 오! 오! 오! 못하 하는데.
2: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0: 해스폰드 보세요.
3: 브라질사 외국이.
0: 에데스 타모에스. 아수소나.
3: 거기는?
0: Caçaroba.
3: Caçaroba?
0: É, é uma espécie de trocal, não tem a trocal, asa branca. Sim. Lá a gente cria galinha, meu pai cria galinha, conforme meu pai joga milho pra galinha assim, a caçaroba desce das árvores e vai comer com minha milho. Uhum.
3: Tipo que a gente não chajou um negócio.
2: Yaseng 동물과의 교감.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겠죠.
3: 다시 한 번.
0: Mais uma hora subindo.
3: Mais. Mais uma hora, tá louco.
2: 무성한 초목으로 뒤덮인 산. 그 끝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 장가를 벗어나서 드디어 택시 봅니다.
2: 와.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광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뚝 솟은 팡지아 수카르봉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데요. 그만 에너지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0: 그래서 풍경 봐야죠.
3: 쉬었다가 지금 즐길 수 없어요. 지금 그냥 이 토를 사랑해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겠습니다.
0: 우와. 어? 어? 예쁘네요?
3: 우와.
5: 마잘라.
3: 우와. 와, 여러분. 오케이, 잘 왔어요.
2: 브라질의 열대 피오르를 두 팔 벌려 품어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경이로운 풍경.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마저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3: Beautiful.
2: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되는 여행의 의미.
3: 우리는 오랫동안 꿈꿨던 그림, 꿈꿨던 경치, 꿈꿨던 맛은 이런 작은 꿈을 이루는 것은 그거 바로 여행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2: 떠나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죠. 힐링로드 파라티로 가는 길은 여행의 참맛을 알게 해줍니다.
3: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겨드랑이 밑에 있습니다. 브라질에 와야 먹어볼 수 있어요. 자본! 축구의 성지. 브라질!
6: 성도몰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처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7: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8: 뭘 걱정하세요?
7: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8: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9: 네, 평생이요.
7: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9: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7: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8: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9: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이

0: 보장은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3: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최근에 이상 기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각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각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못 쓰게 하자니 갈등이고 마음껏 쓰게 두자니 걱정입니다. EBS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었더니 아이들 스스로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막느냐보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일 텐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는 과정과 학생들이 직접 머리를 맞댄 학교를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학교가 끝난 뒤 초등학교 3학년 설아네 집. 엄마와 내일 받아쓰기 시험을 준비하던 순간 스마트폰 알람이 집중을 깹니다. 가방에 다시 넣어보지만 금세 알람이 다시 설아를 부릅니다.
2: 아니, 이거 먼저 하라고, 설아. 이거 먼저 하고 놀아. 핸드폰 내려놓고.
1: 설아에게 스마트폰이 생긴 건 두 달 전. 걸스카우트에서 부모 없이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용 시간과 앱을 정하고 저녁 8시면 잠기게 해 주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에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아가 자기도 메신저 앱을 깔아달라고 한 겁니다.
3: 처음에는 엄마가 그거지? 이모티콘 받는 거랑 이모티콘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게 귀여워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애들도 다 있으니까 단톡방도 만들고 싶고.
2: 아이들이 이제 3, 4학년 지나면서부터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해지고 감성적이에요. 1대1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가 상처가 될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1: 설아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EBS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571명에게 물었더니 3명 중 2명은 초등학교 때 SNS나 메신저를 처음 썼다고 답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SNS는 이미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친구 관계에 SNS나 메신저가 필요하다 또는 필수라고 답한 청소년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 SNS 이용이 크게 느는데 아이들이 가

0: 가장 자주 여는 앱은 단연 인스타그램입니다.
1: 카톡 메시지 전화보다 그 인스타 인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DM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전화, 영상통화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뭐 릴스라던가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0: 좋아할 만한 영상을 알고리즘이 쉼없이 골라주고 화면을 밀어올리기만 하면 다음 영상이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게 짜인 이른바 중독 설계입니다.
2: 청소년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매일매일 쓰고 자란 세대다. 그러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인 거고 뭐 나중에 뭐 온보딩이라 그래서 새로 뭐 설치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인생에.
0: 이렇게 SNS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의 일상은 어떨까? SNS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잦은 아이일수록 스스로 매긴 행복 점수는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야 할 일이나 잠을 뒤로 미루는 일도 함께 늘었습니다. 뇌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집중력과 학업,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강력한 자극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때 강력한 인위적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전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이 성숙이 안 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엑셀레이터, 엑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0: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폰을 그만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나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어떨까?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에만 폰을 내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엔 필요한 학생이 가져가는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폰프리 스쿨 정책에 따라 지금 이 규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등교 때 전부 거들지를 두고 학생 자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4: 자율적으로 받는 거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선생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따로 핸드폰을 숨겨서 몰래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5: 저희 과 특성상 일단 촬영을 해야 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현재 독립 영화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촬영을 해야 한다는 시간이 많은 것도 있고
0: 오랜 토론 끝에 학생들은 지금 규칙을 유지하되 지켜지지 않으면 등교 때 모두 걷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스스로 지겠다는 겁니다.
6: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저희가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7: 학생과 학생이 서로 감시한다기보다는 서로를 믿고 너 낼 거지? 나도 낼 거야. 그럼 우리 이 규정 유지할 수 있어. 우리가 내지 않으면 이 규정 없어져.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다시 설안의 집. 학교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직접 정했다면 이 집에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답을 찾아갑니다. 저녁 시간 가족이 둘러앉아 스마트폰 규칙을 정하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정해서 알려주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8: 조금 더 늘리고 싶어? 얼마 정도?
9: 45분.
8: 45분? 어떻게 생각해?
9: 좋아, 45분 좋아.
8: 그래, 아빠가 말없이 줄였으니까 중간으로 다시 타협을 해보자.
0: 설아에겐 시간을 45분으로 조금 더 주고 대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서로를 마주하던 저녁으로 돌아가는 일. 기대만큼 걱정도 앞섭니다.
8: 어떤 게 좋을까?
10: 대안 없네.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는 뭘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 뭘 했는지를.
0: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진 지금. 일방적으로 막는 규칙이 아니라 함께 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규칙을 만드는 일. 학교와 가정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11: 가장 사용량이 많았던 남편이 달라져서 저희 집에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억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지내보고 싶어요.
0: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12: 추석인 오늘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EBS 뉴스 11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4: 와, 안 흔들린다.
0: 이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5: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거.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7: 아, 많이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6: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8: 무게가 기본으로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6: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9: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 참 예쁘고 귀엽죠? 그런데 그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모습, 그리고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품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특정 펭귄은요, 잠을 4초씩 끊어서 잔다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극지 동물들을 관찰하는 분. 지금 이 기후변화로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입니다. 네, 극지연구소의 이원영 책임연구원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남극과 북극을 오간다.
1: 네.
0: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1: 남극은 한 11번 다녀왔고요. 북극을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0: 한 번 가면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1: 남극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세 달 다녀오고요. 북극도 그렇게 딱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0: 남극은 대륙이고
1: 네.
0: 거의 뭐 영구 기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북극은 바다잖아요.
1: 네.
0: 그럼 어디로 가요?
1: 저는 북극에서는 그린란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었고요. 그린란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북쪽 끝까지 올라가면 북극 해와 맞닿는 지역이 있거든요. 난센란이라는 곳에서 사양소나 기러기들을 연구했습니다.
0: 북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하고 남극 쪽에 사는 동물들하고의 결정적 차이가 있나요?
1: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어허.
1: 남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남극에 들어간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상 대대로 펭귄들은 뭐 두 발로 걷는 육상 포유류를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나타났다 하면 수백 미터부터 막 난리가 나요.
0: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북극 지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1: 맞습니다.
0: 했고 남극 대륙은 아예 가지 않아요.
1: 고립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인간을 포식자로 대하느냐 아니면 매우 낯선 방문자로 대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연구하기에는 남극이 더 쉽겠네요.
1: 네, 훨씬 쉽습니다.
0: 그죠?
1: 네.
0: 가까이 가서 포획하고 이런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1: 네, 그냥 좀 슬슬슬슬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0: 안 도망가요?
1: 뭐 제가 직접 잡으면 싫어하긴 하는데
0: 예, 예.
1: 그 전까지는 쟤 뭐지? 왜 오지?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북극은 실제로 제가 잠재적인 포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누이트 원주민들은 실제로
0: 잡죠.
1: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다가가면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멀리 금방 도망갑니다.
0: 네. 동물 행동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사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연구자들이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봐야만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유심히 관찰하면서 궁금증을 생기면 더 오래 관찰해서 그 궁금증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1: 네.
0: 그게 연구 과정인 거죠?
1: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의 동물을 연구해 보셨어요?
1: 예전에 까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펭귄, 그리고 지금 물범, 그리고 들쥐들까지 다 치면 대략 한 대여섯 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까치로 시작을 하셨다고?
1: 네,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네. 까치를 연구했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까치랑 펭귄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1: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0: 조류죠, 조류.
1: 예, 같은 조류도 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배 쪽은 하얗고 등 쪽은 좀 검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0: 그쵸.
1: 제가 까치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극지연구소에서 펭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다. 제가 해왔던 연구 방법을 펭귄한테도 적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그게
0: 예.
1: 통해서
0: 예.
1: 예, 어떻게 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남극 북극에 있는 극지 동물들을 연구가 주로 과제가 됐군요.
1: 네,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된 거죠.
0: 펭귄 얘기 뭐 시작한 김에 뭐 펭귄 박사라는 별명도 있었으니까.
1: 네, 네.
0: 전 세계 펭귄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1: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대략 한 18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0: 그중에서
1: 실제로 남극에 사는 펭귄은 한 대여섯 종 정도고요. 나머지 뭐 아프리카 펭귄도 있고
0: 아프리카.
1: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시면 노란 눈 펭귄, 그리고 새푸른 펭귄도 있고 적도 부근에 가면 갈라파고스에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추운 데만 사는 게 아니군요.
1: 네, 남반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잠수에 능한 바다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북극에도 있어요?
1: 북극에는 펭귄 없습니다.
0: 없어요.
1: 하지만 펭귄과 비슷하게 생긴 바다오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펭귄이라는 이름이 예전에 북극에 살던 그 큰 바다 새오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바다오리를 펭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멸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근데 나중에 남극을 탐험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바다새가 있네? 얘를 펭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남극에 있는 펭귄들만 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0: 아까 제가

0: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1: 네.
0: 이렇게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 추위를 견디는 그 펭귄이 뭐죠, 그게?
1: 황제
0: 맞아요,
1: 펭귄입니다.
0: 맞아요.
1: 그런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딱딱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추울 때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0: 체온으로.
1: 네. 그러면 열 에너지의 소모를 한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공존의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죠.
0: 그 굉장히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죠.
1: 네, 뭐 많을 땐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잔뜩 모여들게 되는데, 그렇게 모여들면서 약간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띠게 되거든요. 안쪽은 훨씬 따뜻하고요.
0: 그죠.
1: 바깥쪽에서 추워진 동물들은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고,
0: 자리를 바꾸죠.
1: 네, 그러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0: 그리고 그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1: 그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곳이 바다 얼음 위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에 이 알이 노출이 되게 되면,
0: 얼어버리죠.
1: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배아 때부터 발달하던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그 외부 온도에 한 1분 정도만 노출이 돼도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0: 그죠.
1: 그러니까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죠. 발등이 곧 이제 둥지인 셈입니다.
0: 하긴 펭귄 몸의 생김새나 구조를 보면
1: 네.
0: 발등 위 말고는 어디 둘 데가
1: 네,
0: 없네요.
1: 뭐 여기다 들 수도
0: 안
1: 없고, 어디
0: 되죠.
1: 옆구리에 낄 수도 없고요.
0: 그러니까요. 유일한 곳이군요, 그게.
1: 네. 그래서 그딱 번식기가 되면 배 쪽에 포란반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번식 호르몬에 따라서 가슴에 있는 털이 빠지면서 맨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딱 알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딱 드러나면서 거기에 알이 쏙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알을 굴려주면서 따뜻한 체온, 한 38도 정도에 맞게 계속해서 품어주는 거죠.
0: 신기해요, 정말. 그리고 잠을 4초씩 끊어 잔다? 오늘 우리 이 박사님이 연구하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펭귄입니까, 그건?
1: 바로 턱끈 펭귄인데요. 제가 세종과학기지에 처음 갔던 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이 펭귄들이 깊게 잠을 자는 걸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한번잘때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길게 자잖아요.
0: 그렇죠.
1: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렇게 한번잘때푹 잡니다. 근데 펭귄은 푹 자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때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고요. 심지어 눈을 한쪽만 감았다가 떴다, 또 한쪽만 감았다 떴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0: 뭐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1: 네, 엎드려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포식자들이 나타나거나 옆에 다른 방해꾼들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펭귄들은 이 조각잠을 자는 게 아닐까. 아주 짧게 끊어서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요.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1: 일단 펭귄의 잠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수면 로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펭귄한테 부착을 해서 알을 품는 포란 기간 동안 과연 엄마 아빠 펭귄들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략 한 20마리 정도한테 저희가 달아서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끊어 자는데 끊어 자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평균 4초.
0: 글쎄요, 제가
1: 아무리
0: 처음에
1: 길어도
0: 4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잘안 믿었거든요.
1: 네. 근데 아무리 길어도 한 30초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그 4초의 잠을 하루에 만 번씩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어붙여 보니까 하루에 한 절반 정도를 잠을 잔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0: 12시간을 그런데 4초씩 잔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4초와 4초 사이의 중간 간격은 매우 짧겠죠?
1: 네, 그게 한 4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펭귄들은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0: 4초
1: 거였고요.
0: 자고 4초 깨고
1: 네.
0: 이렇게.
1: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깨어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있다 잠깐
0: 아하.
1: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한테는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의 구분이 사실 굉장히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도
0: 그렇죠,
1: 좋고
0: 그렇죠.
1: 옆에 있는 다른 방해꾼들이 많거든요. 다닥다닥 붙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아파트, 아주 밀집된 아파트에 사는 거라서 층간소음도 심하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번식 기회를 노리는 또 번식을 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 펭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짝을 또

0: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또 가서 동물들을 자꾸 포획했다가 다시 놔줬다가 또 수거했다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가장 많은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막 와서 저를,
1: 귀찮게 구니까.
0: 그래서 제가 까치 연구할 때는 까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까치 둥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가고 그러게 됐습니다.
1: 다 알아봐요?
0: 아마도 인간 유언형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발표했던 논문이 까치가 인간을 개체 수준에서 구분한다라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마칠 때까지 까치들을 전혀 구분을 못했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1: 글쎄요.
0: 근데 까치들은 그 곁을 지나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새끼들을 만졌던 이완형을 알아보고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1: 펭귄도 알아보겠네요?
0: 펭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펭귄은 저를 보기만 해도 멀리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 휙 돌아서 다시 바다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1: 도망가요?
0: 그래서 저 장비를 저는 수거해야 되는데 그 장비값도 비싸거든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보름 정도 제가 그걸 놓쳤던 펭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도둑갈매기를 연구하는 친구였거든요.
1: 펭귄 연구 안 하는 사람?
0: 한 번도 펭귄을 괴롭히지 않았던, 펭귄이 봤을 때는 착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 가서 네가 한번 가봐라 했더니 바로 그날 가서 이제 수거를 해왔습니다.
1: 그건 분명히 펭귄이 사람을 구별해서 알아본다는 증거네요.
0: 아마도 그런 인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뛰어난 것 같아요.
1: 이원영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도망간다. 그거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0: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미안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펭귄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와, 근데 내가 펭귄만큼의 인지 능력이 안 되나 하면서.

0: 맨 처음 아까 2014년에 남극 가셨다고 그랬죠?
1: 네.
0: 펭귄 처음 만나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1: 아, 그때는 너무 두근두근했고요. 사실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꿈의 동물이거든요. 남극에 가야만 볼 수
0: 그렇죠.
1: 있고 남극이라는 곳은 그냥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걸 남극에 가서 직접 그 펭귄들이 헤엄치는 걸 보니까
0: 예.
1: 아,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0: 네.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는 속도가 얼마나 돼요?
1: 순간 속도가 뭐 시속 60km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0: 60km?
1: 근데 평균 속도는 대략 한 시속 한 10km에서 12km 와.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그래도 60km까지 낼 수 있다?
1: 네. 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여가지고요. 계절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극이 겨울이 되면 그 주변이 텅텅 비어 있어요.
0: 펭귄들이 사라져요?
1: 네. 너무 추우니까 좀 더 따뜻한 곳. 얼음이 잘 얼지 않는 곳으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0: 네, 지금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뭐 한 대여섯 종밖에 없다고 그랬죠?
1: 네.
0: 근데 그들도 멸종 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1: 네, 대부분 지금 아주 위기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등급이 최근에 한 단계 또 상향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그 바다 얼음이 최근에 너무 변동성도 크고

0: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번식지로 있을 그런 서식지가 너무 줄어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 2100년쯤에는 전체 개체군의 한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1: 매년 이렇게 가보실 때마다 변화가 딱 보입니까?
0: 네,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요. 세종기지 바로 인근 지역에 그 펭귄 번식지의 얼음들이 최근에 정말 빨리 녹고 있거든요. 뭐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빙벽이 있는데요. 거기는 1년에 대략 한 20m에서 30m씩 뒤로 빙하 라인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다가오는 겨울에 가면 지난번보다 이만큼 또 뒤로 물러났겠네. 이만큼 또 뒤로 물러났겠네 하는
1: 그렇죠.
0: 게 눈에 보이고요. 이게 그냥 지형도 변하고 해안선이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참, 서식 환경,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리고 면적 자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얼음이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화하고
1: 변하죠.
0: 있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같이 들어간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흙 알갱이 같은 것들이 펭귄이 주로 먹이로 삼는 크릴의 아가미나 위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하하.
0: 그래서 해마다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크릴들이 대규모로 폐사해서 바다로 떠밀려 오는 걸 자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먹잇감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펭귄들은 그 크릴 새우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까?
0: 네, 아델리 펭귄하고 턱근 펭귄은 거의 크릴만 잡아먹는 크릴 스페셜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릴 전문가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크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개체군의 숫자도 같이
1: 그렇죠.
0: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크릴 말고 다른 거는 안 먹어요?
0: 젠투 펭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젠투 펭귄은 제너럴리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젠투 펭귄의 숫자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스페셜리스트 전략을 갖고 있었던 아델리 펭귄이나 턱근 펭귄은 좀더 위기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크릴만 전문적으로 먹는 게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크릴이 많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보니까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간들도 가서 크릴을 잡고 있고 크릴도 점점 환경 변화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펭귄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남극의 대표적인 게 펭귄 말고 물범이죠.
0: 네, 맞습니다.
1: 물범 연구도 하셨죠.
0: 네,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물범 연구인데요.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뭐 외델 물범이나 그리고 또 남방 코끼리 물범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0: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포유류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펭귄과는 다르게 포유류다 보니까 직접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1: 그렇죠.
0: 근데 바다에서 포유류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남극 바다는 워낙 춥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 포유류들이 바로 그런 고래나 물범들인데 그런 물범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했는지 그런 적응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이 펭귄도 잡아먹죠.
0: 네, 잡아먹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0: 네.
1: 물범들이 여러 누워 있는데 펭귄이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던데요?
0: 네. 물범 중에서도 표범 물범이나,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연구하고 있다는 외대 물범이나 남방 코끼리 물범은 저 이빨도 작고 주로 물고기만 잡아먹는 녀석들이라서, 펭귄들이 가끔 그 물범이 자고 있으면 그 위에 막
1: 글쎄요.
0: 올라타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요. 별로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존을 하기도 합니다.
1: 남극에는 동물들로 치면 모두 몇종 정도가 살고 있어요?
0: 그렇게 동물 다양성이 높지는
1: 그죠?
0: 않은데요.
1: 그죠? 몇 가지 안 되죠?
0: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자주 보이는 동물들은 대략 한 10종에서 20종 안팎입니다.
1: 그 10종에서 20종 중에 조류가 제일 많지 않나요, 혹시?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아무래도 조류들은 날아다닐 수 있다
1: 그러니까요.
0: 보니까 남극의 이제 여름이 되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잠시 날아와서 이제 남극의 풍요로운 여름을 즐기다가 다시 남극이 추워지면 다시 조금 안남극권이나 좀 따뜻한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자유자재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류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사람들은 잘 접근 못하는 극지의 여러 동물들을 만나다 보면 네. 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 못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도 많았겠어요?
0: 네, 아무래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1: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펭귄 중에서 어떤 바위 틈에 빠져 있던 펭귄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어떤 철칙이라고 한다면 그 생태계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그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건 사실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1: 법칙이죠.
0: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그냥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데요. 어느 날은 턱큰 펭귄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좀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체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기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게 빠진 지 얼마 안 된 펭귄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펭귄을 제가 잡는다라고 하면 펭귄들이 막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부리로 쪼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데 이 펭귄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제 눈을 보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너무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 너무 이거 거짓말 같은 순간이어서
1: 나 구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예요?
0: 네,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휙 뒤돌더니 자기 둥지로 펄짝펄짝 뛰어서 또 새끼를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생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을 기대하진 않는데요. 그때만큼은 뭔가 흥부가 된 듯한 느낌,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생태계에 개입한 거 아닐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1: 거꾸로 바위 틈으로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던 모양이군요.
0: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연구하다 보면 좀 아찔한 순간들도 생기는데요. 제가 동물을 마취해서 뭔가 장비를 부착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마취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사람도 보통 마취에 들어갔다가 가끔 깨기도 하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라서 개체마다 이런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물범이 갑자기 마취가 풀리는 바람에 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깨물려는 듯한 행동을 해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1: 그 물범은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아요?
0: 제가 지난번에 부착했던 수컷 코끼리 물범은 2톤 정도 됐어요.
1: 그러니까요.
0: 2톤 정도 되는 물범은 머리 크기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빨도 이렇게 날카롭고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잘못 물렸다간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1: 그렇겠죠.
0: 하는 좀 걱정도 됐어요.
1: 물리는 게 아니냐 깔리기만 해도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주 이런 일을 할 때는 저희도 미리 안전 수칙 같은 걸 잘 마련을 해놓고요.
1: 해야죠.
0: 좀 안전 요원들과 같이 좀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북극 지역의 연구 중에 또 기억 남는 건 없습니까?
0: 북극 지역에서 연구할 때는 한번 야생 늑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텐트를 치고 연구를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 저녁을 막 해먹고 있었는데 아마 저녁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날 또 저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 밖에 뭐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도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동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누구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늑대 한 마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다시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주기적으로 저희 텐트에 찾아와서 제 등산화도 물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변도 보고 가고 막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 잘 숨겨놨는데 그걸 또 막 물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그린란드에 사는 북극 늑대가 아주 귀한 개체군이거든요.
1: 예.
0: 전 세계에 한 50마리도 안 남은 개체군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변하고 그 늑대들이 남긴 털들을 제가 잘 모셔다가 한국에 가져와서 어떤 유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잘 쓰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런데 국적 늑대는 뭐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지는 않나 봐요?
0: 그때 한 대여섯 마리가 같이 찾아왔었고요. 사실 사양소라고 하는 한 2, 300kg 정도 되는 그런 소를 공격하는 좀 무시무시한 포식자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녀석들도 아마 사람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개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0: 사실 늑대랑 개는 생물학적으로 분류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1: 개가 늑대에서 진화된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땐 오히려 나중에는 무서운 마음보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 지금까지 동물 행동을 여러 가지 동물 연구하시면서 아, 이건 참 놀랍다 하는 그 놀라운 발견을 한세 가지 꼽으신다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0: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1: 그렇죠.
0: 있구나.
1: 사람을 구별해 볼줄 안다.
0: 그리고 뭐 간단한 테스트들을 해주면 예를 들면 까마귀에서 연구됐던 건데요. 까마귀들이 이렇게 물이 조금만 담겨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돌멩이들을 넣어서 수면을 이걸 점점점 높인
1: 높여가지고.
0: 다음에 그 물을 꺼내 먹게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최근에 뉴칼레도니아에 갔을 때도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까마귀들은 직접 도구를 만듭니다. 뾰족뾰족한 바늘처럼 되어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어떤 구멍 안에 있는 애벌레들을 꺼내 먹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도구들을 원래 자기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1: 정말
0: 도구를 사용하는,
1: 지능이 뛰어나군요.
0: 정말 뛰어난 영장류 같은 조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그때
1: 그렇죠.
0: 알게 됐고요. 또두 번째로는 아까 수면 행동.
1: 4초씩 자는 거.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수면에 대한 상식이 동물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구나. 어떤 적응 행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남극에서는 갑자기 거대한 막 빙산이 떠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펭귄 앞을 가로막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펭귄들은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가서 이제 빨리 사냥을 해서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최근에 이상기후, 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그해 자식 농사는 거의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장기적으로는 펭귄을 비롯한 극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1: 혹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로 이어지는 동물들도 있습니까?
0: 네, 그 대표적인 열대 박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열대 박쥐들은 한 35도가 넘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35도가 넘어가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예 몸을 계속 핥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이 증발하면서 이제 몸 체온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잠을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면 제대로 생리적인 이 유지 기능을 못
1: 안
0: 하게 되거든요.
1: 되죠.
0: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면 거의 생을 진짜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야생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동물, 야생동물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구나
1: 그렇죠.
0: 하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1: 자, 동물 행동학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인 구달 박사. 원숭이 연구하신 침팬치. 그죠?
0: 맞습니다. 네.
1: 동물 행동학의 역사가 오래됩니까?
0: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3만 년 전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동물 행동학자들의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쇼베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벽화가 남아 있어요. 그 벽에 남겨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그 3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남겨 놓았다더라고요. 지금은 멸종한 매머드라든지 뭐 코뿔소 이런 동물들까지 잘 그려놨는데 아마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동물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능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관찰하고 동물의 행동 패턴을 알아야 사냥해
0: 네,
1: 먹죠.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수렵인들의 어떤 본능의
1: 그렇죠.
0: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동물을 관찰하는 건 우리의 어떤 본능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도 그런 흔적들이 뭐 울산 울주군에 가면은 암각화로 남아 있습니다.
1: 있죠.
0: 그 당시

0: 고래를
1: 맞아요.
0: 아주 정밀하게 남겨놓은 그런 암각화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가장 직접적인 이 학문의 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찰스
1: 찰스
0: 다윈으로
1: 다윈, 진화론을 쓴,
0: 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부터 많은 새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종이 분화했는지를 관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 1900년대 들어서야 조금 더 학문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3인방이 있는데요. 칼폰 프리쉬라고 하는 사람이 꿀벌의 춤을 연구했습니다. 꿀벌이 팔자춤을 추면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서로에게 알려준다. 꿀벌도 언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각인 행동. 오리들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그 대상을 자기 어미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각인 행동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동물 행동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잘 연구했던 그 팀버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학문의 틀을 잘 맞춰놨고요.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영장류 학자가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동물 행동학의 문턱을 많이 낮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동물 행동학자라는 꿈을 처음 꾸게
1: 그게
0: 됐었거든요.
1: 몇살 때입니까?
0: 그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1: 예.
0: 그냥 그전까지는 그냥 곤충 좋아하고 새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덕후 같은 아이였는데 그때부터는 좀더 진지하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었습니다.
1: 원래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0: 네.
1: 제인 구달 박사 책을 보면서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구나.
0: 네,
1: 네.
0: 맞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이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흰 수염이 난것 같은 좀 회색 수염이 있는 녀석한테는 뭐 그레이비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붙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제대로 된 관찰을
1: 그렇죠.
0: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1: 왜요?
0: 그거는 상대 그 대상이 되는 동물들한테 감정이입을 한거 아니야? 너 그렇게 돼가지고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그런 식의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하지만 저는 동물행동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태도 자체는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어떤 객관적인 거리는 둬야겠지만 그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학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그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기라든지 뭐 동물들의 괴로움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현장을 매년 가서 목도하시는 입장에서
0: 네.
1: 그런 어떤 극지동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0: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뭐 모두가 다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책도 바꾸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겠지만 뭐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데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펭귄 연구를 하면서 좀 실천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좀 고기의 소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제 마음가짐을 좀 다잡는 일인데요. 뭐 텀블러 사용하는 거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텀블러 한만 번은 써야지 된다는데, 뭐, 에코백 저거 들고 다녀도, 오히려 비닐봉지 쓰는 게 낫다더라,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나, 뭐, 아 이미 지구는 끝났어. 이런 식의 자포자기한 태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온난화의 속도를 좀 낮추고, 펭귄이

0: 완전히 우리 지구상에서 멸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뉴 칼레도니아에 다녀오셨다고?
0: 네.
1: 거긴 극지가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히려 적도 근처 아닌가요?
0: 예, 거긴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고요.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1: 그죠? 거긴 왜 가셨어요? 극지연구소에 계시면서.
0: 네. 사실 제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따뜻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극지라는 게 사실 극한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남극 극극을 포함한 어떤 익스트림한 극한지라고 봤을 때그 뉴칼레도니아도 극한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그 군도마다 그 섬마다 독특한 생태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생태계에 따라서 어떻게 동물들이 진화했는지 그런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좀 연구 지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치 갈라파고스랑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은 그 쥐의 포식자인 고양이가 있는 곳과 고양이가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식압에 따른 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식자가 없을 때는 푹 잠을 자는지, 포식자가 있을 때는 펭귄들처럼 그렇게 조각잠을 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 그쥐 연구하시고
0: 네.
1: 또뭘 연구하셨어요? 뉴칼레도니아에서.
0: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주로 그런 곰쥐라고 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곰쥐의 포식자인 아까 고양이와 또 참매, 들을 또 관찰하고 왔고요. 틈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똑한 까마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도 같이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1: 극지 안 가실 때는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0: 또 한국으로 오는 겨울 철새들이 있는데요. 그 겨울 철새들이 사실 북극에서 번식하고 한국으로 내려온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어디에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북극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북극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같이
1: 그렇죠.
0: 들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철새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앙이나 고방오리 이런 겨울 철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한세 가지 꼽으신다면 뭡니까?
0: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첫 연구 종이기도
1: 까치.
0: 했던 까치. 까치는 지금도 집 주변에 있는 까치들을 그냥 관찰하는 게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까치들을 가장 좋아하고 또두 번째로는 남방 코끼리 물범이라고 하는 세종과학 기지 인근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동물이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물론 한번 물릴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제가 집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 그 고양이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보리하고 모카 이렇게 두 마리를 입양해서 벌써 한 7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약간의 책임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 그 펭귄 박사신데 펭귄은 안 꼽으시네요?
0: 아, 예. 예, 펭귄을 한창 열심히 연구할 땐 펭귄이 1순위였는데
1: 요즘
0: 요즘
1: 물범
0: 쫄대응 한
1: 연구하시니까.
0: 밑대입니다. 네.
1: 알겠어.
0: 살짝 멀어졌습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사실 가장 단기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아빠가 돼서 이제 인간을 열심히 관찰하는 게또제 단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동물을 좀더 알아가고 동물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는 걸좀 꿈꾸고 있습니다.
1: 아주 신기한 동물들 행동의 그 법칙.
0: 네.
1: 동물들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동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참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뭔가로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Het merit voor zo high chapterai.
1: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2: 말 잘 듣고 귀엽죠.
1: 떨어지면 왜 죽는지.
3: 빨리 오라고 난리도 난리.
4: 기다려.
1: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거지.
3: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0: 정선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2: 화이팅!
3: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6: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0: 인생에는 특별한 시간의 강을 건너고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1: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지금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들 거고 이렇게 흙이 좋아요.
2: 부드러워요.
1: 이 흙이 삶이에요.
0: 그녀에겐 흙이 그랬죠.
1: 기왕에 죽을 때 죽더라도 좋아했던 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0: 암투병 끝자락에서 만난 생명을 살린 흙.
1: 이게 젠피나무예요. 얘는 산초예요. 젠피는 톱니가 있어요. 산초는 매끄럽고.
0: 이제는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녀를 만나러 순천으로 가봅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깊죠. 조개 산자락,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마을 사람들의 식수가 되어주는 곳이 있답니다.
1: 참 좋은 약수가 있어요. 참샘이라고 하는데.
0: 박귀심 씨는 매일 아침 약수를 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보물 참샘.
1: 아무리 홍수가 져도 많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들지 않고 일정해요. 아, 맛있어.
0: 한 주전자 가득 길어가면 하루가 풍성하다죠.
1: 가자 집으로. 맛있는 물을 흘리고서
0: 조백산맥의 끝자락, 조계산 중턱에 박귀심 씨의 집이 있습니다. 15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1: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몸이 이제 망가지면 이빨도 흔들흔들, 눈동자도 다 가물가물, 뭐든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집 한 채는 지어놓지 않겠나. 그러면 최고로 짓고 싶은 집, 좋은 집을 하나 지차해서 집을 선택해서 집에다 올인을 했습니다.
0: 숨 쉬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죠.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1: 이렇게 황토에다가 집을 넣어서 다져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다 100% 흙집이에요. 내장이 전체가 다.
0: 누가 시켜서 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 흙집을 지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삶은 달라졌습니다. 흙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삶이 달라지니 자연스레 밥상도 달라졌고요.
1: 파프리카. 이거면 됐고. 또 부추.
0: 흙에서 키운 채소가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었죠.
1: 샌드위치하거나 샐러드 할 때 야채로 쓰면 되니까.
3: 약을 안 하시나 봐요.
1: 약을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냅둬요. 먹고 나머지만 먹으면 되고.
0: 건강한 채소를 위해 흙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비료 한 줌 쓰지 않는 자연

0: 그대로의 농사.
1: 아, 맛있는 참외가 익었어요. 아주 좋네. 딱 맛도 좋겠네.
0: 그렇게 좋은 흙에서 자란 채소의 맛은 입과 몸이 먼저 알아차렸답니다. 박귀심 씨가 텃밭에서 찬거리 준비를 끝마치면 이제 남편이 나설 차례.
2: 닭밥 주고 올 테니까.
1: 아, 주시고 오세요.
2: 아, 하고서.
1: 더운데 고생 좀 하시오.
2: 그래.
0: 박찬휘 씨는 아내를 따라 4년 전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동물을 돌보는 일은 남편의 일상이 되었다죠.

0: 누구 밥을 먹어라.
1: 박찬호 씨가 정성으로 키우는 닭은 매일 그 보답을 하는데요. 이만하면 오늘 밥상은 풍성하겠지요?
0: 아, 너 아침 먹어라. 자, 맛있게들 먹어라. 이게 시골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귀여워. 이 토끼, 하얀 토끼. 네? 맛있게 먹어라. 그렇지. 아이고, 잘 먹네.
1: 우리나라 질과 명장 1호. 그 명성답게 아내와 함께했던 질과 사업은 연 매출 100억 원을 자랑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답니다.
0: 여러 가지 그 사업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든지 다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한데, 이제 그 다 딱 끊고 이쪽에 자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종의 뭐 시원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더 마음이 확 터지고 자연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1: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 시작한 지 15년. 박귀심 씨에게는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답니다. 바로 세제를 쓰지 않는 일.
2: 치약도 안 씁니다. 샴푸도 안 씁니다. 린스도 안 씁니다. 세탁기에 세제도 안 씁니다. 세탁기에 린스도 안 씁니다.
3: 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2: 네.
3: 어,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 옷도
2: 그냥 맹물로만 빨아요.
1: 누군가는 유별나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에겐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3: 오늘 메뉴가 뭐예요, 근데?
2: 샌드위치.
3: 샌드위치에 부추도 넣으세요?
2: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어서 고로 먹으면 좋고, 당연히.
3: 방아잎도 넣으시려고요?
2: 네. 준비 다 됐습니다.
0: 생선이 따로 없어? 아, 이게 뭐 완전히 그냥. 편집 놓고. 아유, 오이가 하얗네.
1: 밭에서 난 것들로 취향 따라 즐기는 아침 밥상.
0: 아직 또 하나 당신 거.
2: 제 거는 방아잎 넣어주세요.
0: 이게 향이 좋지, 방아잎 넣으면. 그다음에
2: 또 부추를 넣을 거예요. 부추.
0: 야, 이 너무 너무 좋아. 와,
2: 이렇게 딱 오므리면 얘가 안 쏟아져.
0: 너무 굵어서 입 찢어질 건데. 어, 됐어.
2: 자연 농법 따라오시느라고.
0: 아이고, 그래요. 아주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너무 좋네.
2: 감사해요. 감사해요.
0: 건강의 최고. 오케이. 어우, 소리 좋다.
1: 분위기 하나만큼은 그 어떤 식당 부럽지 않습니다.
2: 와. 우리가 농사진 거 송두리째 다 넣었어.
0: 너무 맛있어.
2: 진짜 신선하다.
0: 네,
2: 근데 계란 향이 되게 좋네.
1: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꿀맛.

0: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다. 하루라도 멈출 수 없고 하루라도 생각을 놔버릴 수 없고 계속 안볼 쳐다보고 이쪽 방향이 좋을까 이쪽 방향이 좋을까 이 길을 가야 되나 하고 그리고 사는 거였죠. 도시생활이라고 하는 건 온 몸에가 다 퍼지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심 걱정 모든 보따리 다 놔버리고 움막 하나 지어서 내 고향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 살기 위해 선택했던 길. 흙으로 돌아온 덕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농장도 점점 넓혀나갔습니다.
0: 지금 약초밭 둘러보러도 왔고 퇴비를 채취하는 곳, 버섯을 채취하는 곳 둘러봐야 돼서 이렇게 얘가 잼피거든요.
2: 약초밭이라고요?
0: 네.
2: 이 풀밭 같은데요, 다? 이게 밭이에요?
0: 네, 밭입니다.
1: 풀이 무성해 보이지만 그 안엔 박규심 씨의 보물들이 숨어있다지요.
0: 잼피예요. 이걸 요즘에 초피라고 부르는데 이게 잼피나무예요. 초피라고 부릅니다. 잼피나무.
2: 그러면 여기다 잼피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0: 네, 다 심었죠. 얘는 산초예요. 잼피는 톱니가 있어요. 거치가 까칠까칠하고 산초는 매끄럽고 입에다 넣고 아려버려야 되고 잼피는. 산초는 순해요. 기름을 짜서 그냥 생기름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1: 흙을 살리는 일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믿기에 이곳에 손을 보태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장을 둘러볼 때면 꼭 하는 일이 있다죠. 나무 운동.
0: 이렇게 내렸다가 꺾이는 건 나무가 있으니까 다 돼요. 어떤 거든 다 돼요. 뭐 무슨 운동이든 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늦춰주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1: 농장을 따라 걷다 보면 뜻밖의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조계산이 품은 서남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천년 고찰이죠. 그곳에서 반가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0: 네, 스님 나오셨어요? 선암사 산책 걷는 나왔습니다.
3: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언제나 와고 언제나 좋아요.
1: 힘들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다잡던 곳. 스님을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공간과 마주합니다.
3: 무전, 근심이 없는 집이란 말이죠. 서남사가 제일 여기가 아주 아늑하고 제일 그 앞에 또 전망이 제일 좋은 데예요.
1: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무우전, 근심 없는 이곳에 들어서면 근심이 정말 사라질지 말이죠.
3: 번뇌망상이 불교에서는 근심이니까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가면 또 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소멸한데도 나가면 생겨요. 쉼없이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문을 나가서도 예, 그런 그 이 마음의 경계를 오래 좀 지속하셔야 돼요.
1: 내 마음밭을 무우전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저속 노화의 핵심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박귀심 씨 곁엔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0: 자료가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액비가 지금 다 돼서 썩어지고 남펴지고 다 액비가 된 거. 이 위에 게 지금 액비야 말하자면. 근데도 나도 얘를 계속 넣어주잖아. 아무거나 비듬나무 같은 게 더 좋아요.
1: 자연농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하죠.
0: 얘네들이 다 영양이 좋아요. 풀이 이렇게까지 크도록 있어주려면 여러분은 몸살이 나서 못 기다려요. 제초제를 줘버렸지. 여기다 뭐를 심지 않을 바에는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그대로 둬야지.
0: 그러니까 풀을 이대로 키워서 얘가 다 내 원재료가 되는 거야. 얘를 흙으로 만들면 산더미 같이 많은 양이 요만밖에 안 나와.
4: 예.
0: 그래도 양분 덩어리라고.
4: 예.
1: 그렇게 자연에서 정성껏 키운 약초를 듬뿍 넣고 오늘은 요리 실력 좀 발휘할 참이랍니다.
0: 우리는 크지 않게 잘 자라요. 내가 심은 내 마늘은. 다른 마늘하고는 독해요. 이거 이제 잔대 뿌리를 이렇게. 네.
1: 엄나무, 두릅, 마늘의 잔대 뿌리까지 듬뿍 넣습니다.
0: 칡즙을 단맛이 이게 좋거든요.
1: 거기에 직접 캔 7개 즙까지 넣고 팔팔 끓인 후 오리를 넣으면 박귀심표 오리백숙.
2: 이렇게 해서 얼마나 끓여야 돼?
0: 1시간. 네, 열겠습니다.
1: 특별한 양념이 없어도 약초 본연의 깊고 진한 맛이 가득한 오리백숙입니다.
3: 좋은 거 다 들어가.
0: 예쁘게 농사 지으면 예쁜 음식 나와요.
4: 네. 네.
0: 맛있는 거 먹고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이거 묵은지에다가 드세요.
1: 네. 오늘의 건강한 자연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5: 받고 나면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조금 조심하죠. 환경에 위해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죠.
1: 사람을 살리는 농사. 흙에서 살겠노라 다짐한 박귀심 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6: 능 작업하는 날이다. 능 펼쳐하는 날.
7: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시네.
8: 신기해, 잡으면 더 신기해.
9: 꼬리 구형이 40핀.
5: 상을 지느러. 네.
10: 자꾸 어머니 옛날 하시던 걸 따라가.
11: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3: 디스크 파열입니다.
1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며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5: 1577-1791.
1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7: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8: 넣어야 된다니까.
19: 이 분위기?
2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9: 저분 위기.
4: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이는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마을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영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에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며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꼬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4: 오! 와, 안 흔들린다. 우와!
0: 야.
2: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5: 와.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3: 거.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메탈코어, 모던 헤비니스 음악을 하고 있는 캐주얼리 카인티드라고 합니다.
1: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 음악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표출하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차분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됐지? 왜 됐지? 네, 왜
2: 됐지? 네.
3: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엄청 빡세거든요, 저희는. 겁나 움직여.
4: 헬스락쇼 움직입니다.
3: 엄청 움직이고, 막 돌고, 막 난리 납니다. 네.
1: 함께 악쓰고 소리 지르고.
3: 눈치 안 보면 됩니다. 남 눈치를 안 보면 돼요.
1: 그것도 맞지.
5: 화를 잘 축적해두는 거지 않을까요?
6: 강렬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관객분들을 좀 어떻게 사로잡으실 계획이십니까?
5: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 감상실례도 하고,
6: 그렇죠.
5: 서로 부딪히고, 앰뷸런스도 좀 실려가고 해야 되는데,
6: 그렇죠, 그렇죠.
5: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최대한 신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6: 지난주 메탈 밴드 공연을 갔었는데 죽어만 거의 한 200번? 죽어도 뮤지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관객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경연 앞두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0: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홈스테이고요. 누구에게나 그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아직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갔었고 전자사전에다가 100곡까지 딱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100곡을 진짜 과장 안 하고 진짜 수만 번을 돌렸거든요. 홈스테이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100곡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처럼 집 같은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죠.
2: 리허설 할 때도 평소랑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것 같은 거고요. 이게 헬로루키에 된 게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음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큰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미 저희는 큰 힘을 얻었고 된다면 100배 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밴드 홈스테이입니다. 런드리는 몸이 되게 많이 아팠던 친구가 썼던 투병기를 보고 쓴 노래예요. 그 친구가 인생 끝자락에 있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걸 음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런드리 들려드릴게요.

0: 어떻게 하면 이게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울 수 있을까? 패션에 저희를 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곽하, 이제 활동명이 모해인 모, 그리고 제 이름이 이훈이어서 곽하, 곽하 몰리 이렇게 돼서 곽하 몰리로 만들었습니다.
2: 곽하 몰리 좋아하세요?
3: 아까도 먹고 왔어요.
0: 네, 네 저도 아까 먹고 아까도. 왔어요.
1: 사실 저는 곽하 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다들 싫어하시네요.
1: 아, 투명에는

0: 만족합니다. 이미 매니아가 됐어.
1: 팀명에 엄청난 포부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2: 밴드 이름을 서치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과카몰리만 나오더라고요. 그 음식 과카몰리를 저희가 이겨보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포부입니다.
1: 음식을 이겨보자. 쉽진 않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문 메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 메이슨을 아기를 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카몰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서, 약간 작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3: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B 씬에서도, K-pop 씬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밴드를 만드는 꿈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씬에서 많이 하지 않는
0: 헬로루키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연들 보면 저희 장르를 음악을 표현하는 팀을 아직 못 봐가지고
2: 저희의 원대한 목표가 이 씬에 큰 웨이브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헬로루키가 됨으로써 더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꼭 헬로루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항 올렸습니다.
1: 이런 음악을 하는 팀에는 머리 긴 멤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상태라든지 끝에 살짝의 컬도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를. 네.
2: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전용샴푸 쓰고 이제 퍼펙트 차일 바르고 에센스 쓰고.
3: 노력이네.
4: 이어서 추석 특집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방송됩니다.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창의력.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카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3: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츄. 덧셈 뺄셈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팅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4: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5: 레오미. 네, 주인님.
6: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5: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6: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7: 얜 집 없어?
5: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집.
7: 새 집 생겨서 좋겠다.
5: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집.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이거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쫄깃해.
4: 아,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쫄깃해.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선생님,

드랍한 거.

Straight line.

Quickly, quickly. I have a place you can hide. Slowly, slowly.

0: You'll never be one of them.
1: Lieutenant!

0: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의 마무리 되세요.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3: 화이팅!
4: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떡볶이.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9: 일어서라 타이탄.
10: 와, 저건 뭔가요?
11: 타이탄 하자.
10: 자,
9: 우리

0: 어? 감히 어디? 간다! 다 정리됐어?
1: 뭐야? 아직도 움직인다고? 타이탄, 저 중장비들을 완전히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
0: 좋아, 미리 허락받지 못해 죄송하지만... 응?

0: 셋으로 안 된다면 더, 더, 더.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이야!
1: 많아지기만 하면 뭐해?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어 봐야 결과는 똑같지.
0: 과연 그럴까?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호이 호이 호이.
1: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0: 그럼 안녕입니다.
2: 어디?
1: 허큘리스!
0: 케이스! 등장!
3: 야! 이럴 수가!
0: 지금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닌데?
4: 아이스건! 그물 캡슐 발사! 도망친 건가?
1: 다들 고마워!
5: 뭘 이 정도 가지고?
2: 갑자기 예의 바른 아이가 됐는걸?

0: 바깥 뜨거운 맛을 좀 봤잖아. 엉엉 울더라고. 안 울었거든. 어?
1: 잡담은 쇼가 다 끝나고 하라고요.
2: 뭐야?
3: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1: 그럼요. 나는 위대한 쇼맨. 정치는 철근 쇼.
0: 걱정 마. 이건 악가의 보답이야. 그리고 이건 돌려줄게.
1: 오늘은 힘을 다 써버렸네요. 그래도 제법 재미있는 상대가 생겼군요. 그럼 다음에 보죠.
0: 다음에 보자는 악당. 하나도 안 무섭더라.
4: 저 힘, 저 움직임. 정말로 저 아이가 타이탄의 주인인가 봐요.
5: 그런 것 같군.
1: 고맹아, 잘했어.
6: 우리도 데려가야지!
7: 제인은 좀 어떤가요?
8: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제이 환자는 지금? 자고 있어요.
6: 어떡해! 잔대! 잔다고요?
8: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하루였나 봐요. 좀 자게 놔두세요.
0: 도대체가 말이야. 조그만 게 사람이나 놀라게 하고 말이야. 어? 조그만 게 타이탄이나 변신시키고 말이야.
6: 어? 유리? 어? 유리야!
7: 어? 이하나!
6: 유리야! 너 병원에서 뭐해? 나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응?
7: 아닌데?
6: 어? 그래? 난 또...
7: 저번에 말했지. 나 이제 응급구조사가 될 거라고.
6: 아, 맞다 맞다. 그랬지.
7: 그래서 응급구조사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 오늘은 병원으로 견학 온 거야.
6: 그렇구나.
7: 난 빨리 응급구조사가 돼서 피닉스님을 돕고 싶어.
0: 제가 도와줄게요.
6: 피닉스? 그 파이어로봇 피닉스가 바로 나...
9: 아, 미안.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10: 제이 깨어났대. 조용히 하고 따라와.
5: 자, 오늘부터 제이를 파이어 로봇 정식 대원으로 인정한다.
6: 와! 에이, 설마 꼬맹이가 타이탄의 주인이었을 줄이야. 사실 나도 거의 변신에 성공했었는데 양보한 거야. 알지?
0: 모두 고맙습니다. 저 최고의 파이어로봇 대원이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게.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제이가 갑자기 쓰러졌지? 그런 응급상황에서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2: 그거야, 당연히 119죠. 여보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갑자기 정신을 잃은 환자가 있어요.
1: 장소가 어디죠?
2: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0: 위치를 잘 모를 때는 119 대원의 말에 따라 주변의 큰 건물이나 아파트 이름, 길의 표지판, 전봇대 번호 등을 보고 알려주면 돼요.
2: 아, 여기 메가 아파트 101동 앞이에요.
1: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고 내용과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타이탄에게 박수를! 뭐야, 내 첫 출동인데 고향이나 구하라고?
1: 제이, 타이탄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2: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할게.
0: 알았다고 뭐.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파이어로보가 있으니까요. 남겨두시라고요. 야! 아냐, 아냐. 너 구해주려는 거라고. 자. 야, 야, 야, 야. 아, 피 안 보여.
2: 아, 정말.
0: 나도 좀 받아주지.
3: 아이고, 우리 아기. 고마워요, 파이어로보.
4: 파이어로보! 파이어로보!
0: 뭐 이 정도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4: 파이어로보! 파이어로보!
0: 이게 뭐야? 내 첫 출동인데 다른 대원들만 활약하고 박수 받고.

0: 먼저 출동한다. 아, 도대체 왜? 출동이다.
1: 다들 수고했어.
0: 치, 나도 박수 받고 싶은데.
2: 어머, 제이야. 파이어로봇 대원이 됐다고 좋아하더니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
0: 몰라요. 다른 대원들만 활약하고 저는 타이탄 안에만 있어서 박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2: 하지만 박수 받으려고 파이어로봇가 된 게 아니잖니.
0: 그렇지만요.
2: 구조된 사람들이

0: 네, 팀장님. 네, 메가 쇼핑몰이요.
1: 엄마는 얼른 쇼핑몰에 다녀올게.
0: 엄마! 야, 엄마!
2: 제손 잡아요!
1: 고마워요!
0: 엄마!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여러분, 모두 괜찮으세요? 자, 한 사람씩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이쪽이에요.
1: 이제 괜찮아요.

0: 무사하셨구나.
1: 우리 아들 덕분에.

0: 오케이. 어머니는 무사하셔. 빨리 올라와.
1: 큰일 날 뻔했네.
2: 기껏 땅속에 물을 빼내서 싱크홀을 만들었건만.
1: 애쓰셨네요.
2: 뭘요? 마음에 들었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덫이었다고나 할까요? 모두 한 번에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가장 큰 걸 잡는 걸로 만족하죠!
0: 타이탄!
3: 어서 가보자! 제이! 무사한 거야?
0: 제이! 어? 짜잔! 이 정도는 타이탄한테 안 통하지!
4: 오! 멋진데!
2: 타이탄, 정말 짜증나는군요.
5: 제이야!
1: 엄마!
5: 잘했어. 우리 제이, 정말 장하다.
1: 에이, 뭘요?
0: 그러게, 꼬맹이가 한 건 했네. 여러분, 여기 이 꼬맹이가 바로 파이어! 우리 정체는 비밀이라고. 야, 너...

0: 박수 받고 싶다며.
1: 구조된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최고의 박수야. 맞죠, 엄마?
2: 그럼, 그럼.
3: 이안도 좀 본받아야 할 텐데.
4: 그러게. 어?
0: 니들 정말?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갑자기 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지? 하지만 이런 거대한 땅 꺼짐 현상 외에도 평소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 걷다가 구멍에 빠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지. 그런 자잘한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항상 앞을 잘 보고 걸어야 해요. 땅만 보고 걷거나 옆을 보며 걸으면 안 돼요.
7: 친구와 장난치거나 공을 갖고 놀면서 걷지 말아요.
5: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이렇게 방패처럼 앞을 막고 가면 되죠?
6: 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바로 세워서 눈이 가리지 않게 해야 해. 투명한 우산을 쓰면 더욱 좋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거 이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2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1: 할인도 해주시는 거예요?
0: 왜냐면 오늘 이 기름이 들어오는 날이야.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혈액만 걸려 있잖아요.
1: 기름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0: 기름값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지. 내 기름이니까.
1: 사장님이세요?
0: 그럼 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번호 바꾸고 지금 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번호 바꾸면 그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마침 저 오네요, 저기. 오셨구만, 오셨어. 야. 아이고, 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2: 네, 휘발유요.
0: 오늘 휘발유?
2: 휘발유, 32,000.
0: 아, 32,000. 고급 휘발유 아니고. 네. 일반 휘발유.
2: 일반 휘발유.
0: 자, 이제 잘 넣어주시고.
2: 예.
0: 이렇게 탱크가 와가지고, 이 기름을 이렇게 싹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무한이 아니라 여기 바닥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자.
0: 여기.
2: 예.
0: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예.
0: 고생 많으셨어. 예. 오늘 또 몇 군데 가요?
2: 네, 막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0: 아, 고생 많으셨어. 오늘 뭐 그럼 끝나면은 지금 어디 가는데?
2: 인천.
0: 인천? 네. 인천 가서 뭐 하려고?
2: 아, 인천 가서 자택으로 귀가해야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0: 아우, 새벽 네. 2시에 나오셨어. 네. 고생 많으셨어. 집 가서 네. 푹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름 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기름을 넣으시라고. 아이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1: 기름 부자시네요.
0: 제가 그래도 한때는 이제 기름 부자로서 만수르랑 제가 이렇게 기름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1: 만수르랑 기름을 주고받으셨다고요?
0: 만수르. 그, 김만수라고.
1: 근데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0: 그 셀프 주유소지만서도 이게 그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때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0: 이 봐봐요. 다 그 손님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아니야. 근데 버릴 수는 없어. 이거 또 찾을까 봐. 손님이 얼마나 올려나.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1: 뭐야? 어휴, 이거 저 바로 주면. 가자! 어휴,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이 총 그대로 들고 가려고. 어휴, 다 뜯겨버렸네, 이거.
0: 와, 나는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왜 커피는 왜 두고 가? 아, 뭐, 나 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거 커피 가져가야죠. 어, 조심해요. 큰일 나, 큰일 나. 어. 오라이, 오라이. 보통 이제 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런 일이 꼭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래가지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어? 247. 아우,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한 400건은 돼야 돼요.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 또 이거 오늘 행사가 많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게임에서 이기실 경우 주유비가 공짜!
2: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못 이기, 아무도. 어,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게임 걸리면 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져본 적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기름 넣으십니까?
3: 네.
0: 그 얼마 넣으시려고 했어?
3: 저 5만원이요.
0: 5만원? 제가 오늘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공짜거든요?
3: 어? 그럼 더 넣을래요.
0: 얼마 넣으실래요?
3: 저 7만원이요.
0: 좋아요. 그럼 7만원 넣어서 딱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7만원에 딱 멈추시면은 바로 공짜 드리겠습니다. 3원까지는 봐드릴게요.
3: 네.
0: 7만 3원. 어. 69,997원.
3: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준비 시작. 자, 3만원 넘어왔고, 자, 7만원이에요, 7만원.
1: 앞으로 만원.

0: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제가 웃었고. 아, 울지 말고. 아,
2: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죠.
1: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울지 마.
2: 아시...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1: 다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야죠. 내가 여기 사장인데.
2: 아, 사장이에요?
1: 그럼 사장이 게임하지 뭐 그러면.
2: 아, 여기 앞에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날 또 올게요.
1: 조심히 가.
2: 네.
1: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리 도련님 오셨네, 도련님.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게임을 할 거예요, 저랑. 동의하시겠어요?
3: 예.
4: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멈추면 끝이야! 간다, 간다, 간다! 와! 자, 자, 해야 되나?
1: 아, 이거 아쉬웠었지요. 어? 도련님, 아빠가 그 게임을 실패했어요. 그 앞으로도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이제 주유하실 때. 그냥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요 호스를 들어. 요 호스를 짜내, 이렇게. 이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는 거야. 여기 안에 돈이 있다고, 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오셔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저 고금 넣으실 거요. 대여가 왔어요, 대여가 왔어요. 오늘 그 얼마 넣으실 거예요?
5: 오늘 가득 넣으려고 그랬는데.
1: 그럼 9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만 50원이랑 8만 9,950원까지 딱 맞추시면은 공짜.
5: 쉬운 거 아닌가?
1: 차도 크고, 에? 사장님

0: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아. 시작. 자, 9만 원 줍니다.
1: 벌써 확실했는데요.
0: 50원까지 오차범위. 이거 9만 원이면 세거든요. 어이구. 와.
2: 대박. 성공. 성공 맞죠?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0: 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
1: 91,000원.
0: 아니, 꼭 그렇게 그 뭐 네. 9만 원을 다 받으셔야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1: 네? 9만 21,000원 주셔야 됩니다.
0: 이거 이제 9만 원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5만 원 후에부터는 저기 세차권이 나와요. 네네. 제가 가가지고 세차라도 하고 가도.
1: 세차권으로 이제 다음에 지금 깨끗해가지고. 다음에 꼭 와서 하겠습니다.
0: 아, 알겠어요. 예. 아무것도 남는 거죠. 게임하네. 게임하네. 내가 이거 게임을 왜 이거.
3: 나도 하고 싶다.
0: 감독님 게임하시고. 오차범위 없어요. 그딴 거 없어. 내가 굳이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제가 해드릴게. 가야.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3: 준비됐습니다.
0: 좋아요.
3: 이왕 하는 거 10만원 가겠습니다.
0: 좋아. 주유권 앞으로.
3: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장님이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정확하게 넣으면 내가 돈을 내고, 사장님이 틀리면 나 공짜.
0: 오차범위는?
3: 오차범위 없다고 하잖아, 나한테.
0: 오차범위 200원.
3: 150. 200원, 오케이. 200원.
4: 오차범위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0: 아, 일로 와봐요.
4: 누구요?
0: 태길로 오시라고.
4: 네.
0: 방금 뭐라 하셨어?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실래?
4: 아니요.
0: 손들어. 손들어.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도전 외쳐주세요.
0: 도전!
1: 65,000원.

0: 10만 1000원.
1: 이겼다! 이겼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저 오늘부터 관둘게요. 여기 기름진 못 해먹겠고, 이거 목걸이 팔러 가.
2: 10만 1000원. 세차권도 있니? 나이스.
3: 아우, 참,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쌓인다더니, 돈도 잃고 사람도 없니, 이거? 오셨어. 아유, 잘 됐다. 아니, 나 지금 여기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그 오래 일했던 그 민 선생님이라고.
4: 이름은 민복기. 나이는 77세.
3: 아, 더 뭐 자랑하셔야지 뭐.
4: 자랑할 것도 뭐 있어. 이제 가야지.
3: 아, 맞아. 그 저기 그 식당 있잖아. 거기에서 먹자고. 더우니까는 그 민 선생님 차 타고 가자.
4: 캐시복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자고.
3: 걸으면 돈 나오는 거? 아, 그 민 선생님 옛날부터 그거 엄청 하더라, 그거. 아, 오늘 진짜 꽝 쳤어, 실제로. 아니, 그, 캐시워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셨어?
4: 한 6년 했어. 그래서 164만 원 정도 모았어.
3: 아이고. 그러니까 164만 원?
4: 여기 있잖아. 164만 417. 우와!

0: 마켓이야?
1: 이거 봐. 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나 이거 응?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겠다, 오늘 이거 돈 쓴 거.
0: 열심히 모아야지.
1: 아, 오늘 게임하다가 쓴 돈 이거 제가 게임으로 벌어야지, 이거.
2: 식당 멀었나요?
1: 아, 식당 여기.
0: 아, 식당 여기인데 응. 다 왔어, 여기야. 부정부.
1: 응. 부정부. 어,
2: 뷔페 이름이 부정부.
0: 부정부.
1: 부정부. 응? 이 근처 보면은 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거든. 와, 제육에 돈가스라?
0: 네.
1: 아니, 사장님. 이거 오늘 메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우동까지. 오늘 뭐, 누구 생일이에요?
3: 제 생일이에요.
1: 아, 해피 바스데이 투유. 아이, 식사하십시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0: 아, 요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치 쪽에.
1: 정치 쪽?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라고? 어,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아, 했죠?
0: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35년 하다가 택시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마음은 젊고 건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응? 아니야 움직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본받아야 돼.
0: 고마워, 많이 드세요. 응?
1: 많이 드세요. 자 그럼 식사 마저 하시죠. 네. 예, 맛있게 드세요.
0: 이 무슨 생채도 먹어.
1: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아우 이제 뭐 그 기름만으로는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러 온 거예요, 세차. 자 들어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틈에다가 일자로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 자, 들어오세요.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4: 네,
1: 오늘. 사장님이 잡고. 창문 닫아, 창문 닫아! 창문 닫아! 빨리! 네.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오토바이 못 갔다고 창문 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는, 제발 닫아주세요. 오케이, 쑥! 자, 이제 내리세요!
4: 내리라고요?
1: 네.
4: 아, 제가 닦아요.
1: 아, 그럼요.
4: 아, 그렇
1: 제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좀 닦아드릴 테니까.
4: 아, 예.
1: 끝! 다 했어. 달리면서 자연적으로 또 말리는 게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4: 하나도 안 닦였네.
1: 어머. 닦고 계셔요. 닦고 계세요. 내가 더 닦아드릴게요. 어떻게? 야, 이거. 야, 정말. 아니, 저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4: 네.
1: 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장갑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서비스로 이거 트렁크 한번 청소해 줄게요.
4: 아, 트렁크요?
1: 자, 어디 보자. 아우, 아니, 잠깐만, 가만있어 봐. 삽에다가 장화. 지금 뭐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삽이랑 장화랑 흙이 트렁크에 있어?
4: 뻘에 자주 가서.
1: 뻘에 왜 가?
4: 조개캐로.
1: 아, 조개캐시는구나. 아. 이건, 이거 똥 아니에요? 아이, 똥이랑 휴지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엉덩이 돼.
4: 아니,
1: 엉덩이.
4: 아니.
1: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4: 아니에요.
1: 그, 아니, 게 아니라 똥을 왜 싸고 다녀, 트렁크에?
4: 장난감입니다. 어머.
1: 똥 잃어버렸다. 똥. 자, 똥은 이거 차 앞으로 빠지면 드릴 테니까.
4: 아, 예.
1: 아이, 똥 가져가! 아이, 똥 가져가!
5: 감사합니다.
1: 예, 잘 가세요. 여기 됐고,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2: 어디를요?
1: 이제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봐야 돼요.
2: 어떻게 가시는데요?
1: 이제 걸어가야죠. 오늘 돈 많이 잃어가지고, 워크캐시? 그거 해가지고 오늘 돈 좀 벌어야 되니까는, 저 가보겠습니다. 아, 언제 가냐, 이거. 다음 편!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EBS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쉴 틈이 없을 텐데요. 수능이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마무리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마무리 학습 전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0: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교사와 마무리 학습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치면서 한숨 돌린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수능까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할까요?
1: 네. 원서 접수는 입시의 끝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만이 아니라 수시에 중심을 둔 수험생에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생활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1교시 국어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시험 시작 2시간 전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공부 순서도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 순으로 시험 흐름에 맞춰 두시면 시험 당일 그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목에 맞춰서 몸과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둘째는 실전 감각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쌓기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아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에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영역씩은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함께 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모든 영역을 실제 시간표대로 이어서 풀어보면 어떤 시간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성적도 발표가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점수나 등급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을

0: 점검해야 될까요?
1: 네. 9월 모의 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틀린 문제의 원인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개념이 부족했는지, 시간이 모자랐는지, 또는 단순한 실수였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남은 기간에 대한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념이 부족했다면 교과서와 개념서를 다시 확인하고, 시간이 모자랐다면 풀이 순서를 바꾸고, 실수가 많았다면 검토 방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답노트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두고 시험 직전에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운영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느 영역, 어느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지 되짚어보고 풀이 순서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항에서 일정 시간 이상 막히면 표시만 하고 넘어간다는 나만의 기준을 미리 세워두면 시험장에서 한 문제에 발이 묶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출제 경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EBS 연계 교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교재의 핵심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점을 잘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성적대별로 좀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1: 네, 성적대에 따라 집중할 것이 분명히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상위권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능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내지 않는 대신에 중상위 난도 문항을 곳곳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두 문항에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 배분 연습도 필요합니다. 중위권은 자주 틀리는 중간 난도 문항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원 기출과 올해 모의평가를 다시 풀면서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점수를 올리기에는 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면 전 영역을 다 올리려 하기보다는 목표를 좀 좁히셔야 합니다.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필요한 영역 또는 정시 반영 비율이 높은 한두 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0: 네, 수시 지원 대학에 따라서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맞춰야 한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1: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했다면 수능이 우선입니다. 논술이나 면접을 잘 봤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능 준비에 쓰고 대학별 고사는 거기에 더하는 수준으로 가져가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대학의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학별로 이틀씩 하루에 3시간 전후를 활용해서 지원 대학의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을 시간을 재고 써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면접도 비슷한 비중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험 직전 일주일 정도는 준비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른 주말에 진행되는, 직후에 진행되는 대학별 고사를 제외한다면 수능이 끝난 뒤에도 집중적으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 지원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접 전형을 준비한다면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학생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학별 기출 문항을 분석해서 실전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각 대학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 좀 가장 피해야 할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아무래도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면 마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강의, 그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복습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 학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불안한 과목에 시간을 몰아 쓰게 되면 다른 영역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은 모든 영역을 하루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전 영역을 매일 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일어난 습관, 수능 당일 컨디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을 시험날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규칙적인 생활에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 좀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불안도 그만큼 커질 텐데요. 좀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1: 네. 9월 모의평가가 곧 수능 성적은 아니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열심히 해왔다는 그런 어떤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불안이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루 단위로 할 일을 정하고 그날 그날 계획을 지켜나가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만 잘 헤매자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0: 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실히 다져야 될 때입니다.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에 집중하고 또 꾸준히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형 공연장을 채운 팬들의 열기와 화려한 무대 연출로 버추얼 아이돌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플레이브의 성장 배경과 K-POP 공연 문화의 변화에 대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플레이브가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스타디움 단독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K-POP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1: 네, 플레이브가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스타트 공연을 화려하게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 공연은 이제 플레이브로서는 최초의 월드 투어이고 버추얼 아이돌로서는 첫 스타디움 공연으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이 사실 버추얼 시장은 케이팝의 대한 문화 또 매니아층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대형 스타디움 공연까지 가능할 만큼 주류 문화로 성장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월드 투어는 내일 그리고 모레 일본 공연이 있고요. 대만, 태국, 싱가포르를 거쳐서 12월 미국 공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네, 플레이브가 데뷔 초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좀 그동안 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뭐 사실 몇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플레이브가 사실 2023년 3월에 기다릴게라는 곡으로 이제 데뷔를 한 5인조 그룹인데요. 이번 공연 오프닝에서 멤버들이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대에서 버스킹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라고 이제 그 시절을 회상을 했는데 사실 데뷔 초기에 홍대에서 무료 버스킹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올림픽홀에서 첫 이제 유료 공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케이스포돔 그리고 작년에 고척 스카이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3년 6개월 정도 만에 이룬 성과라고 이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음반 판매량도 초기에는 한 2만 장 정도 웃도는 정도 판매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100만 장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부의 편견을 깨고 성공 신화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콘서트의 매력은 가수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호흡한다는 점인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은 이런 공연의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이 공연 예술은 그 자체로 시간 예술, 또 공간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팬들이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제작하고 소비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그 공간에 있었다, 같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플레이브는 이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장점도 일부 가져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스타디움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머시브라고 그러죠. 실감성, 또 인터랙티브, 소통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편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실물 아티스트보다는 또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공의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특히 이번

0: 공연에서는 이 120m가 넘는 초대형 LED 화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 이 무대 연출의 특징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철 아이돌 콘서트 그러면 몰입감 또 실감성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공연은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고도화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예술성을 뒷받침하고 연출감을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잘 녹여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ED 이 화면이 120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이제 그 LED인데 사실 일반 가수들 같은 경우는 LED를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모든 연출적인 요소, 입체감을 줄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몰입감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역량을 총 결집한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특별했고요. 두 번째는 모션 캡처 기술의 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 공간에 있는 그 실제 멤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노래 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또 생각해 보면 실제 아티스트들의 그런 움직임을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티스트가 할수 없는 디지털 연출력을 거기다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아티스트가 줄수 없는 그런 감정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줄수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장점으로 오히려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지막은 이제 멤버들의 무대 매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뷔 경험도 있고요. 트레이닝도 상당 부분 거친 그런 실전형 가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컬 실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대 매너도 좋고요. 또 공연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카리스마가 돼서 총체적인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화려한 기술과 무대 연출도 중요하지만 이 결국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음악과 또 멤버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플레이브만의 좀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맞습니다. 뭐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음악과 또 사람이죠. 그런 역할들이 또 본질적으로 잘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들여다보면 플레이브는 일반적인 캐릭터나 단순한 AI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이나 댄스도 실제 구현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사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 또 안무도 하고 이런 그 창작의 기능, 뮤지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그 굉장히 매력이고 두 번째는 이 다섯 멤버들의 개성이라든지 음악적 취향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또 여러 가지 진입로, 유입 경로도 있고 또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매력들도 여러 가지로 갖출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플레이브는 자신을 엔딩 없는 영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플레이브가 완성된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완료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이 많은 그룹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플레이브의 성장 배경에는 방금 얘기해주신 팬덤 플리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 기존 아이돌 팬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뭐 장점도 있고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팬덤 플리죠. 플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수용자라든지 단순한 열광자가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저는 동반자 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 이틀 전에 저희 학생 중에 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주위에서 보철 아이돌이기 때문에 공연에서 정말 몰입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본인은 반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보철 아이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매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브는 여러 가지 이제 몰입감도 주고 신뢰감도 주기 때문에 팬들에게 그런 어떤 만족감을 주고 또 팬들은 그것을 통해서 공유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또 아티스트로서 서로 성장하면서 이런 산업을 이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홍대 버스킹에서

0: 시작해서 스타디움 무대에 오르기까지 이 플레이브의 성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이 버추얼 아이돌이 이 K-POP 공연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 월요일 9월 28일부터 EBS 뉴스가 저녁 6시 10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깁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무려 6년째 살 떨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의 형세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것. 이 집의 서열 1위 망고와 망고 앞에만 서면 도가니 든 쥐신세가 된다는 니니. 그러나 미미의 적은 망고뿐만이 아니었으니
1: 망고랑 치즈가 둘이 합심을 해서 미미를 같이 공격을 하고
0: 미미원은 단 하루도 못 살겠다는 망고 형제와 물러설 것 없는 미미의 피말리는 혈투.
2: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저희 마누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0: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찾아가 봅니다.

0: 안녕하세요.
1: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어요.
0: 네. 반갑습니다.
2: 선한 미소가 아름다운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바로 고양이들을 만나볼까요?
0: 얘는 호랑이고요. 다른 고양이가 와도 굉장히 잘 품어주는 친구예요.
1: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0: 네, 얘는 완전 개냥이라서 사람 엄청 좋아해요.
2: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달리 순둥한 성격의 호랑이.
0: 호랑 가자. 호랑.
1: 호랑.
0: 저희 치즈라는 친구고요. 10살 됐고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뚱냥이에요.
2: 몸무게가 무려 10kg이라는 이 녀석. 덩치는 산만해도 호랑이의 귀여운 막내 아들이랍니다.
0: 저희 망고는 지금 저쪽에 숨어있는 저희 둘째고요. 호랑이 첫째 아들이고 치즈의 형이에요.
2: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이 녀석도 꽤 푸짐하죠. 호랑이의 첫째 아들 망고까지 새 모자가 한 지붕 아래. 집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인지 사냥 요리에 별 반응이 없는 녀석들. 너희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3: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니미한테 간다.
2: 어? 집에 고양이가 또 있어요?
0: 켜드릴게요. 막내는 지금 여기 숨어있어. 미미.
2: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안녕. 반가워.
0: 미미는 호랑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네. 미미는 따로 구조한 친구예요.
3: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밥을 주던 아이인데요. 그 밥을 먹는데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침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구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회사에서 구조를 한 아이예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 호랑이를 쏙 빼닮은 외모까지. 이건 운명이다 싶었죠. 그렇게 호랑이 가족의 막내가 된 미미.
1: 미미.
2: 미미가 호랑이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미미와 형제들 사이엔 꼭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집사 발악이라는 것.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 마냥 집사 뒤만 졸졸졸. 어라? 그런데? 집에 맹수라도 다녀간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0: 분풀이 하듯이 미미가 있는 방이나 이쪽으로 가서 안전문을 뜯거나 매트를 뜯는 행동을 보여요.
2: 미미가 눈에 띄었다 하면 감춰뒀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망고와 치즈.
4: 둘이 있으면 이제 마치 둘이 이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시합하듯이 예, 최대한 둘이 가서 공격을 하고.
0: 미미가 너무 무서워서 똥오줌을 막 지려버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올 만큼 굉장히 공격성이 커져요.
2: 그래서 6년 동안 미미와 형제 사이에는 늘 방묘문이 있었던 겁니다.
3: 들어가자.
2: 잘 있던 미미를 안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사. 무슨 일일까요?
3: 자, 이제 나가세요.
0: 가자. 치즈 가자.
1: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이제 미미랑 그 망고 치즈 방을 바꿔주고 있어요.
1: 공간을 왜 바꿔주시는 거예요?
3: 서로 이제 채취를 좀 맡으면서 친해지기를 바래서 이제 하루마다 매일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2: 어느덧 일상이 된 고양이들 생활 공간 바꿔주기. 그런데 효과는 있었나요?
3: 바꿔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두는 일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2: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예전처럼 피 튀기게 싸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분리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용기를 내봅니다.
3: 방묘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2: 돌발 상황을 대비해 담요와 장갑까지 준비했는데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이 순간. 마치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 망고가 밖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5: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다요.
2: 이어서 치즈까지 거실로 나오는데요. 해방감을 만끽하는 녀석들과 달리 거실에 있던 미미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형제. 이대로만

0: 참에 안고 달래보는데요. 잔뜩 겁에 질려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미미. 조금은 달라졌길 바랬건만 허무하게 끝나버린 합사 시도.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은 건 상처 입은 미미와 깊은 좌절뿐입니다.
1: 대체 싸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엄마, 그다음에 뭐 형, 동생 이 사이로 계속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미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미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0: 다 커서도 엄마 고향에 젖을 물 정도로 가족애가 남다른 형제. 이들의 끈끈한 유대 속에 구조된 뒤 식구가 된 미미의 자리는 없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집사는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정말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미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을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집사들이 집을 비우고 고양이들만 남은 상황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치즈가 방 안에 있는 미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곤 방명문 사이로 발을 넣어 위협하는데요. 심지어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버립니다.
3: 네, 맞아요. 고초 서듯이 서서 미미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계속 미미한테 고정을 두고 미미를 굉장히 유의 깊게 봐요.
0: 미미를 향한 집요한 감시 활동은 집사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대체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방명문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치즈야, 너 정말 왜 그러니?
3: 미미는 그럴 때마다 조금 주춤하거나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0: 그래서일까요?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자꾸만 몸을 숨기는 미미.
3: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0: 무려 6년째 계속되는 전쟁.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집사들을 위해 고양이 합사의 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아, 오늘 또 보니까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5: 네. 맞습니다.
0: 가장 먼저 반긴 건 육중한 존재감 내뿜는 치즈. 한 까칠하는 망고도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죠.
4: 또 다른 친구가 또 있나요?
6: 저 이제 막내 고양이들.
4: 아, 한 마리가 더 있군요. 이 친구는 지금 입안 안에?
6: 안에 예. 네, 있어요.
4: 안전문 안에.
6: 저희 막내 소개해드릴게요.
4: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6: 여기 막내는 여기 있습니다. 미미라는 와. 친구고요.
4: 네.
6: 네. 엄청 겁이 많아요.
4: 그러네요.
6: 예.
4: 그러면은 이거는 미미가 이렇게 다 뜯어놓은 거예요?
6: 아니요, 이거는 망고 작품이에요.
4: 망고가?
6: 예.
4: 아, 망고가 이쪽 방에 들어왔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뜯어놓은 건가요?
6: 예, 예 맞습니다.
0: 보기만 해도 심란해지는 바닥 상태.
7: 철창을 또 저렇게 뜯어놓은 건 치즈예요. 저 안쪽이
4: 이쪽입니다. 아, 여기. 네.
0: 살벌한 이빨 자국에 김명철 수의사마저 말을 잃고 마는데요.
4: 이것만 봐도 일단은 이 고양이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좀 안 좋다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합사 노력하신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0: 얘는 6년에서 7년 네 됐어요.
1: 지금 학사 수료를 6년째 하고 있는데
0: 네.
1: 현재 상황은 이렇게
2: 예. 예.
1: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맞춤 합사 진행을 해야지 예. 지금보다 좀 상태가 나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0: 예.
1: 네.
3: 이 집의 가장 큰 문제. 미미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공격성.
1: 미미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아요. 압박이 왔을 때만 어쩔 수 없이 하악질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정도인데 망고는 오히려 쥐잡듯이 하네요.
3: 누가 봐도 이 집에서 미미를 몰아내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1: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망고 그리고 치즈도 이 두 보호자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미도 사람하고 관계성이 너무 좋아요.
2: 미미
1: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보호자도 하나의 자원인데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는 1차적인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호랑이도 보니까 경쟁 자원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원래 두 고양이만 챙겨주다가 또 미미가 오니까 미미까지 챙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망고 치즈는 이제 그런 이 부족함,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따라다니면서 미미를 쟤는 우리 영역지에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야. 우리 거 계속 뺏겨. 빨리 쫓아내야겠다.
3: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집사들이 한결같이 이어온 노력이 있었죠. 바로 서로의 체취가 묻은 생활공간 바꿔주기. 하지만요, 효과는 없었는데요.
1: 망고치즈가 지금 왜 짜증이 났는데요? 왜 미미가 이렇게 싫은데요? 자기 걸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안방 공간에 갇히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답답해서 미치겠고 바깥 영역지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져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치즈처럼 조금 더 겁이 많은 친구들이 더 예민해집니다. 둘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요. 그럼 미미에 대해서 감정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3: 한마디로 집사들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던 셈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망고치즈는 그리고 두 마리 고양이고 원래 지냈던 공간이 거실 공간을 주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여기에 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미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이어도 충분해요. 각각 좀 격리를 하더라도 베이스 캠프는 확실하게 만들어준 상태로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미미에 대한 이 두 친구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합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미미를 행운의 여신으로 만들어라.
1: 미미가 평소에 우는 울음소리 되게 좀 특징 있잖아요. 가냘프게 우는 울음소리. 그걸 좀 녹음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미미를 직접 다 보여주고 하는 교육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미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소리 자극.
4: 아 뭐야? 미미 울음소리잖아. 짜증이 확 나네.
1: 다시 한번 들려주고 쫑긋하면 보상 주고

0: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1: 옳지.
2: 어라? 니니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맛있는 것을 주네?
0: 그러면 이 울음소리만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야. 아, 이 언제 미미가 울지? 미미가 울어야지 내가 관심 없는데.
1: 아고. 옳지.
0: 되게 귀가 쫑긋거리는 그 순간. 그 순간 한 번 한 번이 계속 모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울음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호감이 될 수 있거든요. 퇴근 후에 오셔서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
1: 망고. 옳지.
3: 좋습니다. 문제는 대치 상황이 되면 미미가 공격적인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 이렇게 되면 애써한 소리 훈련이 무슨 소용인가요?
0: 부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소리를 내게 되면 다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내려면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3: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미미의 자신감을 높여라.
0: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이 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거실을 산책하는 것. 그리고 산책할 때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3: 미미가 눈치 보지 않고 거실을 누빌 수 있도록 망고와 치즈는 잠시 다른 방에 옮겨두고요.
0: 그리고 미미가 한번 밖에 한번 나와볼게요.
3: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미미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0: 이때 중요한 게 이 문을 산책하는 동안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나 겁이 나. 도망치고 싶어. 뒤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져요.
3: 먼저 미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스스로 방명문을 넘어본 적 없던 미미. 과연 용기 내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망설임을 딛고 스스로 방명문을 넘는 미미.
0: 슥 자기가 나오고 이 공간이 긴장되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기억이 계속 생겨야지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다른 친구들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너가 써도 돼. 옳지.
3: 냄새를 맡고 불안해할 때는 다시 간식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0: 겁나던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 이 포인트. 이게 자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루 15분에서 30분 꼭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3: 이제야 집사들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네요.
0: 잘했어. 잘했어. 망고랑 치즈에게도 미미가 이제 좋은 존재, 행운의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직접적인 우리 최종 단계의 교육 진행해볼게요.
3: 합사 솔루션의 하이라이트, 대면 교육 시작해볼까요?
0: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미미가 완전히 앞에 와 있는 상태인데 망고는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3: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미미를 쳐다보는 망고.
0: 눈 마주치고 오, 고개 돌렸어. 너무 잘했어요. 옳지. 옳지.
3: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면 간식. 보상을 통해 미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랍니다.
0: 정말 가까이 왔죠? 줄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짧게 잡을까요? 오, 좋아요. 간식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되게 편안한 거니까 너무 좋고요.
3: 그런데 이때!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두 녀석!
0: 옳지. 이 순간. 서로 눈빛 교환한 이 순간. 오, 잘했으니까 보상. 자, 다시 한번. 옳지.
3: 어이구, 착해라. 너 정말 미미만 보면 달려들던 망고 맞니?
0: 미미는 정말 망고랑 가까이 있지만 아무 문제 안 생긴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망고는 반대로 눈 마주치기만 해도 이 상황에서도 나 되게 이렇게

0: 좋은 선물 받네. 아, 미미는 꼭 필요하구나. 여기서 10cm만 조금 더 가볼게요.
1: 옳지, 좋아요.
2: 망고.
3: 또다시 눈을 맞추던데.
0: 옳지. 이 타이밍.
3: 이러다 두 녀석 금방 절친되겠어요.
0: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세션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자기들끼리 나중에 합사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네.
4: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저희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고 뭐 아직도 꿈 같아요. 네.
3: 솔루션 이후 녀석들마다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고요.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답니다.
5: 망고.
3: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농부 생활도 수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신이 그 선물 주신 그 존재로 생각합니다. 선물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0: 가려움이 심하면은 밥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걸로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이.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4: 오! 와, 안 흔들린다.
2: 이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5: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네.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7: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8: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성금원유시 주방의 영광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저기 방식이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 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암보험으로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8: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한여름 울퉁불퉁 위험한 바위 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1: 이게 실려가면 다행인데 저기가 다 안반지역이라 사람이 부딪혀서 다친다고. 수영할 공간이 없어.
10: 무섭게 몰아치는 거센 파도 속에서 채취하는 것은 바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12: 항상 조심해요. 돌바위에서는 기본이 기본 무조건 조심이 최우선입니다.
13: 올라와 올라와.
10: 파도의 중심을 못 잡는 담당 PD.
14: 그래서 PD님 올라오세요. 밑에 내려가면 안 돼요. 네.
10: 노련한 작업자도 파도엔 속수무책.
15: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다. 그리고 한번 더 돌보고 하게. 어서.
10: 자칫하면 바다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현장. 배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
16: 선생님, 괜찮...

0: 지력 밟으면 확 미끌려가지고 쭉 빠져버려요. 지력 밟으면 안 돼요.
1: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또 다른 현장.
2: 조심하세요. 샘물 풉니다.
1: 펄펄 끓는 샘물을 부어 무쇠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
2: 위험한 작업.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야 돼. 최대한 집중을 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고.
1: 1500대의 샘물을 맨몸으로 옮기는 사람들. 조금만 실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3: 아, 지금 이 안에는 45도 나갑니다. 30분 일하고 가서 선풍기 바람 한 5분씩 쐬어야 됩니다.
1: 아찔한 위험을 무릅쓰고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항. 승선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4: 잡으로 빼야 된다고요. 아니고 왼쪽부터 붙이시면 돼요. 왼쪽부터 해. 맥월도.
5: 이게 차 들어가는 순서가 있나요?
4: 그죠. 선물 기항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1: 이 배는 진도군 조도면 일대를 운행하는 배로 하루에 한 번 운행합니다.
6: 상하주도 서거차 맹골도 죽도 각도 이렇게 다시 보겁니다.
1: 오늘의 목적지는 맹골도. 이곳에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6: 조르가 세이고 프라드 폴트에 맞기 때문에 청정바야 바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진도 이쪽에 물이 세니까 이것도 좋죠.
5: 특히 맹골도가 좀 유명하다는데 맞아요?
6: 맞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데요.
1: 맹골도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자연산 돌미역.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4: 2시간.
5: 4시간?
4: 3시간 반 정도.
5: 원래 이 정도 걸려요?
4: 항상 걸려요.
1: 진도항에서 10개의 기항지를 거쳐 11번째가 맹골도입니다. 무려 4시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맹골도가 보입니다. 맹골도는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섬으로 섬의 대부분이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맹골도에 위역갱번을 하고 있는 김창웅입니다. 우리 이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돌면서 갯바위 곳곳에 붙어있는 위역을 채취할 건데 오늘 평균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접안하고 이안하고 해서 위역을 채취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갱번 나가기 전에 뭐 다 오 계십니까?
8: 위역 담을 건데요. 이게 지금 구녕이 나 있어갖고 지금 꿰매고 있습니다.
7: 이게 갯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마찰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안 터지게 잘 좀 꿰매봐요.
8: 예, 네, 알겠습니다.
7: 구명조끼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몇 시쯤 됐지? 한 4시 다 안 돼가나?
8: 4시 됐어요.
7: 4시? 금방 시작하러 가겠네. 자, 우리는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0: 뭘까요?
1: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게?
2: 이게요? 예. 이제 물 때가 되니까. 예. 이제 견문 나오라고 이제 한 한조. 예. 6시 12분이잖아요. 18시.
1: 네, 예. 6시 12분.
2: 예. 예. 예. 한 시간 반 정도. 예. 보통 그 정도 남겨 놓고 가요.
0: 오후 4시 반. 주민들이 미역 채취를 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레에 담긴 노란색 망은 뭘까요?
3: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챙기셨어요?
4: 이거요? 네. 조금씩 담아가고 가볍게 해야 되니까. 아하. 이제 이게 적어버리면. 네. 물건을 많이 담으면 먹어서 힘드니까. 이게 미역에 있어서 필수죠, 필수.
0: 작업자들이 하나둘 배에 탑승합니다.
3: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그럼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맹골도에서?
5: 여름에만 와요. 목포에서 살고, 네. 일하고, 또 여름에 와서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죠.

0: 일하러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1: 여름마다 와요. 해년마다.
0: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1: 여기가 이제 미역집도 있고 엄마 아빠가 여기가 이제 집도 있고 하니까.
2: 돌미역 처리되면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까지 들어와 미역 채취에 나섭니다. 그런데 배가 두 대입니다.
3: 동쪽, 서쪽.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저쪽 배는 서쪽으로 가고. 동쪽, 서쪽으로 딱 반절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작업자들을 실은 배가 드디어 미역을 채취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역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4: 미역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로 가요.
0: 그런 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4: 네. 미역이 우리가 이제 서금 지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미역이 많고 적음을 다 미리 봐놓죠.
2: 그런데 이때 무서운 기세로 밀려오는 파도.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일순간 작업자들 모두 긴장합니다.
5: 이런 데서 사요, 그렇게.
6: 네, 여기서 얼른 파도 왔어요.
7: 야, 이게 너무 좋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6: 신경아, 여기는 부산이 센 데라. 떠나려가 보고.
2: 파도가 세서 위험하지만 또 파도가 세야 돌미역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4: 섬하고 섬 사이에 지금 썰물 시간이라 들물이 됐건 썰물이 됐건 섬하고 섬 사이에 물이 그렇게 급류가 심합니다. 항상 이래요.
2: 보통 하루에 두세 곳을 옮겨다니며 채취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작업지에 도착했습니다.
8: 여기서 지금 저 파삭파삭한 게 다 미역이에요.
9: 반짝반짝한
8: 거? 네, 지금 바위에 딱 파삭파삭한 게 다 미역이죠.
2: 자세히 보니 바위에 붙어 있는 초록색 미역들이 눈에 띕니다.
8: 여기서 내가 저거 세워 가보자. 저는 해갖고 가보자고.
2: 목적지에 도착. 이제 접안을 시도합니다.
8: 나선.
2: 파도가 세서 배가 오래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선합니다. 썰물 때라 돌미역들이 바위 위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바위에 붙어 자라는데 오래 끓여도 물러지지 않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작업에 돌입하는 사람들. 도구라고는 낫 한 자루뿐인데요. 자르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8: 그것을 네. 밖에 낫지 않게 방방 푸시면 그렇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여기 잘라버리면 미역을 만들기도 힘들고.
10: 자, 한 요 정도 낫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딱 따버리면은 낫도 베리고.
2: 미역 끝에서 약 3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역 귀가 붙어 있는 채로 채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1: 지금 미역이 이거 아주 좋아요.
11: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1: 네, 완전 좋은 미역이죠. 이런 미역이 좋은 미역이에요. 쫄쫄이라고 귀도 조금 하면서 이파리도 딱 있을 만큼 있고.
11: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크고 귀도 막 큰 거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1: 안 좋아요. 네. 그 미역들은 쫄쫄해요.
2: 자연산 돌미역은 잎이 적고 줄기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선장이 작업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4: 파도 치고 그러면 본인 신경이 지금 작업하는데 다 가 있죠. 편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더 심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좀 떠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시하고 그 사고가 언제 이어질지 모르니까.
2: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도가 거세집니다.

0: 야, 파도가.
1: 우와.
0: 아니, 파도가 엄청 센데요?
1: 네, 이렇게 세요, 항상.
0: 아, 그게 파도 밀려올 때는 작업 네. 못 하겠어요?
1: 못 하죠. 큰일 나요.
2: 보기만 해도 위험할 정도로 파도가 정말 거셉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데요. 잘못하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 이럴 땐 빠르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1: 밑에 때려가면 안 돼요.
3: 네. 미역 밟으면 확 미끌려가지고 쭉 빠져버려요. 미역 밟으면 안 돼요.
2: 아무래도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기는 커녕 점점 거세집니다.
4: 이러면 다 될 것 같아. 가지 마. 그리고 한번 더 돌려서 하게.
0: 왜요 지금?
1: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위험해요.
0: 아, 그래서 선장님이 지금
1: 철거하라고.
0: 아, 철수하라고.
1: 여기 철수하라고.
2: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5: 이게 쓸려가면 다행인데 저기가 다 안반 지역이라 사람이 부딪혀서 다친다고. 수영할 공간이 없어.
2: 작업자들을 태우고 안전한 곳을 찾아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 작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산 돌미역의 채취 시간은 물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보통 1시간 반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따르면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미역을 따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한 작업자가 미역을 망에 담습니다. 자세히 보니 따는 사람과 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0: 따지 않고 담기만 하시는 거예요?
6: 네, 담고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6: 아무래도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것 같은데.
0: 아, 초보들은 얼마나 되셨는데요?
6: 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0: 한 달이요?
6: 네. 오늘이 딱 한 달째입니다.
2: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 초보자는 미역 채취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미역을 메고 가던 초보 작업자가 순식간에 미끄러졌습니다.
7: 저는 이제 어선 해설하다가 이제 지금 배 안 나가니까 경건 메고 왔는데
8: 어떻게 해보니까?
2: 어느새 작업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1: 힘들어. 저기 너무 멀다, 야. 안 힘든 거냐?
2: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9: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 글로 가세요?
1: 저기 가요.
2: 멀지 않은 곳은 헤엄을 쳐서 가기도 한다네요.
10: 저기 미역이 더 좋아요?
11: 밤마역 더 좋죠.
10: 왜 그럴까요?
11: 이런 데는 조류가 비정상으로 와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지 물때가 돼야 여기는 물이 조류가 돌거든요. 조류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트여 있잖아요. 그게 미역이 질지 훨씬 좋죠.
2: 바닥에 돌미역들이 잔뜩 깔린 곳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채취한 후 서둘러 담습니다. 배가 바위까지 다가갈 수 없어 미역은 줄에 달아 운반합니다.
12: 아니, 한배를 다 묶어도 돼?
2: 미역망 한 개의 무게가 20kg 정도. 수영을 해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이 슬슬 차오를 시간. 담아둔 미역망을 배에 싣기 위해 옮깁니다. 배도 접안을 하기 위해 갯바위로 다가갑니다. 이때 작업자 한 명이 그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거. 자칫하면 부딪힐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9: 선생님 괜찮으세요?
8: 아, 조심은 해야겠네요.
11: 그래요. 항상 조심하세요. 갯바위에서는.

0: 기본 무조건 조심히 치우고선.
1: 물이 더 차기 전에 서둘러 미역을 들고 배에 탑승합니다. 배가 미역으로 가득 찼는데요. 오늘 채취한 양이 약 2톤이나 됩니다.
2: 어머님 많이 따셨어요?
3: 90kg.
2: 90kg? 90kg면 돈으로 얼마예요?
3: 우리가 20개가 한 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 같은 한 130, 140.
2: 140만 원이요?
3: 저 좋은 걸 150까지 나가요. 이야.
1: 작업을 마치고 무사히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애써 담아놓은 미역을 다시 꺼내서 배 위에 풀어놓습니다.
4: 아, 이제 각자 개인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동 작업이에요, 다. 그래갖고 개인 분배가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그날 수확한 미역은 작업에 참여한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눠서 배분합니다.
3: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나만의 각자 집마다 틀리게끔 나만의 기술을 이제 더 만드는 거예요.
1: 오늘 한 집이 가져가는 미역은 대략 100kg 정도. 기분 좋게 술에 가득 싣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채취와 분배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미역철엔 일정이 물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늦을 때가 많습니다.
5: 미역 배가 배가지고 와서 미역국과 국 끓여서 초무침에서 국수 삶아서 밥 좀 먹으려고요.
1: 바다에서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오늘 바로 딴 신선한 돌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입니다. 송어까지 듬뿍 넣고 참기름에 싹싹 볶아낸 후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5: 자연산 돌미역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막 끓여서 먹기에는 좀 딱딱하니까 질기니까 좀 과야 돼요. 한두 시간 정도.
1: 푹 끓여서 사골같이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아유. 저도 한 사발 먹고 싶은데요. 이번엔 초무침인데요. 신선한 돌미역에 양파와 고추를 넣고 초고추장만 넣어 무쳐주면 되는데 요게 새콤달콤 쫄기까지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6: 밥 먹자.
7: 밥 먹고 해야지.
6: 일로와, 일로.
1: 초무침은 소면과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린다네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5: 재미가 없지만 맛있게들 드십시오. 미역국.
1: 돌미역국에 흰쌀밥이면 반찬이 없어도 술술 넘어갑니다. 함께 작업한 분들인데 모두 친척이나 친한 지인들입니다.
8: 다 맛있다. 다.
5: 우리 말 안 듣는 사촌 동생. 우리 엄마 동생. 아,
9: 이모님.
5: 이모. 나오기 바로 형.
9: 아, 형님.
5: 아,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
9: 아, 동생들. 네.
1: 모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9: 어떨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일할?
10: 안 좋아요. 안 좋아요.
9: 왜 안 좋아요? 네.
10: 권역이에요.
11: 힘들어, 힘들어.
9: 아, 그렇게 힘들어요, 일이?
10: 그게 그 부모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미역국 안 먹을래요.
1: 벌써 밤 10시.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라네요.
5: 우리가 미역 널어야죠. 저녁에 열어야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볕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야, 지나버리면 익어버린다고. 보관할 수도 없고 미역이 데쳐져요.
1: 강한 햇빛을 받으면 미역이 손상되기 때문에 피곤해도 저녁에 건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틀 안에다가 똑같은 높이의 미역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귀는 항상 양 가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보기 싫어요.
1: 빈 공간 없이 촘촘하고 일정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참 정훈 씨도 돕습니다.
9: 초보니까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13: 저는 이거 넣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9: 왜요?
13: 네? 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0: 같은 작업,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지겹기도 하고요. 예.
1: 아, 다른 거 없다.
2: 이것이 일이요. 예. 갱모에서 배로 갔다 오는 것은 솔직히 덜 힘들어.
1: 아,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2: 위험해도, 무엇을 할래 그러면은 배로 가재 이거 안 할래요, 이거 다. 열에 열이면 다 이거 안 할라고.
3: 미역을 캐고 온 날 밤엔 집집마다 늦은 시간까지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친정이고 하니까 엄청 오래됐죠. 나는 진짜 솜 싫어요. 솜이 너무 싫어요 저는. 방학 때 이거 잠깐 여름에 잠깐 하니까 하지 여기서 살아 못 살아.
3: 낮에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밤이면 졸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꼬박 5시간이 걸려 미역 건조대에 넣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맹골도의 미역철은 정말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새벽에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고 오전 6시면 또 나와야 합니다.
5: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작업해놓은 결과물이고요. 지금 며칠 뜨기 전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잘 열어졌네. 해무가 있는데 잘 마를까?
6: 해가 한번 올라오면 해무는 금방 붙여요.
3: 날씨와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야외 건조는 10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7: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건조장에 들어가야 상품이 이쁘게 나와요.
3: 미역 넣는 작업이 끝났는데요.
7: 우리 거 다 됐을게. 임원이 거 얼른 해주고 올게. 갔다 올게요.
3: 작업이 끝났으니 좀 쉴 법도 한데 바로 옆에 살고 계신 이모님을 도우러 갑니다.
7: 이거는 공동 작업이라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3: 햇빛이 세지기 전에 다시 걷어서 건조기로 옮깁니다. 돌미역은 채취부터 널고 건조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8: 이거 안 뜨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거 널고 살찐다고. 이걸 안 뜨는 거는 그게 붙여갖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하고 생김새가 이상하게 하고 이걸 안 뜨어지면.
3: 모양을 잡기 위해 미역을 떼어준 후에 팬을 미역 건조대 근처에 설치합니다.
9: 밀어주는 바람이 약하니까 물놈이 같이 돌면 같이 바람이 딸려오니까
2: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려요.
3: 이렇게 건조한 후에 상태를 확인해 수분이 완전히 빠진 것만 상자에 포장합니다.
7: 자 조심 좀 찢어진다 찢어져. 네. 이게 힘이 살짝만 가해도 부서져.
3: 그러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7: 네, 300에서 350g 기준으로 7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 이 자연산 돌미역 한 장의 가격은 평균 7만 원 정도.
7: 주로 많이 구매한 사람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산모용으로 많이 이제 선물로 많이 나가고요. 명절 때 그다음에 미역을 자연산 미역을 꼭 드셔본 분들은 고기 미역을 찾습니다.
3: 말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7: 진짜로 맛있어요.
3: 진짜로 맛있나요?
7: 잘 말랐네.
10: 엄청 고소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짭짤하니 엄청 맛있어요. 그냥 과자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3: 다시 돌아온 간조 시간.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바다로 나가 돌미역을 채취합니다.
4: 올해는 네. 3년마다 못했는데 네. 몇 년 했는데 중국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
3: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채취한 미역은 맹골도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7: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을 이 바다에 또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을 먹고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평생을 또 맹골도에서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3: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주물 공장.
11: 안녕하세요. 구세 불판과 구세 가마솥을 만드는 민윤재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불판이라든지 절구라든지 소수껑이라든지 이런 걸 수처리를 지금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잘 돼가?
12: 네, 잘 되겠어.
11: 할 때 조심조심해. 그 안 다치게. 대장님 안녕하세요.
12: 네.
11: 어떻게 내들은 손을 다 보신 거예요?
12: 네. 다 보고 이제 항상 말라로
11: 마무리 작업 하시는 거예요?
12: 네,
11: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 더위에도 무쇠 솥과 불판을 만들으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 그럼 무쇠 솥 만드는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무쇠가 아니라 흙을 채 거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1: 큰 솥 알박기 위해서 고운 모래가 필요하거든요. 고운 흙이. 그 채가 채로 쳐가지고 고운 흙을 만드는 거예요.
13: 알박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1: 가마솥의 모양 안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흙으로 된 건데.
3: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거푸집을 맞추고 안에 채 걸은 흙을 부어 중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작업자가 흙을 다집니다.
11: 이거는 이제 다져야지만 그 흙이 안 갈라지거든요.
3: 애써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흙에 구멍은 왜 뚫는 걸까요?
12: 틈을 투입하면은 가스, 댄스가 빠져야 불나야 된다고 앵그라 뭐 불 끓어도 돼. 그래, 공기가 잘 빠져야 돼, 공기가.
3: 이제 거푸집에서 중자를 빼야 하는데요. 이때 잘못해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중자는 거푸집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 틀인데요. 중자를 넣고 샘물을 주입하면 중자와 거푸집 사이 틈으로 샘물이 들어가 모양 그대로 무쇠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진 중자의 표면에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회색 가루를 얇게 바릅니다.
12: 이거는 흑연이라고 2000도에도 안 녹는 흑연입니다. 안에 이제 표면이 매끄러워지 깨끗하게 나오라고 칠하는 겁니다.
3: 또 샘물이 흙에 붙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라고 하네요. 다음 과정은 중자의 표면에 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
12: 인기가 많으면 제품이 안 나오니까 건조를 조금 하는 겁니다.
3: 작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대형 가마솥의 중자가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중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12: 이거는 조그마한 미니솥이에요. 가정에 조그만하게 밥해서 먹는 솥단지예요. 이거 찍으면은.
3: 아이고 이런. 부서져 버렸네요.
12: 아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거 못 쓰게 생겼네요.
14: 네, 죄송합니다.
12: 아, 괜찮습니다.
14: 네.
12: 흙으로 다 뭉쳐놓은 거라 뭐 금방 내 깨져요.
11: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12: 네.
3: 오후엔 다음날 사용할 중자를 미리 만드는데 요즘 솥밥이 유행하면서 작은 가마솥 판매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11: 그럼 이제 끝인 거예요?
12: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또 이제 샘물을 내일 거푸집에다 넣어가지고 온 물견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3: 오늘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시간인데 한 작업자가 분주합니다.
15: 원래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시나요?
11: 네, 저는 직원들 나오기 전에 용해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나와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다른 작업자들이 출근 후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나와 쇠를 녹여놔야 합니다.
11: 맨 바닥에는 고철을 넣고요. 이걸 고철이라고 하거든요. 고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철이라고 해서 선철을 넣고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3: 용해로에 철을 넣고 기계를 작동합니다.
11: 고주파 전기로라고 해서 S극, N극 자기장을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용해를 하는 겁니다.
3: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주물 공장에서 전기 용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지 한 시간. 용암처럼 새빨간 샘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노란 가루를 용해로에 넣습니다.
12: 흙물 제거제라고 쳐봤습니다. 흙물만 제거하기 전용 그 흙물 제거제를 넣습니다.
3: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불순물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제 용해로에는 순수한 샘물만 남았습니다.
15: 지금 한 1500도 될 겁니다. 1500도요? 네.
3: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온도를 측정해 봅니다. 온도가 무려 약 1500도 정도 됩니다.
15: 안 더운데요?
12: 더워도 없답니다. 해야 되겠네요.
3: 작업자가 1500도나 되는 펄펄 끓어오르는 샘물을 퍼서 원통 모양 구멍에 붓습니다.
11: 지금 성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기입니다. 샘물이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또 샘물이 들어갔을 때 그 가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12: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출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일 첫 작업은 토치로 거푸집 표면에 열을 가하는 겁니다.
16: 습기 있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느라고 터치가 되는 거예요. 습기 있으면 안 나 불량이 나요.
3: 샘물 분출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작업자들. 오늘 제작할 제품들을 만들 거푸집을 모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16: 수고하세요. 샘물 풉니다.
3: 1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샘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11: 위험한 작업이죠.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야죠. 최대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고.
3: 드디어 시작된 샘물 주입 작업. 펄펄 끓어오르는 샘물을 받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거푸집 구멍 사이로 샘물을 넣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푸집이 식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사를 풀어버리는 작업자.
15: 벌써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12: 네. 다 굳은 거예요, 샘물.
15: 벌써 굳었어요?
12: 네.
15: 원래 이렇게 금방 굳어요?
12: 네, 3분이면 굳어요. 얇아가지고.
3: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 굳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고 작업자도 빠르게 제품을 꺼냅니다. 굳었다고 해도 시뻘건 열기를 내뿜고 있는 상태라 꺼내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2: 아이고, 잡아! 아이고, 잡아! 허리 아파. 지금 이 안에는 45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일하고 가서 선풍기 바람 한 5분씩 쐬어야 됩니다.
3: 작업장 전체가 열기로 달아올라 더위를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12: 그 노라가 수분이 안 말라가지고 그게 이탈하면서 그거 찼어. 힘을 세게 붙은 샘물이 이리로 돌아갔어.
3: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12: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요. 아파. 이거는 마트에도 없어요. 이거, 그지 마트에 넣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사람, 막, 눈물 불풋 터나요?
3: 다음은 거친 부분을 다듬는 연마 작업입니다.
12: 풀한 데로다가 전부 눈물치 제거 시키고 다듬는 거예요.
3: 강도가 다른 세 가지 연마기를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줘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2: 하나 한 20분. 하루에 많이 만들어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17: 그리고 힘들어서 못해요.
3: 오늘 작업할 물량이 수북히 쌓여 있

0: 녹살 갖고 땀에 젖어 갖고 그러니까나 그 색깔로가 하니까나 이 녹이죠.
1: 오늘은 주문 들어온 물량이 많아 잠시 쉴 새도 없이 연마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느새 오후 1시입니다.
2: 식사하세요! 들어오세요!
1: 오늘 점심 메뉴는 직접 만든 소뚜껑 위에 구워 먹는 삼겹살입니다.
2: 점심 때는, 뭐야, 같은 가다가 이거, 그, 풀이라고 이러면은, 그, 노폐물 이런 걸 배출을 해놓기 위해 이렇게 삼겹살을 먹습니다.
3: 불 켜셨어요?
2: 아니요.
3: 네?
2: 원래 이래야 돼요.
3: 왜 뭐?
2: 불 켜기 전에 올려야 돼.
3: 네?
2: 아, 이거는 천연 코팅이라서 화학 코팅 된 게 아니라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은 그 부분이 급냉이 돼요. 그래서 고기를 찝어. 그 고기를 찝은 데는 계속 타기만 해요.
1: 소뚜껑 위에서 삼겹살이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습니다.
2: 이상해.
1: 소뚜껑 위에서 구운 고기는 열 전도율이 좋아 특히 맛있게 익는다네요. 고된 노동을 하고 난 후 먹는 식사라 그런지

0: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고기도 잘 구워지고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1: 식사 후 바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것일까요?
2: 이거는 시즈닝 기계라고 제가 그 제품을 사와가지고 제가 여기에 맞게끔 세팅해놓은 시즈닝 장비예요. 길들이는. 밑에는 그냥 쓰면 녹슬어서 못 써요. 그래서 코팅을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1: 무쇠 제품에 아마시유를 발라 250도씨 이상 올라가는 기계 속에서 구워주면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2: 저까지 가는데 한 25분에 30분 가까이 걸려요. 너무 빨리 가도 이 기름이 딱 그 뭐야 쇠에 딱 붙질 않으니까 건성으로 붙어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이제 그 기름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무쇠의 색이 진해진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예전엔 커다란 가마솥을 많이 생산했지만 요즘엔 굉장히 다양한 무쇠 그릇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2: 코로나 때는 연매출이 뭐 거의 뭐 한 15억, 16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한 8,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연매출이? 예.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저 미니 수증 사려고 왔는데요.
2: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4: 예.
2: 화면 쪽은 와이프가 나옵니다.
4: 아, 예.
2: 자기야.
4: 이쁘게 내가 너무 많다. 이쁘네. 예, 안녕하세요.
2: 아, 제 와이프인데요. 아. 판매하고 포장하고 AS 담당입니다.
3: 아, 판매랑 AS 하시는구나.
4: 네네. 네, 고객 담당이 저예요.
5: 뭐 필요하세요?
4: 아, 가마솥 좀 사려고 하는데요, 미니솥.
5: 식구가 몇 명이세요?
4: 4명 정도 되거든요.
5: 4명이면 여기 180 사이즈나 200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4: 아, 밥해 먹으면 누룽지 때문에. 누룽지 이걸 해 먹으면 누룽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맛도 얼마나 맛있는, 찰지고 누룽지가 구수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공장으로 직접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쓰시다 혹시 전화주세요.
4: 네.
5: 안녕하세요.
3: 찾아주는 소비자분들한테 고마우시겠어요?
4: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 멀리서 오시면 제가 기름값에도 빼드리고 그래요. 너무 그 돈을 떠나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그 사고 거기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마음이면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 많이 깎아드리고 싶은데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기름값은 빼드려요. 감사해서.
1: 이제 마지막 과정인 제품 포장만 남았습니다.
5: 저희 택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3: 택배? 네. 아, 택배도 나가요?
5: 예. 저희는 개인 고객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0: 요즘은 가마솥뿐 아니라 캠핑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 같은 제품도 많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1: 개수로 따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 나가요.
0: 직접 오시는 손님도 있지만 주문의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들어옵니다.
2: 비율로 따지면은 개인이 한 60%, 식당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도매집에서도 또 의외로 많이 나가.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전엔 국내 판매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미국, 호주, 동남아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도 많이 된다고 하네요.
4: 이게 택배비로 따지면은 한 택배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네.
5: 양이 그 정도. 많은 거네요.
4: 그러면. 네, 많은 거죠.
1: 오늘은 하나짜리가 별로 없네.
5: 다 무거운 거.
4: 그러게요. 아우, 오늘은 무거운 게 많네요.
1: 감아주셔. 오! 나는 지금 어깨가 걸려. 네? 수고하십시오.
4: 네.
1: 수고하십시오.
4: 가겠습니다.
0: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을 보내고 이제야 한숨 놓습니다.
1: 왜? 택배 들으면서 뭐 아픈다 여기 아프네. 팍스 있어?
2: 응, 팍스 있지.
1: 팍스 좀.
2: 형은 안 가도 돼요?
1: 괜찮을 것 같아. 팍스 붙이면 우선.
2: 몸이 재산인데 우리는 큰일 나. 둘 다 아프면 큰일 나. 공장이 멈춰.
1: 아, 여기가 많이 결리네. 그래도. 파스 붙였으니까 괜찮겠죠?
2: 이따가 내가 저녁에 마사지 해줄게. 안 아프라고 호의해줄게.
0: 오후 4시.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1: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세요.
0: 네. 네. 종일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벌였던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6: 아버님, 이렇게 끝나고 퇴근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7: 아, 참 좋죠. 집에 가서 가족들도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제가 또 하고 또 내일 또 일하러 오고 이래 좋아요.
1: 저분들 연세 있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해주고 저분들이 없으면은 이 공장에 안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오래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0: 신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1: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1: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2: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3: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4: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4: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1: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5: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6: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
7: 아, 다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5시 뛰는 겁니다. 스톱!
6: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7: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저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갈 수가 없어요.
6: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8: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임상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포로 간편하게 거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H.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여러분에게 로망집이 있나요?
2: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1: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2: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3: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어? 여기 유럽인가요?
4: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1: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4: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1: 오늘은요, 외국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네.
5: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 450구지.
5: 아, 450구지?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1: 가만 보면 고민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5: 아, 건축 탐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1: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5: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7: 엄마.
8: 소장님 안녕하세요.
5: 아유, 반갑습니다.
7: 멋진 분이 오셨네요.
8: 아이고. 아유. 이렇게 와. 만나면서 너무 기쁩니다.
5: 아, 너무 멋쟁이시다.
8: 아이고, 행사하시네.
7: 멋지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이 마당도 넓고.
8: 네.
5: 어떻게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8: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5: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8: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네? 이게 지은 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5: 24년이요?
8: 네.
5: 그거밖에 안 됐어요?
8: 네.

0: 그러니까 이 집이 21세기에 지어졌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 걸까요?
1: 안녕하세요. 베니체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토담집을 짓고 살아가는 남편 장훈은
2: 그런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내 이종래입니다.
1: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0: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훈훈. 그 시절 유학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1: 국내로 돌아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0: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2: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0: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터를 잡은 걸까요?
1: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가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3: 좋네요.
1: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0: 그렇게 26년 전 목수였던 사촌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2: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3: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2: 네, 흥부집 같은 초가집.
1: 흥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군뱅이를 잡아먹다 보니까 비가 새고.
3: 아, 그래요?
2: 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 그래서
3: 보통 일이 아니구나.
1: 네, 지붕 개량을 한 겁니다.
3: 아, 그러셨군요.
0: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3: 지금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1: 네. 보시겠습니까?
2: 네.
1: 네. 이쪽으로 오시죠.
3: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2: 네.
3: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3: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중목 구조네요.
0: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내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1: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보면 꾸밈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3: 너무 멋스러워요.
0: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1: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3: 순수 황토로만
1: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0: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섞던데 이득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하더랍니다.
2: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초배지. 네.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4: 아, 직접?
2: 네네.
0: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개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시가 아닌가 싶은데.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2: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3: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2: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네.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아. 네.
0: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일인가요?
3: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1: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5: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가고 또 사라져갈 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마하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0: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3: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1: 좋게
3: 때는
1: 좋게 말씀해 주시네.
3: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0: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1: 여기 보이는 돌들이 다 모양이 있잖아요.
3: 네.
1: 이 돌들을 하나하나 전부 활용해가지고.
3: 아, 그래요. 땅을 파면서 나.

0: 450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1: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0: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2: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1: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3: 울려서
1: 너무 불편한 게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2: 돌아다니죠.
1: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2: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1: 그렇죠.
2: 네,
1: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2: 네,
1: 좀
2: 딱 좋습니다.
0: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2: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1: 환기도 되고.
2: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1: 네.
2: 테두리는 이제

0: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1: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꿈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2: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 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1: 한 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2: 그래서 어느 날은 희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거지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0: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 아유,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0: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바늘
3: 얼굴에
2: 형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0: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4: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0: 예, 한 10kg는
2: 10kg가 빠졌습니다.
4: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예.
0: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1: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됐다네요. 무대 양 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0: 주로 달이 뜰 때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있답니다.
1: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0: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1: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2: 네. 네.
1: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3: 네.
1: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3: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1: 네.
3: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1: 아, 아드님?
3: 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1: 네.
3: 이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4: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의현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2: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3: 네.
4: 네, 선후배 관계.
3: 까마득한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4: 네, 그렇답니다.
0: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발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4: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3: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이제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뜻을 잊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5: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적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0: 아버지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4: 커피 왔습니다.
3: 커피 왔다 그러네.
0: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4: 드시니까?
3: 레이디 퍼스트.
2: 고마워요.
3: 땡큐.
2: 너무 잘 내던데.
3: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겉돌이가 어때?
4: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2: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3: 나도 좋던데.
4: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0: 좋다. 선생님, 오늘은 집그 이상의 공간을 본것 같은데요.
1: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2: 그렇게만
3: 그렇게
2: 된다면,
3: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그래도 참, 헛살지는 않았구나. 뭐 그렇게 될수 있겠죠.
1: 참 재밌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0: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2: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터도 마련했고.
3: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간절히 품어오니 어머는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0: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0: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1: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0: 저 계십니까?
4: 네.
0: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유,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4: 아, 그런가?
5: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5: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0: 아, 그래요?
5: 오.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4: 6년?
5: 한 5년? 5년, 네. 6년?
0: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네.
0: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1: 늦여름에 정원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0: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4: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0: 좀 건조했구나.
4: 네. 네.
0: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4: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0: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4: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0: 네.
4: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6: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7: 남편 박범준입니다.
6: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1: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0: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4: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예산은 한정적이고
5: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1: 건축사가 단층 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흡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5: 네, 들어가시죠.
0: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4: 살리는데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요.
1: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0: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4: 아, 그래요?
0: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4: 네,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요.
1: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0: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4: 네, 진짜로.
0: 네, 아일랜드라
5: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 좀 참고했어요.
1: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0: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 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네.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네,
4: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0: 편하게.
4: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1: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됐답니다.
5: 철근 콘크리트인데.
0: 아, 철근 콘크리트.
5: 네. 넓은 공간을 원해서 네.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0: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하고.
5: 만약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1: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 본 것 같은데요.
5: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0: 아 뒤집어서
5: 예, 좀 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0: 되기도 하고
5: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4: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특히 손님이 왔을 때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아,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구나.

0: 나라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모르게 조화롭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1: 당시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혼집이 잡지에 실릴 만큼 인테리어에 관심도 재능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쌓인 것들에 끌린답니다.
0: 70년대, 60년대 체코스로바키아의 네. 기차역에 걸려있던 시계였어요. 저희 할머니
2: 할머니잖아요.
0: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진해삼촌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1: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0: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3: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맞선임이었죠. 사수.
0: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3: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1: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먹었다죠.
0: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그 흑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세 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0: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하.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3: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벽 아래서 안 들어와요, 집에. 너무 아, 힐링을 하고 있구나.
4: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1: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눈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5: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3: 아니,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또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1: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3: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을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0: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을 안 해주기 때문에.
1: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2: 벽난로가 있네요.
0: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2: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2: 그 열은 포기하고.
0: 그런 걸 몰랐어요.
2: 아, 정말요?
0: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라.
2: 아.
0: 이 연통을 통해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2: 그쵸.
0: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2: 네.
0: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2: 아.
1: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3: 근데 은근 써요, 쓰기 써요.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길 바라세요. 왜냐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2: 네.
3: 이렇게 어쨌건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2: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1: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3: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2: 너무 편리하다.
1: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3: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2: 아.
3: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2: 아,
3: 그러니까
2: 네.
3: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2: 아.
1: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3: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2: 브렉퍼스트 룩.
3: 그러니까 네.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2: 네.
3: 하는 좀 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 개 있는 그런
2: 편리하게.
3: 작은 공간이거든요.
2: 네.
3: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2: 그렇구나.
3: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2: 네.
3: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2: 아, 이렇게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3: 맞아요.
2: 네.
3: 맞아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애용합니다.
1: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 댁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3: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1: 이야,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3: 막상 안 쓰더라고요.
2: 그래요?
3: 1년에 4~5번 쓸까? 아, 뭐 그 정도예요.
0: 네.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직...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0: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1: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2: 오,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향상에

0: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1: 다락에서 왜 차 마셔요?
2: 그냥 재밌으니까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2: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1: 어떤 애? 동생들이요?
2: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0: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더나요. 와.
3: 저기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0: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3: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약간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4: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0: 이 집의 땅 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5: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6: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서재 짓고 현관 짓고
7: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6: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5: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8: 흥대원동, 신해동, 서북역동에 신촌, 옥녀리, 한남동, 한남동, 이태원, 서북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9: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1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1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4: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

0: 해외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5: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6: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8: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9: 아, 아내보다 더 이뻐.
1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6: 아, 이 분위기?
1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6: 그렇다니까.
1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9: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1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1: 통쾌
0: 변비엔 메이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7: 같이 볼까?
6: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8: 갱년기엔 페라민 Q.
6: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1: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1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2: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13: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피로, 눈의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한 불설티압.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14: 일동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15: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16: 빨래 신내
17: 피지 모락셀라.
15: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18: 빨래 신내까지 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19: 피지 모락셀라.
20: 제가 좋아하고 가고 싶은 길이니까 묵묵히 그냥 걷는 거죠. 저는 이 편안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21: 내가 왜 네 맘에 들어야 돼? 내 맘에 들면 그만이지.
22: 아반떼.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뱅. AIBK.
23: 좋은데?
22: IBK 기업은행.
24: 세상을 위한 Good News, New Goose. Goose.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만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New Goose.
25: 어, 딸? 혹시 황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5: 익수 황진한. 어.
27: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26: 아들 바빠?
28: 난 모르게.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래요.
29: Look@.com.
30: 나만 알고 싶은 가전 셀렉션. 공간의 감도를 완성하는 페어링. 이곳에서만 누리는 뜻밖의 특별함까지. 삶의 감도를 높이다.
29: Look@.com.
30: Fine Living Platform. LG.com.
31: 신박다!
32: 신박다!
31: 신박다!
33: 농심, 천심. 우리가 발견한 건 웃음을 심은 마음.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농협이 함께하는 농심천심운동은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입니다. NH농협.

0: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생명력이 숨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1: 우와,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될 방인데 여기 완전히.
0: 생명의 나무 바오밥. 그 아래의 삶의 터전을 읽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행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곳. 서아프리카로 갑니다. 두바이를 거쳐 서아프리카의 가나로 갑니다. 서아프리카는 가는 길이 멀고 힘들지만 그 고생이 아깝지 않을 만큼 멋진 여행지죠. 오늘의 여행지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지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매력이 많은 나라 가나입니다. 수도 아크라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2: 이곳은 대서양이 보이는 가나입니다. 금과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농산물과 과일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로!
3: 예스!
2: 아, are you going to the fishing?
0: 항구가 따로 없는 이곳은 해안가 앞에 큰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마치 조정 선수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습니다.

0: 그물을 뚫고 나간 배는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칩니다. 해변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 그물을 당깁니다.
1: 와 이거 응? 어렸을 때 완전히 무슨 체육대회 때
2: 응?
1: 줄다리기 하는 기분이네요. 아 예스.
0: 당기는 호흡이 중요한데요. 절도 있게 박자를 딱딱 맞춰서 당겨야 합니다.
1: 아, 오케이?
0: 드디어 그물이 올라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1: How about today? Is the fish is many?
3: No, it's not many. Very small. Because today we haven't got anything. It's very small.
1: 아, 많이 못 잡으셨군요.
0: 얼마 잡지도 못했는데 그마저 작은 것들 뿐입니다.
3: Sometimes it's good. Sometimes it's very bad. This is very bad. Very bad. Very, very bad. And we're expecting next week. After the sea will come down, then we know what to do about it. When the sea comes down.
0: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바다에 나간 어부들과 줄을 당긴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1: 무슨 마술장이 같아요. 막 호주머니에서 막 고기가 막 나오고. 오!
3: 이거 이제 저.
1: 오, 할아버지는 여기다가 숨겼네.
0: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실망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활기와 에너지가 가득한 수도 아크라에서 이번에는 가나의 북부 타말레로 갑니다. 북부의 중심인 타말레는 붉은 땅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가나 인구의 70%가 기독교를 믿는데요.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슬람이 전해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1: 아, 여기 북부를 대표하는 이 타말레라고 하는 도시는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하기는 참 좋아요. 남쪽 습한 데보다. 하지만 또 이슬람이 또 종교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0: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생수를 팔아요. 퓨어 워터라고 얘기를 해요.
1: Hello. Hello. I want to buy the water. 아, 오케이.
0: 오, 오, 너무 시원해. 오.
1: Okay, I want to buy four.
0: 아, 2.
2: 아우, 무거워.
0: 와.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3: 나부터입니다. 네, 가만두발라 부탁해 보내. 아저씨구로.
0: 물이 이렇게도 네 개도 무거운데 어디? 나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 우와. May I try? 오, 이거 진짜 세상. 이게 무거워. 세상 이렇게 무거운 거를 중심 잡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걸어다녀. 와.
1: 알로, so I want my this one.
4: How much? 2 CD.
1: Oh, okay, 2 CD. Okay, okay.
5: 이분은 재봉틀을 이고 다니다가 누군가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을 해주는 분입니다.
1: 오픈.
5: 사실 어깨끈이 덜렁거려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낡은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매일 시장에 나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답니다.
1: 굿!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제 안전하게 가방 메고 이제 배낭여행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0: Nice to me. Yes. Can I see looking around here?
1: Yes, this is the shea butter factory.
0: Oh, wow. This is shea butter factory.
1: Yes.
0: Oh.
2: Shea 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시어나무로 만든 보습제인 시어버터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1: It is like this. So from here, they will send it outside and fry it again before they bring it back.
3: Okay.
1: Okay.
2: 시어버터를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마을 여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열매를 압착하고 숙성해서 만든 기름진 반죽을 큰 솥에 넣고 데워

0: 6시간 동안 끓입니다. 그동안 수분은 증발해서 날아가고 기름만 남게 되죠. 이걸 굳히면 클레오파트라도 발랐다는 그 유명한 시어버터가 완성됩니다.
1: So this is the place that the final one is. So you can see now. It's here.
2: Oh.
1: Yeah.
2: Ah, this is the last one.
1: This is the last one. After 4 hours, they will bring it here.
2: Oh, so may I try this one?
1: Yes, you can try.
2: Oh.
1: You see how it is? You can make it to your skin.
2: Yeah. Wow.
1: So you can see here, the woman's here, their body is very dry. So you can see the shear, when they use it to their body, it will make their body to be soft. Very dry here, so when they use the shea butter, it makes their skin to be soft and very smooth for them because of the dry season.
0: 건조한 땅에서 태어난 촉촉한 화장품이라니,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시어나무에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낸 서아프리카의 귀한 보물입니다.
1: And you can see the building is resemble like a, don't you say it was so brown? So they use the shea or the last one and mix, don't you say it was so brown and mix to the soil and build this one. You see how it is?
0: 지붕을 얹은 원통형의 구조가 가나 북부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입니다.
2: 아, hello. This is all family or neighbor.
1: 나 비힘바라비 아일 바알간 니르바.
3: 밤보. 에. 자, 이리
1: 와. 이노자 이노 카브자이나.
2: How many family?
3: 100배스야.
1: 야 미니. 나 당마자 니라라.
3: 우동자. 살라마 가시야. 토코토.
1: 이칸. 카파라
3: 동마.
1: 이칸 칸.
3: 가시야.
0: 가족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참 설명을 듣고서야 일부 다처제 가족이란 걸 알았습니다.
4: And then total 11. And then 11. And 7, 14. And then
0: 가나 여성의 약 20% 정도가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2: 어, this is your rooms.
1: Yes.
0: 보통 이 방에서 혼자 지내신다는데요. 소박한 살림살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가 지붕을 얹은 원통의 방들을 담으로 쭉 연결해서 하나의 집이 되는데요. 각각의 부인들은 독립된 방에서 생활을 하죠. 이 방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2: Hello. Hello. How are you? Hello, nice to meet you.
5: You know, like, we're from San Mateo, Mark, and one of you said.
2: Oh, he's your grandson?
6: Ah, you're my grandson.
2: Yeah.
5: I'm your father, I'm your mama.
2: So all family lived this house?
6: This is a bien-gillon.
0: 이 가족보다 더 대가족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마을의 추장입니다. 추장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 직접 이야기할 수 없고 부추장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추장이 추장의 말을 듣고 전합니다.
7: 고비야, 고보번들, 고소스모,

0: 공무원들 드바이 가르필 일마.
1: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추장이 관리하고 결정합니다.
2: 반갑습니다.
1: 갑자기 흥이 난 걸까요? 부추장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서 춤으로 내노라 하는 두 분이 등장했습니다. 중간중간 엉덩이를 부딪히는 게 이 춤의 포인트. 얼떨결에 저도 함께 했는데요. 춤은 어설퍼도 마음만큼은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흥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식사는 먼저 추장님이 있는 방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부추장들이 먼저 식사를 합니다. 추장은 먹는 걸 보고만 있죠. 불편함이나 모자람은 없는지 살피기 위한 마음이 아닐까요?

칼레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정도를 달려 통고로 갑니다. 가나의 최북단 마을을 찾아 흙먼지 날리는 외길을 달립니다.

0: 가나의 최북단 마을 콩고입니다. 마을 곳곳에 큰 바위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요. 현지 가이드 로자 씨의 안내로 마을로 갑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 나바. The chief is greeting you in our dialect, so you say 나바. 아. But who wants to be back curious?
1: 나바.
2: That is the response. 나. 누나 양 원 유라.
1: 아, 예, 감사합니다.
0: 허락을 받고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회백색의 둥근 원통형의 집들이 미로 찾기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nd this is the first place or the center of the house. That is the first room and the oldest room among all the rooms that you see in the house.
1: Oh, yes. 여기.
0: And this is there for the chief and the elder wife.
1: Oh.
0: And this is how we do our roofing and our structure. Yeah, you can see here.
1: Okay. 우와, 이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될 방인데 여기 완전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우와.
2: 안에 들어오니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두꺼운 진흙벽이라 바깥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낮습니다. 나름 아늑하고 쾌적합니다.
3: 혹시라도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들어오면 해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대요.
1: 헬로.
0: 나 이제 kitchen.
3: 아, 집 음식 하고 있어요.
4: 야. 야.
0: 원래 말 안 들게.
3: 아.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8: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9: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8: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0: 당신이 먹는 콜라겐.
11: 콜라겐?
10: 콜라겐은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12: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아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2: 집의 모양이 제각각이듯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북적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드는데요.
0: Yeah, it's a funeral that they are remembering. They are going to remember the person. The person died 3 years ago.
1: Oh, 3 years ago.
0: Yeah, 3 years ago.
1: The die.
0: Yeah.
2: 과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부고를 알리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몇 주 뒤 혹은 몇 년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게 전통이 됐습니다. 장례식은 6일 동안 치르는데 추모객들은 쌀이든 가축이든 살림살이를 가져와 유족에게 전합니다. This is our father. 일가 친척을 만나는 명절 같은 날인데요. 물론 많이 모이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0: We're enjoying because when he died, so today that we're going to make the final funeral.
1: 하나의 장례식은 슬프기보다는 즐겁게 웃으며 떠나보내는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0: 비행기를 타고 서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로 갑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가 공존하고 이슬람 문명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 세네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는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국제 도시입니다.
1: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 세네갈 수도 다카르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서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도 합니다.
0: 보통 아프리카 하면 사막을 떠올리지만 다카르는 대서양의 면에 있어 늘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새벽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새들이 속속 돌아옵니다. 따로 배를 댈 곳이 없어 모래사장 위로 밀어 올립니다.
2: You like it? Come on.
1: All right. Yes. 하나, 둘. All of them is fish.
3: All the time fishing. All the fishing. Yes. All the fishing. But you have dirt man. You don't fishing. You that's the period you come. You're acting. You're acting. That's the captain the period. You pay him something.
1: 와, 우와.
3: Three days or four days.
1: 3-4일 동안 굉장히 멀리 나가서 이 잡아온 배를 이건 고기 처음 봤어요. 엄청 커요. 갈치 같기도 하고 원래 세네갈에 갈치가 유명한데 갈치보다는 너무 크고 두꺼운데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네요.
0: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산다는 바라쿠다. 생긴 것처럼 포악한 성격의 물고기입니다.
1: 진짜 크네. 이야, 이게 진짜 이런 고기 하나 잡으면 정말 나가서 오늘 일하는 보람이 있겠어요. 예.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응? 이야. 이거는 무슨 보거 같기도 하고.
3: This time is very dangerous.
1: 아.
3: 1 second. 2 sauces.
4: Meru, noir.
3: Meru, noir.
4: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ir. Meru, no

0: Bonjour, madame. Oh. Qu'est-ce que c'est?
1: Pastella.
0: Oh, pastella. C'est combien?
1: 10 amusants.
0: Oh.
2: 생선과 토마토 소스로 속을 채운 뒤 튀겨내는 음식인데요. 세네갈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주로 이제 생선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은 건데 우리나라 만두 맛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좀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죠.
2: 매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0: 나연아, 나연아. 나연아.
2: 대서양 바다의 짠내와 다카르 사람들의 활기를 흠뻑 느끼고 또 다른 세네갈을 만나러 갑니다.

0: 자, 여기는 라크 호즈, 레이크 로즈. 바로 장미 호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호수 색깔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과거 바다였던 곳에 모래가 쌓이면서 호수가 된 곳인데요. 이렇게 갇힌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보통 소금을 얻기 위해선 물에 끓이거나 햇빛과 바람에 말리죠. 하지만 이곳은 바다보다 염도가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깔려있는 소금을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좀 특별한데요. 바구니를 호수 바닥에 두고 손과 발의 감각으로 바구니에 소금을 퍼 담습니다. 바구니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건져 올리죠.
0: 이야, 소금이, 오, 따뜻해. 와, 세상에, 소금이 정말 따뜻하고. 테이스트?
2: 오, 바람.
0: 이야.
1: 물색 없는 여행자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짠물에 몸을 담그고 사는 그들에게는 고된 삶의 터전일 겁니다. 세네갈에서 가장 남쪽 풍요로운 땅 카자망스 지역으로 갑니다.

0: 봉주 마담. 봉주. 봉주 마담. 아, 봉주 마담. 왕샹 때. 어, 근데 어디 가세요? 어디? 어, 어, 시장에. 아, 장보러. 오, 여기 시장. 오, 여기, 여기가. 와,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가 시장이 있네요. 이야.
1: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요. 주로 먹을거리를 파는 시장입니다. 세네가르 시장엔 특히 생선 가게가 많은데요. 아직 냉장고가 없는 집들이 많아 그때그때마다 생선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0: 좋다. 네. 아, 이게 화부. 아, 이게 저기구나. 음식 넣을 때 먹는. 아, 아. 오케이. 이거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아. 좀 더 줘야지. 아침부터.
2: 국한 야구.
0: 그 다음에.
2: 인트로네 도사.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게 하나 더 줘요. 더. 메시 먹고.
2: 혼자. 아, 내가 잡은 사람이 그냥
0: 뭐. 오. 여우 많이 샀어요. 예. 네. 유대?
3: 아.
0: 어, 바이바이. 예, 오바. 오바.

0: 아침부터 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선 아무 곳이나 자리를 펴면 그곳이 시장이 되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모닥불에 뭔가를 굽고 있는데요.
1: 봉주마담, 봉주마담. 아, 오, 아침부터 우리 봉주마담이 뭐예요? 어? 뭐 불 펴놓고.
2: 호무무나 호무무나 콘다 세마 엘라벨렛.
0: 모닥불 위에서 굴이 따닥 따닥 익어갑니다. 갔다 온 굴을 이곳에서 바로 구워주는데요.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이랍니다.
3: This I want every day. I will eat that. Very good. Very people eat. Many people like that. Very good.
0: 그런데 이곳 어디에 굴이 있는 걸까요?
2: 우와.
0: 맹그로브 줄기에 굴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4: 진짜 신기하다.
0: 우와.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인데요.
5: 이거는 밑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따기도 참 편안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석화가 아니라 목화입니다. 목화.
0: 무딘 칼로 살살 두드려 떼어냅니다. 가끔은 바로 까서 생으로 먹기도 한다는데요.
1: 맛있겠다. 빠뚜
5: 맛있어요?
2: 갈라카코? 라네 헹갈래 갖고니? 라네 헹갈라.
1: 어머 어머, 빠뚜 봐봐요. 막 개가 막 몸에 달려다 저기. 아이고.
0: 맹그로브 숲의 굴은 이곳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0: 차를 세우고 와서 금방 사갑니다. 이번엔 통까지 준비해 온 외국인 손님입니다.
1: 세컨비에
2: 밀.
1: 밀. 오. 밀. 맛있게 드세요. 보나 페티.

0: 이런 멋진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1: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바오밤 나무하고는 조금 종이 달라요. 서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이 바오밤 나무는요, 주로 사하라 이남의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0: 거대하고 특이한 모양,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의 바오밤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신비롭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오밤 나무 사이로 자리 잡은 작은 마을.
1: 아, 여기도 이 하마탄 모래바람이 굉장히 좀 심하게 부는데요. 하늘 좀 뿌옇고. 앞에가 동네 집인 것 같은데.
2: 사바비엥.
1: 예, 감사합니다.
0: 바오밤 나무 사이에 터전을 잡은 아다마 씨의 집을

0: 방문했습니다.
1: 아, 방이고? 아. 아, 여기는 거실. 아, 여기가 방.
0: 더운 땅이라 보통 바람을 통하게 짓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침실만큼은 두꺼운 벽돌로 지었습니다. 아다마 씨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손을 거들었는데요. 생선이 들어가는 이곳의 전통 음식을 만든답니다. 재료 손질부터 완성하는 데까지 3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오래 끓여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랍니다. 기다리던 아이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약 2000년까지도 산다는 바오밤 나무. 다 자라면 높이 20m, 둘레 10m가 넘는답니다. 보는 저는 조마조마한데 바박하는 거침없이 꼭대기까지 오릅니다.
1: 어, 바오밤 열매.
0: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마치 쥐가 달린 것 같다고 해서 죽은지 나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1: 아, 그냥 먹어 이렇게?
2: 응. 안 잡고 시비르. 아주 하셔고. 깜빠라. 수가. 응. 안 잡고. 별라이나. 바나.
0: 열매의 과육은 음료나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나무 껍질이나 잎은 염증이나 열병 치료제로 쓰입니다. 물에 바오밥 열매와 설탕을 넣고 녹입니다. 이것이 세네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이주스입니다. 갈증을 푸는 데도 좋고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1: 오, 맛있어, 바바카. 아, 성주 사바.
3: 어? 파투족.
1: 어, 파투족.
3: 나데몬 알바 우티 마트. 네.
0: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1: 세상에.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런 음식 못 기다릴 것 같아요. 3시간에 걸쳐서 이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특별하게 더 맛이 있습니다.
0: 모두가 둥그렇게 모여 먹어서 그런지 꿀맛입니다.
1: 아사마, 매일 늘려줬어.
0: 이 한 그릇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알기에 더욱 귀하고 감사한 한 끼. 바오밤 나무 아래서 만난 고맙고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0: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는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 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세상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2: 포도송이 방울방울 달콤하게 있어요.
3: 이 나무에 지금은 내가 보니까 25m, 25m니까 한 200평이 좀 넘죠 지금.
1: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가로 세로 25m씩 자랐답니다. 거기서 열린 포도송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3: 최고 많이 나올 때가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그때가 피크다고 가요. 추석 전.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들. 야구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1: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스런 포도를 얻을 수 있는지 포도나무와의 소통법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 포도를 고른 건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가능해서였습니다. 전직 과일 경매사다운 실리적 선택이었죠. 농산물을 팔다 보니 직접 길러보

0: 보고 싶으셨답니다.
1: 오늘 첫 수확인데 끝까지에서부터 익은 걸로 따야지.
2: 포도 수확하시는 거예요?
1: 네.
2: 그래도 혼자 나와서 하세요?
1: 아, 요런 거는 내가 전담이라 내가 많이 해요. 이제 눈도장을 딱 찍어놔요. 빨리 수확할 때 이제 첫 수확이니까 제일 잘 익은 걸로 따려고.
0: 남편의 갑작스러운 농부 선언에도 두 말 없이 지지해주고 곁을 지켜주니가 바로 아내 홍일순 씨. 서로 하는 일도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도덕현 씨는 아내보다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가신다는데요.
1: 이제 오세요?
3: 네.
1: 어제 왜 화장실 문도 안 닫고 갔어요?
3: 몰라.
1: 퇴근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그 문간 속이랑 다 갖고 와요. 냉장고 있는 창고 문도 안 잠그고 오고 할 때가 태반이요.
3: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1: 나이 먹으면 더 신경을 잘 집중을 해서 문단속도 잘하고 와야죠.
2: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0: 좀 만족이 안 되는가 봐.
1: 이럴 땐 국면 전환이 최고죠.
0: 포도 한번 먹어봐.
2: 이 정도면 매장 나가서 소비자들이 아 맛있다 소리 듣겠어요.
3: 아 맛있다.
4: 이게 근데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돼요?
0: 이런 포도, 우리 포도는 뭐 약이라는 것은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주 고객층이 애기들하고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가요. 내가 소문낸 것도 아니고 비구농 먹는 매니아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는가 많이 와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4: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0: 매력적이에요.
1: 누구한테 배웠다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농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일 경매사 시절 유기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의 가치에 일찍이 눈을 떴기 때문이죠. 원래 고창은 수박으로 유명한데요. 수박은 손도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작물.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으시답니다.
0: 우리 형들이 최고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은 조금 어렵고 우리 부부끼리 거의 한다고 보면 돼.
1: 둘이서만 일을 하다 보니 역할 분담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4: 근데 저건 어머니가 계속 끌고 다니시네요. 아버님은 안 하시고.
0: 나는 안 했지.
5: 가벼워요. 네.
0: 그 몸을 쓰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낫으로 풀 잘려야 된다든지 뭐 삽으로 흙을 파야 된다든지 그건 나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장군이 무슨 총소냐고 이런 식이지. 지금 수확기잖아. 근데 수확할 때 탐스럽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대공이고 잘못되면 또 다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되면 겁나 혼나지.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혼 안 나는 스타일로 잘 돼 있어요. 네.
5: 요거부터 따? 요거 따요, 요거 따요. 요거 따는 거. 요거가 잘 익었어요.
1: 부부가 함께 재배하는 포도 종류는 모두 11가지.
0: 이게 저 청 알렉산드리아라고 조류종이 아니고 원종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이제 이거 따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게 알렉산드리아인데 빨간색이 난다 해가지고 홍 알렉산드리아라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1: 이르면 7월부터 늦게는 9월까지 한 해 농사에 결실을 맺습니다.
0: 2017년도에는 4,500송이까지 딱 무게로 2톤, 2,000kg 한 나무에서.
4: 어느 나무예요? 한 나무가?
0: 이 나무예요. 이 나무예요.

0: 이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 2톤의 포도를 따셨다고요?
1: 지금 현재 2005년 4월 달에 나무젓가락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22년, 만 22년.
0: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이죠.
1: 뭐 환기라든지 토양 연양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클 수 있게 조건을 맞춰준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물도 가까이 안 주고 좀 멀리 주고 네가 와서 먹어라 이거 갖다 주지 않겠다.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지가 나와서 먹고 나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노력은 됐고 훨씬 더 훌륭한 나무가 됐어요.
0: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건 자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힘껏 자라주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포도 좀 구경 좀 왔는데요.
3: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대요?
2: 예, 전국 완주에서 왔어요. 완주.
3: 아, 네. 아니, 너무 농사를 잘 지신다고 그래가지고
2: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3: 이야, 대단하네. 아니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요? 만지면 시원할 거예요.
2: 어우 진짜 이야. 그러네요? 네.
1: 이 많은 식구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밑에서 끊임없이 빨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료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지.
3: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2: 처음
3: 아니 돼요. 세상에 이거 한 나무에서 한 300평에 그 아 이거는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진짜. 72인데다 이거 생전 나 처음 보는 일이라 아주 신비할 뿐이야 신비할 뿐이야.
0: 그러고 보니 포도밭이 이토록 쾌적했던 이유는 나무가 몇 그루 없어서였네요.
3: 아 이거 그냥 못 지나가.
0: 진 풍경이긴 하죠.
1: 여기 보면은 이 들어가서 뒤에서 찍으면 나무가 전체가 나오고.
0: 찍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부터 찍는 사람의 요상한 자세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4: 사진을 왜 그렇게 찍으세요?
1: 이렇게 찍어야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요.
0: 아, 그러네요. 나무를 찍으러 사진 작가들도 꽤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구도 잡는 법을 배우셨대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도 많아요. 보세요. 습관처럼 나무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1: 건강한 나무일수록 이 껍질이 이게 툭툭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건강한 나무는 안에서 살이 찌기 때문에 껍질이 밖에 있는 껍질이 이렇게 터지게끔 돼요. 껍질이 터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나무가 됐든지.
0: 어쩌다 그렇게 해박해지셨을까요?
1: 아니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만 만지면 너무 좋더라고. 이 나무는 내가 기대한 만큼을 항상 충족시켜주고 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좋아했던 나무들은
0: 좋아하면 서로 통하나 봅니다.
1: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 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이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뭔가 이 얘기를 해요.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처음에 봄에 이파리 나올 지경에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은 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줄기 소리가 나요. 시냇물 소리 같이 저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우리 안식구 질투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무들. 옛날에는 이 포도나무에 폭 빠졌을 지경은 아내한테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보듬고 이거 보듬고만 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 빠졌었어요 포도나무에.
0: 날마다 달라지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일. 그에게 농사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이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0: 나무는 끄트리가 힘이 차고 세요. 이파리가 일을 해서 얘네들한테 양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파리가 튼튼하고 더 좋은 놈이 많이 달리는 데가 더 달고, 짧고 이파리가 적은 데는 좀 덜 달고 그럴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 잎이 왕성하다면 뿌리보다 멀리 있어도 포도 열매가 달다는 얘기시죠.
0: 네,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포도.
1: 진짜 당도 측정을 해보시네요.
2: 16.7.
1: 이번엔 뿌리에서 멀기는 해도 잎이 왕성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2: 아, 여기가 끝이네요.
0: 네, 여기가 네. 끝이에요. 이게 이제 끝에 있는 포도나무.
2: 오, 17.9.
0: 이 끝에 위치가 더 당도가 더 높아요.
2: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잘
0: 하고. 아,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수확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내가 한 40번 수확을 했는데, 대강 알지.
1: 한 그루에 수천 송이 열매가 달려도 충분한 당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관찰과 경험 덕분, 포도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엔 이분처럼 포도를 직접 사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 멀리서 오느라고 애썼어요.
1: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째라는데요.
4: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 뭐 포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씻고 가죠?
3: 학교 급식. 네, 저희는 진주 지역 학교 급식에 좋은 포도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바른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포도를 멀리서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 포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단도짱! 맛짱!
5: 감사합니다. 운전
6: 조심가요.
3: 감사합니다.
1: 다른 건 몰라도 포도의 만족도만큼은 최상급.
0: 저분들이 경상도에서 왔거든. 근데 경상도에 포도 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이뻐서 온 것도 아니고 유기농을 학교 급식에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나를 찾아온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 내가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먹을, 내 거 먹을 사람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더 좋지.
1: 이 집 포도의 가치를 알아준 건 고객들 외에 더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신 상이 한아름. 장날도 아닌데 부부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3: 여기 상담하고
0: 맛있는 밥 먹고 가게.
1: 외식을 한다면 10중 8구 여기. 이 집을 단골 삼게 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거야 전국민이 아시죠. 그러니 이제 왜 그렇게 이 집 두부만 고집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분명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7: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예요.
0: 내가 이제 그 유기농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 자체가 내가 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거부를 해. 근데 여집 음식은 유기농으로 다 하는 집이라 내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름만 오고 있어요.
7: 우리콩 두부가 없어서 그냥 그 일반 두부 사다가 끓여주면 알아요. 그리고 안 먹어요.
0: 몰르게 우리콩이 아닌 칠콩으로 만든 두부를 나한테 몰르게 먹이려고 해도 내가 먹으면서 바로 알아.
2: 어떻게 아세요?
0: 먹어보면 알아. 형에서 알아. 부드러우긴 하고 아토피 생기고 가렵고
7: 그런데요.
1: 유기농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 밀린 주문 처리하느라 부부가 손을 모았습니다.
0: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아낌없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풍족한 만족감을 주고. 은인, 어떻게 사람으로 하면 은인이지, 은인.
1: 그 마음 포도나무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0: 부실해. 부실이다.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2: 꽃이 반짝이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네.
2: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오! 와, 안 흔들린다.
0: 이야.
2: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4: 와.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네.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5: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6: 아.
5: 안심이 안 되는데?
6: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5: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7: 식품 안심업소 몰라?
8: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9: 액션!
8: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7: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6: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7: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8: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급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라이
1: 유쾌
0: 상쾌
1: 통쾌
0: 변비엔 메이킹.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3: 같이 볼까?
2: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갱년기엔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5: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3: 빨래 신내
6: 피지 모락셀라.
5: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7: 빨래 신내까지 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피지 모락셀라.
8: 당신이 먹는 콜라겐,
9: 콜라겐,
8: 콜라겐은 빠져 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10: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 AIBK. 좋은데? IBK 기업은행.
11: 세상을 위한 굿뉴스 뉴구스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을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구스.
12: 신났다!
13: 우와, 신났다!
12: 신났다!
14: 농심 청심. 우리가 발견한 건 웃음을 심은 마음.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농협이 함께하는 농심천심운동은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입니다. NH농협.
15: 긁어도 긁어도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여전히 가렵다는 사람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이다.
16: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7: 가렵기로 많이 가렵기로 막 미쳐버려요.
18: 진짜 가려울 때는 환장해요. 환장해. 어디 뭐 누가 있어도 끌어가야 돼요. 안 끌어올 수가 없어요.
19: 원래 이렇게 굶물굶물굶물 기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15: 온몸을 파고드는 가려움증.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려운 것일까?
20: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15: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은 가려움증. 그 실체는 무엇인가? 숨어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완치의 길을 열어주는 피부과 김혜원 교수와 함께 나는 왜 가려운가? 그 물음의 답을 찾아보자.

0: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용석 씨. 그에겐 고민이 하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온몸 이곳저곳이 가렵다는 것. 하루 종일 긁어대는 통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체면 차릴 여유가 없다.
1: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니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깨뱅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참 막 이 피부가 막 발진이 일어나고 벌겋게 뭔가가 증상이 있으면은 아 나 이렇다 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가 혼자서 안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니까
0: 가려움증이 시작된 건 9년 전부터다. 당시엔 증상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졌지만 2~3년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더니 요즘은 온종일 가렵다.
1: 그냥 이래 사무실에 있을 때는 간지러워도 그래도 뭐 좀 견딜만 하거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한 번씩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되는데 장거리를 갈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 웃기지만은 차에 항상 이 휴대용 등 끌기가 있어요. 등 끌기도 있고 제 여기 가방에도 지금 항상 갖고 다니고 옷으로 이렇게 등 끌기가 휴대용으로 얘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 팔을 대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어요.

0: 있고.
1: 사람들은 누구나 가려움증을 겪는다. 하지만 6주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만성 가려움증이라 하고, 최용석 씨처럼 일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으면 난치성 가려움증이라 한다.
0: 제가 오죽다 토너면 살면서 제 스스로 병원을 간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죽 간절했으면 그때 이틀 전에는 혼자서 119라도 부르고 가고 싶을 정도로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쪽하고 이쪽 다리하고 막 너무 심하게 가려워서 그래서 또 도저히 제가 살면서 그렇게 통증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1: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 결국 난치성 가려움증 센터를 찾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게 됐다. 김혜원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나갔다.
2: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자국이 좀 있는데
0: 오랫동안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2: 예, 긁으셔서 아무래도 조금 것도 생긴 있고, 것도 네. 있고 손톱 자국으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모낭이 좀 있는 데니까 네. 이제 긁어서 털구멍에 균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일이다.
3: 최용성님 들어가세요.
1: 먼저 처포 검사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묻은 패치를 피부에 부착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다. 25가지 기본 검사 외에도 화장품 성분까지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세균 검사와 곰팡이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2: 가려움증을 크게 원인에 따라 구별하면 첫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이제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신 질환입니다. 간이나 신장, 그리고 당뇨, 갑상선 질환, 그 외에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질환에 의해서 가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피부부터 척수를 통해서 뇌에 가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원인이 없이 가려운 경우도 있어서 만성 특발성 가려움증이라고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며칠 뒤 최용석 씨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검사 기간이 지나 처포 검사 패치를 제거했는데도 그의 등엔 마치 모기에 물린 듯 두드러기 형태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의 등에 생긴 반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0: 진짜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이제 대구까지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간지러웠고 그때는 기차 안에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참고 온다고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1: 최용석 씨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분명한 원인을 찾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첩보 검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0: 많이 간지럽더라.
2: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행히 화장품 성분은 크게 안 나왔고 일단 니켈에만 강양성이 나오는데 강하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또 아주 흔한 건 아니라서 금속 알레르기는 확실히 좀 심하게 있고
1: 그는 금속 성분 니켈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니켈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 걸까?
2: 니켈과 같은 금속 물질 같은 것을 처음에 무해하죠.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만났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느꼈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니켈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니켈을 그런 원인 물질을 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감작이라고 하고 한번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니켈만 몸에 들어와도 피부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1: 이런 질환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 한다. 우리 몸의 T세포가 특정 물질을 위험한 물질로 기억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화장품이나 금속 등에 처음 노출됐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0: 면역세포가 그 물질을 기억해두었다가 이후 같은 물질에 다시 노출됐을 때 기억해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증상이 나타난다. 접촉 후 하루에서 수일이 지나 피부가 붉어지면서 심하게 가렵고 물집이나 진물이 동반되는 습진성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속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 만성화되거나 온몸으로 퍼지기도 한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는 니켈 등의 금속이나 향료, 방부제, 고무 성분, 염료, 접착제, 일부 국소약제 등이 있다. 알레르기 물질의 반응을 살펴보는 첩보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1: 제가 이거 근무하는 데가 그 전선 이런 거 취급하는 회사인데.
2: 아, 전선?
1: 네.
2: 아.
1: 업무 자체는 이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 직접 만지지는 않더라도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0: 처음 촬영차 찾았던 회사 곳곳에서 금속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려움증의 원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2: 그리고 노출이 됐을 때는 또 가려움이랑 연관이 있고 이게 딱 닿는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흡입이라든지 이제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전신형 접촉 피부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으로
0: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니켈은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물론 안경, 다리, 속옷이나 옷의 부속품 등에도 니켈이 함유되어 있다. 니켈은 음식에도 들어있다. 녹차나 홍차, 초콜릿, 감자칩, 원두커피, 땅콩 등에 함유돼 있고 비스킷이나 피자 등의 밀가루 음식은 물론 김치 깍두기에서도 니켈이 검출될 수 있다. 최영석 씨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만성 부드러기가 동반된 상태라 면역 글로불린 E 작용을 차단해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주사했다. 기존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도 생물학적 제제를 통한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1: 그래도 모르던 걸 알게 돼갖고 좀 마음 속을 후련하네. 직접적인 제가 뭐 업무를 그걸 보진 않더라도 뭐 지나다니면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갖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
0: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는 모두를 지치게 했다. 특히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여름은 악몽 같은 계절이다.
3: 좀 더워지면 간지럽거든요, 이렇게. 네. 항상 차게 유지를 하거든요. 잘 때도 온도가 한 25도 정도는 나와야지.
0: 20년 넘게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는 조용철 씨.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려움증은 참기 힘들다.
3: 좁쌀 같은 알갱이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가렵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짜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로 막 짠 다음에 막 긁어내야지 그걸 터쳐가지고 그래야만 좀 어느 정도 가려움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0: 가려워서 긁다 보면 물집이 생겼고 터뜨리면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앉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과정이 반복돼 왔는지 온몸의 흉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3: 그렇죠. 구동사이고 얘기했겠죠.
0: 문제는 지금도 그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는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3: 다리는 좀 어떠세요?
4: 다리는 좀 드려요.
3: 네, 큰일 나요.
4: 그래서 마음대로 놓고도 댕겨.
3: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형도 있고 뭐.
5: 몸이 조금 피부도 좀 약 먹고 발르면 낫잖아요. 이건 낫지도 않아고 벌써 그냥 20년이나 가까이 있네. 안쓰럽지요. 마음이 자식인데 안쓰럽지.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응?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 안타깝지요.
0: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 수많은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약을 먹고 연고도 바르고 있지만 그때뿐. 밤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 기승을 부린다.
3: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그날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면서 보통 사람이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수포들이 좀 올라와서 긁고 이제 아침 되면 좀 뭐 부스러기도 이제 떨어져 있고 뭐 살점이 이제 좀 뜯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0: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잠들기 전까지 등과 팔, 다리를 쉴 새 없이 긁다가 참기 힘들면 피부를 때리기도 했다. 잠이 들고 나서도 여전히 긁는 걸 멈추지 못했다. 환자들 대부분 밤이면 밤마다 더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
6: 어떨 때는 하도 간지르고 이러니까 손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잠을 자기도 하고.
7: 눈을 뜨면 뭐 장갑도 벗겨 있고 뭐 손톱 밑에 뭐 이제 피라고 하죠. 뭐 혈흔도 좀 묻어 있고.
8: 잠들면 너무 괴로워요. 까끌까끌한 수건을 옆에 놔두고 자면서 막 하는 거예요.
9: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고 울면서 보냈는데 임신 중인데.
10: 엄마가 우세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긁으니까.
0: 우리 몸 어느 곳이 고장나 이처럼 심각하게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일까?
11: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가려움이 전달되는 것은 피부에 있는 가려움 센서를 자극을 하고 그 말초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지나서 뇌에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겉에 있는 장벽 기능이 깨져서 단순히 건조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경의 변화가 없지만 계속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면 그 피부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신경 말단을 변화시켜서 더 심한 가려움증 신호를 방출하게 되고 그럼 다시 더 가렵고 이런 것을 가려움증의 악순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초기에 이런 악순환을 빨리 초기에 끊어주는 것이 신경의 말단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0: 20여 년간 그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악순환을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까?
12: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0: 가려움증의 단서를 찾기 위해 김예원 교수는 때론 탐정처럼 환자들의 일상을 캐묻는다.
13: 네.
14: 손하고 발바닥에.
13: 근데 손발바닥만 병변이 있는 건 아니고.
14: 그렇죠. 지금.
13: 네, 여기 팔에도. 무슨 일 하세요?
14: 저는 영업관리 쪽이다 보니까.
13: 네. 피도 가려우시고.
14: 이런 쪽.
13: 네.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14: 계속 썼습니다.
13: 계속 썼고. 네. 네. 두피에 뭐 바르세요?
14: 그냥 그 뭐 젤 같은
13: 거. 젤 같은 거 바르시고. 요 눈썹 이건 언제 하셨어요? 문신이요?
14: 네. 됐습니다.
0: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이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처포 검사와 함께 피부 조직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게다가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이번엔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조용철 씨의 등 몇 군데에서 붉은 발진이 나타났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1: 상당히 많은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거의 모든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 그리고 뭐 천연물질, 향유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만약에 그것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식하는 순간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금속, 뭐 향유,

0: 그리고 접착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이러한 금속물질 외에도 화장품이나 샴푸, 섬유유연제, 그리고 방향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해서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조영철님, 그 초포검사하느라고 많이 가려우셨죠? 먼저 붙인데 좀 한점 볼게요. 네네. 아우, 지금도 많이 가려우셨고, 이렇게 원인,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물질들이 평상시에 다른 피부의 다른 부위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니켈 같은 거는 좀 흔하지만, 이제 메실 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그래서 방부제 그런 계열이 나왔어요.
2: 이 환자는 물티슈나 수성 페인트 등에 포함된 방부제 성분, 메틸 이소치아 졸리논과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물질들을 위험 물질로 받아들여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나타났던 것이다. 손과 발에는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면서 심한 가려움이 반복됐는데 이것은 습진성 피부질환인 한포진이었다. 그 외에도 다리에는 동전처럼 둥근 모양의 습진인 화폐상 습진까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전신형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됐다.
0: 요게 이제 이 MI라고 이제 표시가 될 때도 있고요. 이제 뭔가 샴푸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사실 때그 바닥 청소용품 그런 것들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어서 요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2: 방부제 성분의 하나인 메틸 이소치아졸리눈이 들어있는지 사용하는 제품들의 성분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성분이 없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0: 혈액검사에서도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가려운데 환자분은 이제 두개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한1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지금 740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조금 톡 건드려도 가려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 알레르기 반응 수치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아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피한다. 동시에 과도한 피부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자외선 치료와 엑시머 레이저 치료도 병행한다. 또한 손과 발의 한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선 크림 형태의 연고를 도포하는데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제 효소를 억제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킨다.
0: 원인 물질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 세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는 국소 도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환자가 피부를 긁어서 상처를 내면 그 상처 속으로 알레르기 접촉 항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심한 감작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자외선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부에 안전한 협대역 자외선을 피부에 주사하면 염증 반응과 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해 가려움을 줄일 수 있다. 소아나 노인,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다.
3: 그동안에는 몰라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간지럽고 이걸 치료 방법이 이제 지금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병원도 다니면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걸 체계적으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2: 한 가족이 병원을 찾았다.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온몸을 긁고 있는 가족들. 가족 모두가 심각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지낸다는 할머니는 가려움증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을 나온 길이라 했다. 왜온 가족이 다 가려운 것일까?
4: 오늘 뭐 어디 가려우세요?
5: 가려웠어요, 등이. 몸이 가려웠어. 전에는 막 저녁이면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지져야 할 정도로 간지러워서 그게 힘들었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근지러워 하시니까 저도 온 김에 같이 지금 검사받고 치료하는 거죠.
6: 가려워서 이 등이 막 하라고.
5: 온 몸이 다 가지요.
6: 이러고 주변을 막 쓴게 가려워서 못 살아. 한명 없더라고. 가려워서 못 자, 잠을 못 자.
2: 이 가족이 겪는 가려움의 원인은 옴진드기였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가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옴진드기는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드는데 이때 나오는 분비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배꼽 주변, 엉덩이나 회음부 등 주름진 곳에 주로 병변이 나타나며 전염력이 높아 함께 생활하면 쉽게 감염된다.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장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0: 피부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이미 환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긁고 계시기 때문에 옴 환자는 저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 환자입니다. 확대해 보면 더모스코피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화살표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2: 이런 특징적 증상이 나타났다면 옴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병원 요양시설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옴이 발생해 환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옴은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주 후 병원에서 모자를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옴 치료를 받았다는 모자. 다시 한번 검사가 이루어졌다.
7: 그 가려 나왜 안 되냐 이거 세번 다른 데서 약 따라 또 했는데
8: 그게 한 번에 떨어지면 옴이겠어요.
2: 아들에게선 옴이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몸에는 여전히 옴의 흔적이 남아 있다.
9: 알이랑 성충이랑 그리고 그 스캐비 군병.
10: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아직 가려우시죠?
10: 예. 네.
0: 어디가 제일 가려우세요? 여기 이런 게 전형적인 옴이거든요. 네, 사타구니 가렵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다 옴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 가려우신 거예요. 이게 옴이 모든 가려움증 중에 제일 가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집에 사시는 거잖아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옴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 환자분을 만지신 분들은. 옮을 수가 있으니까. 옷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또 옮는 거예요. 또 번식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만 잘 치료하시면 돼요.
2: 옴 치료를 위해선 연고 형태의 치료제를 피부 전체에 도포한 후 닦아내야 한다. 특히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한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한 옷이나 침구 등은 세탁해야 옴 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다.
0: 이 바르는 옴약이 옴균 죽이는 건데 근데도 안 죽었으면 내성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는 옴약을 먹어야 돼요.
2: 그렇다면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은 옴으로부터 안전할까?
0: 옴은 상당히 감염성이 높은 그런 진드기 질환이긴 하지만 스치는 정도로는 감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침구나 옷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염이 아주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옴 치료를 할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류도연 씨도 지난 1년간 가려움증으로 곤혹을 치렀다.
11: 예, 네, 좀 어떠셨어요?
12: 아유, 좋았지요.
11: 예, 네, 가려운 거 별로 없으시고. 예. 네.
12: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막 네, 이러니까.
11: 봐요? 원래 네. 가려우셨던 데가. 아직 자국은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별로 안 가려우신 요, 거죠?
12: 예. 네. 네. 네. 오늘은 약도 안 바르고 왔어요.
11: 네, 네. 네.
2: 심각했던 가려움증은 치료를 받고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12: 제가 여기 오기

0: 전에 피부과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한 1년 다녀도 낫질 않네. 요 교수님이 옴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옛날에 재수 없으면 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계속 치료받고 요사이는 뭐한90% 이상 났어. 두고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옴이란 거는 참 괴롭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1: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4: 쏟아지는 제품 속 나에게 필요한 건? MD비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나를 위해 맞춰준 내일 한 팩. 뉴트리미가 만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MD비타.
5: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6: 바로라면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압니다. 바로라면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일동 바로라면 골드원 주세요.
7: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8: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7: 익수 황진한.
9: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8: 다들 바빠?
10: 식당에서 일하는 이향화 씨도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부가 가렵고 따가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1: 예, 샤워하고 통룸 뭐 그다음에 가렵다 하면은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여기 한 군데리만 가렵게 시작하면 온몸이 다간지럽고 쏘고 막 미칠 정도로는 너무 바쁘면 가서 막 찬물 막 끼얹고 막 이랬던 거래요. 뭐 소금물 뿌리고 뭐 식초 뿌리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12: 안녕하세요.
10: 특히 땀을 흘리고 난 저녁 시간 증상이 심해진다는 환자.
13: 예, 어떻게 약 잘 드시고 잘 지내셨어요?
11: 예, 일주일 동안 약 먹은 거 지금 기분상 이러고
13: 헛가나끔거리고 이런 거 이제 없고
11: 없었어요.
13: 예. 저희가 검사했는데 쭉 검사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10: 그녀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13: 일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검사했는데 그것도 다 괜찮으셔서 물론 뭐 고무 알레르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 내부 요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두드러기 증상입니다.
10: 그녀의 병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놓였을 때 목욕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속 체온이 상승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발생한다. 주로 목이나 상체 흉부, 팔 등에 1에서 3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와 홍반이 나타나며 짧게 지속되다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가려움증과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13: 근데 이게 이제 외부가 덥고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도 화가 나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이고 이렇게 화가 나면 피하고
11: 주방일이
13: 네,
11: 이제 매일 일당 들어오니까 신경
13: 쓸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신경성이나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게 이제 그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우리나라 왜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에 두드러기.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운동할 때도 갑자기 확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살살 움직이시는 게 좋고 집안도 좀 시원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10: 콜린성 두드러기는 살면서 5명 중 1명은 경험할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다행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비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히스타민이 피부 감각 신경과 혈관에 있는 H1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히스타민이 H1 수용제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0: 정작 온 신경은 가려운 피부에 가 있을 때가 많다. 그날 이후 운전대를 잡으면 신호에 걸리기를 기다린다는 최종인 씨. 차가 멈춰야 비로소 가려운 곳을 마음껏 긁을 수 있다.
1: 이렇게 긁고 이게 좀 내려오고 막. 요럴 적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손도 막 넣어 이렇게 풀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긁어 막 이렇게 긁어요. 가면서도 이제 손이 안 탔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긁죠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는 뭐 가려우면 못 긁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려다 그냥 가고.
0: 등과 배, 팔과 다리 안 가려운 곳이 없다.
1: 손에는 길러가 때렸거든 이렇게. 이렇게 세게 때리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엄청 가려워요. 나도 모르게 밤이고 뭐고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긁으면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핏자국이 뭐 등머리 피가 뽈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사진도 찍어낸 게 몇 장 있는데
0: 몸에 생긴 붉은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는 2주 전 검사를 받았다.
2: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약간 반응이 좀 남아있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알레르기 첩보검사에서 예. 카타안이라는 성분의 예.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예. 택시 운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택시 내부에 뭔가 이렇게 청소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상태. 하지만 김혜원 교수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을 의심하고 있다.
2: 고지혈증약보단 고혈압약이 약간 가려움증에 좀 더 영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1: 고혈압약은 모르겠어요.
2: 네, 고혈압약을 알아오시면 제가 그 다른 계열의 약으로 그냥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되거든요, 고혈압약은.
0: 고령의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그 속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들도 있다. 약 복용과 가려움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2: 특히 여러 약을 먹으면 또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알레르기가 상당히 흔한 약들도 고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쓸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특정한 약이 알레르기가 유발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것을 즉시 끊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확인해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고요. 중요한 것은 임의로 심장약이나 혈압약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 이제 약물 알레르기가 확인된 그런 약제에 한해서 중단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와 함께 복용 중인 약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가려움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가 어려워진다. 지난 10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는 남수철 씨.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 막 긁으니까 이제 딱지가 떨어졌다가 또 먹는 약이랑 개인 병원에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에 발랐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예, 많이 힘들죠. 날이 더우면 더 간지러우니까 긁어도 완화가 안 돼요.
2: 들어오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몸이 다 네. 간지러우세요? 네. 예. 어디가 제일 간지러우세요?
3: 등하고.
2: 네. 아우, 근데 너무 심하세요. 발은 어떠세요? 발.
3: 발은
2: 괜찮아요?
3: 발도 간지러워요.
2: 발도 가렵죠. 손바닥이나 이런 데도 가려운 적 있으세요?
3: 이쪽.
0: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알아봤다는 환자. 가려움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피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2: 이게 이제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인데 결절성 양진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이게 긁어서 심해지고 심해니까 또 긁고 막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질환이거든요.
0: 긁어 생긴 상처들 사이에 동그란 결절이 결절성 양진이다. 환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심각한 가려움증이다. 참지 못해 긁게 되면 긁는 순간엔 통증이

0: 등과 촉각 사이의 가려움 신호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긁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한다. 또한 가려움과 관련된 면역 신호가 증가하면서 감각신경은 더욱 예민해진다. 이런 가려움과 긁기의 악순환이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단단한 결절이 생기는데 이것이 결절성 양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치는 자극에도 가려움증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표피 내 신경 섬유의 분포와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가 과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뇌와 척수의 가려움 회로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긁는 것을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태가 심각해진 건 그가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일까?
1: 당뇨병은 그 자체가 가려움을 유발하기보다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여러 대사장애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정강이에 나타나는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당뇨병성 피부병이라는 질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가려움증이 계속 긁었을 때 피부에 약간 이제 구멍이 나면서 두꺼워지는 경증의 가려움증이 계속 심한 가려움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0: 결절성 양진환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환자. 당뇨병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2: 콩팥 기능이랑 간 기능이랑 뭐 다른 이런 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혹시 약물에 의해서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런 다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약 잘 써드릴게요. 이렇게 방치하면 더 가렵거든요.
0: 최근 가려움증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절성 양진 치료에 생물학적 제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절성 양진 환자들은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들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감각신경에 직접 작용해 가려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때 생물학적 제재를 투사하면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차단해 가려움 신호를 억제할 수 있어 치료에 효과적이다. 결절성 양진이 심각한 환자들은 냉동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액화질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직을 얼렸다가 해동시키면 단단한 결절성 양진을 제거할 수 있다.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해 긁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너무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낄 때는 먼저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냉찜질 팩을 얇은 천으로 감싸서 가려운 부위에 댑니다. 하지만 이제 얼음 자체를 대면 이제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너무 차가운 것을 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상처나 어떤 그런 온도 감각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피부 감각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나 연고를 충분히 발라주고 45도 이하의 좀 따뜻한 찜질팩, 이걸 5분 정도 짧게 자극을 줍니다. 다음에 냉찜질팩을 같이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감각과 냉감각을 이용해서 가려움 신경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0: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말이다. 김성곤 씨는 정확한 병명조차 모른 채 30여 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
1: 많이 가렸죠. 진짜 많이 가려웠죠. 손을 묶어두지 않는 한 자꾸

0: 가려운데 손이 간다. 손이 간다는 것은 자꾸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딱지가 앉아 있어도 딱지를 떼가면서도 가려, 이렇게 헤비 파야. 이게 풀릴 정도로 이렇게 가려워요. 한 30몇 년을 이렇게 무척 고생했어요. 뭐 진짜 200원, 저백원 다 다녀봤고 한데 좋다는 의원들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그 스테로이드라고 그러죠. 이 잠시 멈추는 고통 외에는 치료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1: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려움증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이상이 나타나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하루 두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김성곤 씨. 가려움증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그가 김혜원 교수를 만난 건 우연이자 행운이었다.
0: 제가 일을 하다가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에. 김영 교수가 파견을 나왔던 거예요, 그때.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러 다닌 거죠.
1: 체계적인 검사를 받게 되면서 비전형적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양진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 심각한 상태였지만 약을 복용하고 연고를 바르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6개월 만에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0: 자국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1: 김성곤 씨는 요즘도 2주에 한 번씩 직접 치료제를 주사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0: 지금은 해뭐 일반인이나 전혀 이상 없는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지금 뭐 아예 손이 안 가니까. 전에는 손이 실짬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가려울 때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지금은 손이 심심해요.
1: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0: 도일거리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죠.
1: 가려움에 잠못 들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김성곤 씨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다.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에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다. 노인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가렵다는 환자. 임신 중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나는 왜 가려운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받는 것. 그것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가려워 긁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의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 면역, 감각신경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려움을 만들고 증폭시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대체 나에게 왜 가려움이 나타났는지 숨어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잠을 못잘 정도로 가렵거나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면,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결절이 생긴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3: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4: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뇌혈관이 막히면 뇌조직은 3분 이내에 뇌손상이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뇌졸중

0: 치료를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은 여러 가지 뭘 활용해서 치료 제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3: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0: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 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4: 리아 불고기 레드.
5: 그렇게 먹지 말고
4: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5: 새로운 맛도
4: 근본의 맛도
6: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롯데리아.
7: 같이 갈래? 새로운 설렘이 기다리는 곳으로. 처음이라 더 궁금한 길도 좋고 괜히 마음 가는 길도 좋아. 내 눈에 들어온 순간 일단 달려가 보는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뉴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오직 SK텔레콤만의 설레는 혜택. SK텔레콤.
8: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9: 수고했다, 나 자신.
8: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0: 매콤한데 고소해, 고소한데 매콤해. 네 진짜 맛은 뭐야? 스파이시 치킨 렌치. 부드럽게 때리는 마일드 스파이시.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11: 마실 거 사는 김에 복권도 주세요. 어쩌다 기부.
12: 버스 기다리는 김에 복권 한 장. 갈퇴 기념 기부.
13: 산책하면서 복권도 챙김. 건강한 기부.
14: 일상 속 쉬운 기부가 모두의 따뜻한 온기로, 이웃의 희망찬 내일로.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0: 빠빠빠.
1: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 건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봐요.
2: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초고층 건물. 이러면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육상 빌딩.
3: 육상.
2: 예, 네, 어릴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수족관 갔다가 아,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엘리베이터 아! 하면서 올라갔던.
3: 맞아요.
2: 순식간에 올라가던. 그 막상 전경을 보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네. 근데

0: 63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각자 기억나는 초고층 건물 있습니까? 좋아하는 초고층 건물?
1: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0: 에펠탑도
1: 엄청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에펠탑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0: 봤어요, 그거를?
1: 봤어요.
0: 직접 가서?
1: 올라가기도 했어요.
0: 아, 부럽네. 네. 못 가봤는데.
2: 저는 고층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리움미술관이라고 한남동 쪽에 있어요.
0: 네, 네.
2: 이게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거장 건축가가 각자 이제 만든 건데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인상 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0: 우리 교수님은?
3: 저는 그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0: 콜로세움. 야, 근데 요새 근데 트렌드가 약간 높이에요, 높이.
3: 네.
0: 세계적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몇 층까지 그러면 가보셨어요 지금?
3: 저도 초고층 네. 건물은 롯데월드 타운데.
0: 60 빌딩보다 엄청나요?
3: 근데 아까 63 빌딩에서 경험하셨던 지금, 하네.
0: 아, 이거요.
3: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1: 저도 우청환 교수님처럼 롯데타워 가.
0: 거기 몇 층이죠?
1: 거기가
2: 123층이에요.
1: 123층.
0: 네.
2: 저도 롯데타워까지밖에는 못 가봐서.
0: 아, 세 명은 다 가봤네?
2: 네. 네.
0: 와, 부자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
1: 네.
0: 야,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태풍이 막 와도
1: 네,
0: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고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초고층 건축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1: 허리가 곧으세요.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구조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최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건축 구조공학. 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축구조공학 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떤 장르예요?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건축물의 골조와 뼈대를 연구하고 그 계획하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건축물은 얼핏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고 때에 따라서 잘 싸워서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그 뼈대.
3: 네.
0: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3: 네.
0: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을 몇 개나 설계하신 겁니까?
2: 제가 죄송하게도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3: 아, 그래요?
0: 네. 저는 따지는 사람인가요?
2: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기준, 예. 그 다음에 시공 기준, 그래서 지피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한국 건축 기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0: 그 센터장이라는 게.
3: 아, 그럼요.
0: 저도 뭐 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센터장.
2: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고.
3: 그럼요.
2: 그럼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를 기둥이 있다. 예. 그럼 이 기둥이 제대로 버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박수를 쳐주셨어요.
0: 아니, 참.
4: 한국 건축 기준 센터장님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0: 설마요. 저기 또 있어?
4: 아이, 그럼요. 지금 원래 한국 콘크리트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공학회 부회장님입니다. 대회장님도 안 보이시네.
0: 삼장이시네.
4: 네, 삼장이시네.
0: 삼장 법사님이셔. 삼장 건축 법사님. 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 구조 공학의 그냥 끝판왕이다.
4: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게 해주신 고맙겠습니다.
0: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또 이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We're only here to make you go!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고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0: 네. 아, 그래요?
2: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만족하면 그것은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0: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재난 계획이라든지 내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도대체 몇 층입니까?
0: 1등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8m이고요.
2: 828m요?
0: 163층.
1: 163층, 800m? 와.
0: 유일하게 800m 대입니다.
1: 야, 부르즈 할리파. 저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까지도 저 높이를 깨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럼 2위는요?
0: 2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르데카 118.
1: 마르데카 118.
0: 층수가 바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2: 118층.
0: 그렇습니다. 층수는 118층이고, 높이가 679m입니다.
1: 와, 600m요.
2: 아, 그러면 1위하고 2위하고 꽤 높이 차이가 있네요.
0: 15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150m. 자, 3위도 아시아에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타워.
1: 아, 저것도 진짜 높아 보이네.
0: 자, 이것도 600m대이고요. 632m. 층수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128층입니다.
1: 아니, 롯데월드타워도 엄청 높은데 세계 3위 안에는 못 드는 겁니까? 몇 위일까요, 롯데타워는?
0: 네, 아쉽게도 탑 3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요. 네. 6위, 세계 6위입니다.
3: 6위면 대단한 건데.
0: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1위와 2위 그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1: 진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1: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2위 건물을 야. 대한민국 기술로 졌다. 아, 또 국뽕 타임이네요.
2: 그러니까요.
1: 네. 그럼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데 정확히 높이가 어떻게 되죠?
0: 롯데월드타워로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555. 555m. 그 다음에 층수는 123.
1: 와, 쉽네.
0: 이 롯데월드타워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75만 톤에 이르릅니다.
2: 75만 톤이요?
1: 75만 톤이 안 되는
3: 감이 안 와요. 어느 정도인 거지?
0: 그래서 네. 75만 톤이라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명이 모이면 75만 톤에 해당합니다.
1: 1000만 명이요?
2: 거의 서울시 인구가
1: 1000만이거든요.
0: 서울시 인구가 다 모여도 아마 롯데월드타워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울 시민들의 몸무게를 다 쌓아도 와,
3: 되게 신기하다.
1: 아니, 근데 건물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딱 잘 서 있어요?
2: 그러니까요.
1: 야, 이게 신기하네.
0: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스스로의 자중, 자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초고층의 경우는 또 지진 하중과 바람 하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하중을 잘 지지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구조공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 건축 구조 공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럼 설계 방식일까요?
0: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1: 골고루인가 그런가?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1: 와, 이거 움직인다.
0: 그렇습니다.
1: 와, 밤 새셨어요?
0: AI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AI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중, 자기의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중.
0: 최상층부에 있는 것이 즉 사람이 발을 디디는 그 부재가 슬래브입니다. 그 아래쪽에 하늘색이 바로 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아,
1: 슬래브.
0: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결국은 지방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1: 평평한데요.
0: 중요합니다.
1: 평평한데요.
0: 그렇습니다.
1: 바닥.
0: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요것이 이 바닥.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예. 슬래브가 우선은 가장 인근한 그 보라고 하는 수평 요소로 이제 하중이 집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2차 집중이 됩니다. 그 하중은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1: 그렇죠.
0: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땅그
3: 박혀버린
0: 그렇습니다. 기둥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1: 내려오니까 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게 넓대대한 그런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1: 네, 밑에 제일 밑에
0: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하중이 집안에 분산되어서 결국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
1: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밑으로 다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0: 그래서 건물의 하중은 결국은 집

0: 산으로 전달돼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그럼 기둥이나 보에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둥이나 보에.
0: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압축력이 작용한다.
1: 압축력.
0: 그러면 기둥을 통해서 그대로 집안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휘어지는 힘, 네.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재료도 선택이 되고 또 뼈대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지 나중에 대해서는 건물이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 굉장히 그렇죠, 유연하게 그렇죠. 만들고 이게, 예. 또 하나 바람은 굉장히 고층의 경우는 강하게 작용하는데 네. 그 바람을 잘 버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2: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하중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16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3: 아까 그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하중이 서울 인구랑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4: 그러니까
3: 그 무게를 땅이 안 꺼지고 버틴다라는 거.
4: 그러니까
3: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0: 그 압축력은 기둥을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하면 해소가 됩니다.
3: 네.
0: 근데 롯데 월드타워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3: 555m인데.
0: 그런 방식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3: 특별한 어떤 거예요?
4: 어떤 거예요?
0: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름이 1m 정도 되는 네. 그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30m까지 가서 하강강 안반에 직접 정착을 합니다. 임플란트 아직 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깊숙하게 심어서 안반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판 네. 4200톤의 철근과 그 다음에 8만 톤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매트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와 콘크리트 파일을 하이브리드에 의해서 자중을 집안으로 전달한다.
3: 555m짜리 빌딩인데 그 높이에서 힘을 아래로 내리려면 기둥을요 이거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4: 진짜로요.
3: 얼마나 세웠을까요 기둥을?
0: 딸랑 8개.
3: 네?
0: 층당 딸랑 8개를 세웠습니다.
3: 무슨 8개?
0: 기둥.
5: 건물 내에 기둥이 8개밖에 없다고요?
0: 그렇습니다.
3: 어떻게 8개를 못해요?
0: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메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3: 메가코어.
0: 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메가 기둥 8개.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는 메가 코어 월, 메가 기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 아, 그럼 그 코어 월은 기둥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건 벽이라고 부르면
3: 벽이라고. 되겠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둥이 좀 많아야 안전하지 않냐라고 또 말씀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것이 맞고요. 네. 근데 8개밖에 없지만은 그 기둥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가로 세로가 3.5m, 3.5m이기 때문에.
3: 아, 하나예요? 크네.
0: 웬만한 방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6: 그러네요. 거의 몇 평인데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0: 자, 그래서 정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둥 개수만 가지고도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조공학의 핵심이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리고 사실 또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0: 그렇습니다.
3: 효율적인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세계 1, 2 건물을 다 우리나라 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첨탑을
2: 올려서
3: 한 100m짜리 딱 올려버렸으면 우리가 이때 하는 거 아니냐.
7: 300m만 세워.
3: 300m.
7: 옛날에 투애니원이 그 데뷔를 했을 때 산드라방님이 한때 180이었거든요, 키가.
3: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런 순위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네.
0: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 학회에서는 몇 미터냐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냐. 를 반드시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0: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층수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이든지 네. 두 번째로는 그 후에 말씀하신 것들은 첨탑. 근데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네. 정말 이제 순위 경쟁심이 있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안테나 세우자는 거예요.
2: 첨탑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테라고 하는 거예요.
1: 안테나
2: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세우면 그 기준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3: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1: 그러면은 조금 뭔가 꼼수 느낌이 좀 있겠네요. 네,
2: 그렇습니다.
1: 네네네.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경쟁적이고 예민하면은 간첩까지만 들어가지고 싸우냐.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층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2: 예. 사실은 인류는 건축에 대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높디 높은 수직적 공간.
1: 수직적 공간.
2: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없이 넓게 펼쳐지는 어떤 장애물 없이 벽이나 기둥 없이 그런 대공간, 무주공간,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건축사, 그런 건축구조, 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또 우리 우추환 교수님도 계시니까, 아, 오래간만에 또 왜 인간을 한번 좀 가보자고.
3: 아, 네. 아, 드디어 제가.
1: 수직 건물과 기둥 없는 무주 공간을 욕망했다. 아,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욕심이 심한데, 네. 왜 그럴까요?
3: 내각 쪽에서는 건물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1: 감정적인?
3: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게 이제 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감정의 종류가?
4: 지배감,
3: 권위,
4: 지배감.
2: 성공.
3: 성공, 지배감.
1: 권력.
3: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1: 경외?
3: 말을. 네.
1: 그거 신에 대한 영감 아니에요?
3: 맞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경외감. 결국에는 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1: 아, 그래요?
3: 경외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작아진대요. 그걸 스몰 셀프.
1: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3: 그렇죠. 그래서 신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대요.
1: 이거는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맞아. 네. 나는, 아, 이 세상에 나는 그냥 작은 존재였네.
3: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세상을 만나면 나는 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2: 아, 네, 동의하겠습니다.
1: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는 마지못해
2: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예, 예. 어둠의 화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들으면 느낀 게 약간 그 일반 시민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그게 컸을 것 같아요.
3: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에는 현대 그 구조 시스템이나 좋은 재료는 사실 없었을 건데. 그때도 초고층 건물들이 있었나요?
2: 그때는 초고층이라고 그런 분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구조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자 지역의
1: 피라미드.
2: 쿠퍼 피라미드입니다.
1: 피라미드?
3: 맞네요.
2: 지금부터 4,600년 전이죠. 높이는 146.6m.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3,40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축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자, 그 이후에 이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얼마나 걸렸습니까?
2: 서기 1311년이기 때문에 대략 3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의 고딕 시대 때 링컨 대성당이 비로소 160m로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요. 저층부 석재부가 80m, 그다음에 상층부 목재부가 80m, 그래서 합쳐서 160m였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인류가 거의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못 이긴 거예요.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2: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흩뿌리고 그다음에 버텨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1: 구조 시스템.
2: 그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하중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는데 인류가 3800년의 시간이 걸렸지 않느냐.
1: 보와 기둥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크리트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저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2: 거기 피라미드 시절에는 일단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1: 그렇죠.
2: 그렇죠.
1: 그렇죠.
2: 왜 이게 안정적일까요?
1: 네. 밑에가 넓고 점점 올라가니까. 네.
2: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재료 자체가 질량이고 질량 자체가 그냥 구조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질량 구조였다.
1: 그냥 무게로 그렇습니다. 다 버텨버리는 네. 구조. 예.
2: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돔 또는 벽이 되는 것이죠.
1: 아, 돔 구조요?
2: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그런 명구조에 가깝다. 아~

0: 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네. 면은 되는데 선은 안 되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벽이 아니라 힘이 흐를 수 있도록 리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석재를 덮으면 외형적으로는 3차원 돈처럼 보이지만 힘은 선을 따라서 흐르는 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 텐트 그런 것처럼요?
2: 네, 예, 예.
0: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러한 선 요소로까지 발전하는데 3,800년이 걸린 것이고
1: 여기까지 3,800년.
0: 그때 비로소 이제 피라미드를 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3: 지금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땐 굉장히 많은 걸 아까 고려를 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1km 높이를 쌓아도 안 무너질까요?
0: 피라미드 형태로 쌓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만 계산했을 때는 8km까지 쌓을 수가 있겠고요. 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누가 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반이 버텨낼 수 있느냐
1: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질량, 그리고 면, 그리고 선, 뭐 리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까?
0: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두 재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 또는 철근,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1: 그때는 이제 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약간 맞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약간이요? 약간 이 재료가 틀렸, 중요하다는 거죠?
0: 약간 틀렸지 거의 네.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재료의 개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1: 재료. 그리고 재료도 그러면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겠죠? 재료도요?
0: 그동안 우리가 쭉 인류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 그 석재와 이제 목재가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1: 불가능.
0: 강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네. 아쉽게도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1: 아.
0: 그래서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아. 더 이상 사용 그냥 파괴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목조 아주 좋습니다. 물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데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화재가 나면 끝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건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여전히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죠. 이제 콘크리트.
1: 콘크리트.
0: 자, 콘크리트는 좋습니다. 강도가 엄청납니다.
1: 네.
0: 엄청난데 콘크리트도 인공 석재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4: 당기는
0: 그렇습니다.
4: 힘.
0: 콘크리트도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
1: 철근.
0: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 재료고 그 강도도 굉장히 크죠.
1: 네.
0: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개를 조합하면 멋진 이제 궁합이 나올 수가 있는
1: 철근 있죠. 콘크리트?
0: 그렇죠. 압축력은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1: 네.
0: 인장은 철근이 담당하는.
1: 아하.
0: 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되면서
1: 하이브리드
0: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이게 뼈와 근육 같은
0: 그렇습니다. 네, 네.
1: 아까 인공 석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버무릴까요?
0: 일단 콘크리트에는 네. 물이 들어가죠.
1: 그렇죠. 네.
0: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갑니다.
1: 골재.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가
1: 시멘트.
0: 들어갑니다. 네. 이 모두 다 자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다량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뭐를 녹이거나 하면 열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3: 근데 콘크리트는 이게 시멘트랑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콘크리트를 만들고 쓰는 게 그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의 7%인가를 먹어요.
1: 아~
3: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비중이 콘크리트를 아~ 하는데 이게 없이는 현대 건축이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1: 빨리 대체해야겠네.
3: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하고 근데 말씀대로 이걸 능가할 재료가 지금
1: 없어요?
3: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재료여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물질 중에 하나.
1: 아니 근데 그 뭐 사실 이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도 이제 궁금해요.
5: 진짜. 네.
1: 콘크리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어디 어떤 가문에 무슨 콘크리트 백작인지. 예. 네, 뭐 콘크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 사람 이름인지 궁금해요.
5: 어?
0: 네. 네, 콘크리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5: 아, 다행이야.
0: 영국의 벽돌공인데 조셉 에스퍼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1: 네.
0: 이분이

0: 바닥에서 석회석과 점토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것이 현대시멘트의 원조다.
1: 사실 이게 시멘트는 그래도 더 옛날에 신전 같은 거 짓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0: 사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는 우리가 판테온 AD 128년 판테온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1: 어, 그래요?
0: 근데 그때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과는 좀 다르고 화산재를 주요 성분으로 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요.
1: 그것도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판테온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오. 두 번째로는 석재는 균열이 발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 판테온의 콘크리트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1: 아,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씁니까?
2: 이거 얼마 써야죠. 안 됐어요. 제가 2023년에 네. 이 재료학 논문에서 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연구되는 게 있는데
1: 자가치유 콘크리트 대박이다.
2: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석회랑 생석회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생석회라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걸 많이는 안 썼어요. 얘는 물이랑 닿아도 반응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균열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1: 아니 판테온 콘크리트가 짱인데.
3: 그러니까
1: 앞으로 그냥 이거 쓰자고 하시죠, 위원장님.
0: 예. 뭐 제가 여기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제가 쓰자고 했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공급이요?
0: 화산재. 대량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산재를 구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석회 관련 그 라임 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자, 그것은 현대 건축의 그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아, 또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롯데월드타워에도 콘크리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0: 거기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기반한 콘크리트고요.
4: 대략 5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0: 이 양도 중요하지만은 강도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데 월드타워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0 MPa급을 사용했습니다.
1: 그 뭡니까?
0: 80 MPa. 어떤 물리학적 단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1: 강도요?
0: 엄지손톱. 예, 예. 자, 대략 면적이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1제곱cm. 여기에 800kg이 제하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성능을 갖춘.
1: 고성능이네요.
0: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라 볼 수 있겠고요. 야.
1: 점점 저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건축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옮겨야 되거든요. 네, 네.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 정착해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5: 아, 올려야 되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수직 이동 시스템, 즉 엘리베이터.
1: 오, 같이 가는구나.
0: 그렇죠. 현재 상용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엘리베이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속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 대략 60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1: 엄청 쫄리겠네. 와, 엘리베이터는 와.
0: 재현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화 시스템, 그다음 방제 시스템. 그 기술들까지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초고층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6: 내과학의 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던 지능.
1: 내가 중요하죠.
6: 네, 인간의 지능이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 내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해, 특히나 이제 자연재해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은
7: 지진도 나고요.
1: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지지 않을까요?
0: 대략 한 100m, 300m 요 정도 선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지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 지진이 굉장히 큰 하중이고
1: 지진 중요하죠.
0: 근데 300m 이렇게 더 넘어서면 그보다 바람이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1: 그 저층 건물 있잖아요. 저층 건물이 지진에 왜 더 영향을 받을까요?
0: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지진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0: 아, 그러면. 네.

0: 우와. 처음 본다 이런 시스템.
1: 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볼게요.
2: 우와, 사비.
1: 자, 사람들도 목소리가 예, 프리퀀시가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중저음, 멋진 중저음. 네. 어떤 분들은 좀 가벼운 목소리도 있고요. 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높이, 또는 뭐 강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는 고유 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가장 높은 건물을 모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비교적 길죠.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좀 짧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층 건물입니다. 네? 굉장히 짧아요.
3: 아, 굉장히 진동이 많이 가네.
1: 자, 그러면 제가 지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오는 장주기 지진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3: 천천히 온다?
4: 그러네, 제일 높은 게.
3: 제일 높은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1: 다른 녀석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빠른 지진을 가해보겠습니다. 누가 반응하나요?
2: 가운데 있는.
3: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1: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지진파를 가해보겠습니다.
3: 아, 예. 희한하네.
1: 나머지 것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얘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4: 그러니까 지진의 주기에 딱 맞는 그런.
1: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진이 그런데 장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에서 단주기가 우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저층 건축물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2: 신기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5: 초고층 좋은데?
2: 초고층으로 옮겨가야겠는데요?
3: 건물이 진동에 맞춰가지고 같이 흔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네.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2: 맷집 좋게.
1: 그렇습니다. 네. 손상은 감내하고 다만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 보험 수준의 내진 설계가 네. 내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2: 네.
1: 좀 아쉽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그럼 다음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면진입니다. 면진.
3: 면진. 면진은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2: 고급 옵션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4: 처음 들어보는다고요.
1: 지진을 없애주는 거죠.
2: 오야.
1: 자, 건물 위에 컵을 붙여놓고 책상을 흔들면 크게 컵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컵과 이 책상 사이에 얇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비닐을 올려놓고 흔들면 책상은 흔들리는데 컵은 거의 흔들리지 않겠죠.
3: 그게
1: 면치였습니다.
3: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 않죠.
1: 그렇죠. 그래서 건물과 지진을
3: 분리시켜버리는
2: 거예요.
1: 이 기술은 그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옵션은 더 있습니다.
2: 또 있어요?
1: 이번에는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있겠습니다.
3: 제거한다는 게 좀 많이
2: 지진을 제거해요?
3: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1: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2: 그렇죠.
1: 파동은 에너지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살살 우리가 빼줄 수 있다면 지진은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최꼭대기에 질량체를 매달아서 아마 타이펠 101에서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의 효과를 삭제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로서 바꿔서 결국 지진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2: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면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그 추가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서로
4: 관성을 이용해서.
2: 네, 관성을 이용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3: 초고층 건물은 근데 지진보다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람은 총 면적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2: 네.
1: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하중이 지배적일 수가 있겠고요.
2: 네.
1: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불 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3: 오는데.
1: 그렇죠. 바람은 빠져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뭔가 와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면서 빠져나가고
3: 와류가
1: 그것이 와류? 좀 피곤합니다.
2: 그 터뷸런스. 이거 소용돌이 같은 거.
3: 이거 와류. 네. 네. 이게 오니까.

0: 약간 건물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월드컵 트로피가 챙겨져
1: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좁힌다든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틀어 놓으면 바람이 그냥 슬 빠져나가고 상호 규칙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0: 이것도 과학이네 또.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이게 저건 물은 약간 멋있게 틀어져 있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오는 이 와류들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2: 그 되게 특이한 건물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인가 거기 보면 딱 병따개 같이 생겼어요.
1: 그 저 닉네임이 이제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최상층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람에 의한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1: 1000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0: 1000층이요?
3: 지금의
0: 국내에서요?
3: 1000층.
4: 어디에서요?
0: 어디든요? 네.
4: 이야.
0: 와. 1000층? 4km짜리 건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다.
4: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가. 아, 그럼 뭐, 네. 멀리 뚫고 지나가겠네요.
0: 1000층이 가능하다. 이야. 확신하세요?
1: 네. 지금도 일본에서 예. 구상만 했지만은 엑스시드 4000의 예. 경우는 말 그대로 4000m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구상을 했고요. 300층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00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수직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0: 네.
1: 대략 엘리베이터가 한 50층마다 네. 환승을 해야 되는 그것이 좀 일반적인데.
0: 아, 엘리베이터가 환승이다.
1: 몇백 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800층 또는 1000층 정도 된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계속 그 높은 곳에 살려면 산소 부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많이 되지 않을까요?
1: 한 20도 정도 차이는 나고요. 그러면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요?
0: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1: 그래서 아마 밀실한 시공,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초고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시스템의 문제나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자, 우리 교수님.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 뭡니까? 왜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으니까.
1: 맞아요. 예. 여러 건물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 나왔던 네. 그 판테온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
0: 판테온.
1: 판테온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재해의 결과물이죠.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축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4: 저는 판테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0: 어? 거기까지 아니, 가세요?
4: 들어가가지고. 아니, 앞에서 보면은 크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이제
1: 네, 지름이 43.3m 정도 되고요. 무거운 콘크리트입니다. 당시에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두꺼워야만이 인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께가 아래쪽은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보다는 무주공간에 대한 더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1: 일단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200m 대경간 돔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0: 나무로요?
1: 여러 연구자들과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200m로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오히려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0: 콘크리트라든지 왜 나무를 하십니까?
2: 그러니까요.
1: 콘크리트는 적합지는 않고요. 다른 재료도 가능한데 이제 네. 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0: 아주 오래전에 내가 와봤던 것처럼.
1: 한옥.
0: 그렇습니다. 또 목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목은 자연 친화 재료입니다.
1: 네.
0: 즉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도 어렸을 때 탄소를 쭉쭉 빨아먹고 나이가 들면 얘도 게을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1: 그 나무, 그 바꿔주는 나무로 이제 뭐 무주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초고층이 1km를 넘으려고 하는데 무주 공간은 그러면 어느 규모가 가장 큽니까?
0: 초고층은 높이로 재듯이 무주 공간은 경간으로 잽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2: 기둥과 기둥 사이.
0: 기둥 사이. 아. 자, 현재 가장 큰 경간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테디움 312m입니다.
1: 와, 312m요?
2: 300m가 넘는 거리 동안 기둥이 없다라는 거네요.
3: 와, 그 쫙 펼쳐진
0: 동구장.
3: 동구장.
0: 그 동구장입니다.
1: 현대 무주 공간은 지금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있을까요?
0: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일본을 예를 들자면 그 도쿄의 자존심, 도쿄돔이 있고요. 그리고 2002년 그 FIFA 월드컵이 그 개최된 그 삿포로 동구장이 있고요.
1: 아, 네.
0: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220m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돔.
2: 아, 후쿠오카돔은 이렇게 다 쳐요?
0: 맞네.
1: 아니 근데 참 도쿄돔도 그러고 참 신기한 게 넓은 이 규모를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지, 야, 참 신기해요 이게.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쿄돔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공기막 지붕이라고 합니다.
1: 공기막 지붕.
0: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0: 그 마치 이제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불어넣어서 형성되는 그런 지붕이다.
1: 그러니까 돔 안에다가 공기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0: 바깥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조금만 높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1: 아.
0: 대략 한 0.3% 정도의 미세한 차이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3% 압력 차 곱하기 지붕의 면적 하면 대단한 힘이 돼서 이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어넣었는데 압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2: 새는 거죠.
0: 다시 쪼그라들죠.
1: 네.
0: 그래서 압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락, 회전문. 을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1: 아, 그런 돔구장들이 그냥 별로 이런 생각도 안 해도 공기를 집어넣어서 돔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2: 저희 회전문이 왜 그 천천히 도는 걸 왜 만들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흐름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 많은 건물들이 나왔는데 야, 듣고 보니까 한 번 정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건물들이 있으실까요?
2: 전 판테온이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 편히 탁 착 트인 공간이 판테온. 없기 때문에 판테온에 가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1: 저는 롯데타워요. 거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제 가면은 야 마루가 먼 줄 아니 서울 시민 모두의 무게가 여기에 다 있단다 이런 거라던가 30m짜리 임플란트를 아느냐 너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주 뿌듯합니다.
1: 네.
4: 저는 뭐 당장 가고 싶은 데보다는 그 200m짜리 목조 무주 공간 만드시면 거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1: 좋다. 거기서 힐링하고 싶다 진짜.
0: 그때 제가 초청하겠고 아마 이제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공존하기 때문에 네. 수년 내 연락을 드리면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아 성공했구나. 소식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실패했군.
1: 완성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우리 함께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무주공간 화이팅!
3: 화이팅!
1: 예! 꼭 갈게요.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3: 필요하게 별 자체를 계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1: 강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0: 강정식의 계층이 있다.
1: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0: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아워즈
1: 대상의 영광은
2: Absolutely killing it, man.
3: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4: 준비되셨어요?
5: 헐크, 준비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6: Creation of a champion.
5: 99.9% 확정이야.
7: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다닐 때부터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각자 곡을 들려줬었어요. 그때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주로 들려줬었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음성 녹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죠?
1: 말을 구한 거.
0: 왠지 이번 연도에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 좋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해.
2: 잘 되면 좋겠어요. 슬프겠죠.
0: 슬프지만
1: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것을 열심히.
3: 두 분은 오늘 어떤 호흡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좀 더 끈끈한 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게 뭐 아니면 도가 좀 있던데 저도 홍민호라는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거의 의절했거든요.
4: 저희도 의절할 것처럼 싸우고 다시 네. 가족처럼 화해합니다.
3: 저는 지금도 그 형 욕 한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4: 저도
3: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4: 예. 저도 얘 욕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아.
3: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0: 그런 편이에요.
3: 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저 팬이에요.
3: 그래요?
0: 저 오늘도 모쏠 보고 왔어요.
3: 모태솔로?
0: 네.
3: 모태솔로 그 웃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괜찮으세요?
0: 네.
3: 다행이네요.
0: 네, 저희 사랑 가득한 곡들 들려드릴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0: 받고 인사하면 되나요?
1: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이에요, 지금.
0: 편하게.
2: 진수니까.

0: 지난번에는 최다 인원이었고 오늘은 최소 인원이에요. 그 밴드 셋을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더 여백을 줘보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그리고 원래 둘이서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딱 네 개의 소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도 해서 이번엔 그런 걸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합을 맞추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있는 척을 하고.
2: 아, 그래?
1: 그럼 나는 이렇게 보는 척을 해.
2: 예측?
1: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고.
2: 네. 예측 불가입니다.
1: 예측 불가 헬로루키.
3: 우리 나르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완전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4: 있습니다.
3: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4: 둘이서 나왔잖아요.
3: 네.
4: 저만 잘하면 되는.
3: 동의하세요?
4: 아... 저는 그래서 떨려요. 저만 잘해야 되니까 떨립니다. 오늘 어떤 팀이든 누군가한테는 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5: 그냥 선이랬던가 모른 척을 해.

나르디스 분들이 저번에 같이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0: 저는 헬로룩히 하고 나서 바로 EP를 내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1: 공연도 거의 없으시다.
0: 맞아요. 맞아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트라이 하는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커버에 입은 티셔츠를 한번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기타 연습 많이 했고 기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타와 조금 더 친해지는 단계가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엄청 화려한 음악을 하거나 사운드적으로 압도를 하는 음악을 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셔서 잔잔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순간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악보를 보고도 똑같이 연주하진 않아요. 딱 맞아서 함께 딱 갔고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게 느꼈다 이러면은 그게 가장 짜릿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프롬프 앨범을 할때 반드시 이번에 뉴욕 가서 녹음을 해야지 하고 이제 누구랑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와 콜트를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음반을 만들었는데, 나디아하고 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듀오로 미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멜로디 해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뮤지션이 달라지면 음악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서로에게.

저희가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함께 느껴왔던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게 연주해 주신 연주자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세상에 없던 음악?
1: 재즈 뮤지션의 락커 DNA.
2: 자유함과 책임감을 둘 다 어마어마하게 주는 2026년에 재즈를 하고 있습니다.

0: Invisible Worker, Young Lee and Adult Hank.
1: 독일에서는 재즈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또 한 대 섞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재즈가 규정을 짓더라고요. 헤이데이라는 노래는요, 그 저희가 다 그렇게 이제 프리랜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입금이나 이런 사정이 되게 좀 규칙적이지 않고 때로는 받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시고 큰 액수를 네. 근데 입금의 상황에 따라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휘둘리고 집착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감정들의 조각들이 난무하는 곡입니다.

불타항의 리더를 맡고 있고 오늘 피아노를 치고 있는 용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즉흥 연주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이런 실험적인 다양한 현대 사회의 음악적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재즈라는 이 장르의 경계를 얼마나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한 팀입니다. 보컬의 전송이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셨어요.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마침 시간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전송이 씨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라는 이런 하나의 악기를 가장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들려드리겠습니다.

0: 즉흥연주라는 게 답을, 약속들은 있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 개개인에 대한 신뢰와 어떤 오픈마인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이렇게 큐를 줄 때도 있고, 어떻게든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어야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멋있었다.
1: 보통 재즈라고 말하면 어느 시대의 특정 사운드를 이제 연상하시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형 저희만의 버전의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희를 2026년형 한 줄기의 재즈의 형태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TV 국민행동 요령 건조. 팬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치 크리에이터 피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1: 가만히 있어.
0: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저는 PR 기반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캠페인 그리고 너티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소셜 임팩트의 창출 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활동들 또는 정부, 수많은 조직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해관계 그리고 의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PR 또는 광고 그리고 또 브랜드를 다루는 수많은 이 전략적인 설득 활동들의 경계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무엇을 위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팬케이크를 종종 만들어 드시는지요? 이제는 팬케이크 믹스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팬케이크 믹스가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먼저 밀가루와 물을 섞고 간을 위한 각종 재료를 섞은 다음에 반죽을 만들죠. 그리고 만든 반죽을 달군 후라이팬에 구워서 작게 조각낸 버터와 메이플 시럽 등을 뿌려 먹는 음식이죠. 막상 굉장히 간단한 음식인데도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했겠죠.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물만 넣고 구우면 팬케이크가 뚝딱 완성되는 각종 케이크 믹스를 탄생시킨 브랜드가 바로 베티 크로커입니다. 잘될 것만 같았죠? 누구나 번거로운 재료 준비 없이 쉽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브랜드로 시장을 선도했던 제너럴 밀스는 초기에 시장 성장이 급증한 이후에 매출이 계속 정체하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있는데 사람들은 왜이 제품을 사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동기부여, 즉 공중의 동기부여 연구의 창시자인 이 어니스트 디히터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어니스트 디히터는 당시에 100명이 넘는 주부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집단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적 욕구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사실에 집중하는데요.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베티 크로커가 개발한 즉석 팬케이크 믹스가 오히려 너무 간편해서 나의 요리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뭔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때 죄책감이 든다라는 반응을 발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베티 크로커가 택한 전략은 바로 불편함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팬케이크 믹스에 들어있던 파우더 형태의 건조 계란이죠. 파우더 형태로 된 달걀을 빼버리고요. 설명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달걀 하나를 넣어서 반죽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고객이 약간 더 노력을 들이게 만드는 건데요. 오히려 우리에겐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로 조리 과정에서 더 손이 가게 했지만 고객의 만족감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불편함, 즉이 번거로운 과정이 주부들에게 케이크를 직접 구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혹자들은 날 달걀을 넣기 때문에 맛이 좀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불편함을 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족을 위한 노력과 마음, 즉 정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가치를 더해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지 편향인 이케아 효과라고 하는 것의 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심화 버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죄책감을 덜어준다 또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무라벨 생수라고 하는 것. 애초의 의도는 분리배출을 돕고 플라스틱 사용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라벨을 없애는 대신에 병마개와 병목 부분에 네클림이라고 하는 작은 필름을 통해서 각종 표시사항을 아주 작게 적어두고 있죠.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라벨이 생수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 생수시장에서 3, 40%를 이 무라벨 생수가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른 탄산음료 또는 커피와 같은 인기 음료 제품 포장을 넘어 화장품으로까지 진출해서요. 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동시에 일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벨 생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 제품의 겉면에 라벨을 없애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비자 반응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 이슈를 간과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라벨이 없는 생수 제품을 기꺼이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뭔가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지만요. 사실 어느 순간 이것이 마케팅의 영역으로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면서 프로모션 양이 증대되면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메시지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첫 시작 단계다라고 소비자와 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대화의 시작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요. 오히려 이 제품에는요, 당당하게 우리는 100% 리사이클링 패키지라는 라벨이 붙어 있네요. 즉, 지속 가능한 포장재라는 과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의 가장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의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공통의 목적을 갖는 활동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 지향해야 되는 핵심 역량은요. 사실은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케팅의 다크아트다라는 시대를 경험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또는 심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 팔 수 있고 또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포 또는 욕구 또는 다양한 심리적인 무한한 심리의 어떤 요소들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 속에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직면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중과 조직 또는 기업들이 함께 이익의 균형성을 찾아야 된다는 고민을 함께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공감과 균형이다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요, 인지, 태도,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전략적 선택들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는지요? 아니면 끓이면서 혹시 봉지 뒷면 나트륨 표기를 확인하시는지요? 시중에 많이 팔리는 국물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평균 내보면요, 무려 1730mg이나 된답니다. 라면 한 봉지만 끓여 먹어도 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하는 것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나트륨과 국민 건강의 이슈가 한참 불거져서 2017년 5월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특정 유형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라면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뭐 냉면이나 국수류 등 이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다섯 가지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첫 시행은 2017년인데 한번 대폭 개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안 버전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형태죠. 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동일 제품군 평균 함량을 100%로 놓았던 것에서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막대 그래프에서 반원 그래프로 변경했고요. 총 8단계의 구간 표시와 컬러를 더해 직관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으로 표시하지만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면은 적색으로 경고를 표시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개선된 듯한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디자인을 준비해봤는데요. 좌측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형태고요. 우측의 형태는 명확하게 나트륨 함량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보이고 인지하도록 개선한 안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나트륨의 양은 증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배치를 하면은요. 800이나 2000이나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0에서 800까지의 간격과 800에서 1000까지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1400이 가장 높게 위치하는 문제도 있죠.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더 가깝게? 공중에게, 그리고 그것이 갖는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표기와 디자인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공공의 가치, 즉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본질과 약간은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 균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라면 묶음 봉지로 구입하면 나트륨 함량 표기 그래프 대신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라는 문구도 볼 수 있죠. 막대 그래프가 포장지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디자인을 문제 삼으면서 QR코드 방식을 요구해 이것이 수용된 것인데요. 그런데 직접 스캔해 본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것도 일종의 스핀일 수 있습니다.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스핀 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철저히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기획하고 인식의 프레임을 본질과 다르게 전환시키는 활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하나의 별명과 같은 그런 명칭입니다. 오늘 예로 드는 라면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인데 QR코드를 스캔해야 알 수 있다면 사실상 정보를 숨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스핀닥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기업의 이익 또는 공중의 이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연 진짜 이상적인 균형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균형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가 어린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자라고 하는 드링크업에서부터 야채를 많이 먹자는 차원에서 전개된 팜투테이블 등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이 전개됐었는데요. 캠페인 4년 차였던 2014년 2월에 발표한 작은 정책 제안 하나가 특히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FDA와 함께 개선했던 새로운 식품 영양 표시 제도입니다. 즉, 뉴트리션 팩트죠. 과거 20년간 사용돼 왔던 기존의 뉴트리션 팩트, 즉 식품 영양 표시와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바꿨던 것은 글자의 폰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크기 그리고 그냥 슈가가 아니라 에디드 슈가라고 하는 설탕의 추가적인 첨가량 이러한 건강과 직결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성분 함량 표시의 위치 정도를 바꿈으로써 그 가독성을 높여준 것이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한 호응과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 결과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사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약간의 뭐랄까요? 예, 그렇죠. 균형성을 잡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표기하고 싶은 방식대로 조금은 좀 빼고 싶은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잘 보이게 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균형성을 회복시켜주는 전략 디자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제도나 인프라 등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의 균형성을 찾다 보면 당연히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논쟁이나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또 그 이해관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을 재배치하면서 실행의 동력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디자인입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은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활동도 필요치 않습니다. 생활 속,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관점에서 작은 변화라도 보여준다면 공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스핀닥터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이 시장 확대와 심적요소를 활용한 수많은 소비 창출, 때로는 진정성이 조금은 결여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마케팅 전술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핀닥터로 인해서 뭐 우리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또는 상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난해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와 실천만 있어도 오히려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실천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스핀닥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2: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뛰는 겁니다.
1: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2: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3: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Het merit voor zo high tap tarai.
1: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2: 말 잘 듣고 귀엽죠.
1: 떨어지면 왜 주는지.
3: 만일 오라거나 이유가 아니지.
4: 기다려.
1: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건지.
3: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싱그러운 실록이 가득한 칠갑산이 반기는 곳. 눈 돌리는 곳마다 맑고 푸릇푸릇 청양에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1: 딸 좋지?
2: 네.
1: 최고지?
2: 네.
3: 뭐 사람 살기는 최고의 고장이죠.

0: 산 좋고 물 좋으니 몸에 좋은 작물들도 잘 자란다죠.
1: 네.
2: 와, 괜찮죠?
0: 이런 무더위가 몰려온 올해 복다림에 딱 좋은 음식도 청양에서 맛볼 수 있고요.
3: 간도 깡깍이다.
0: 어디 그뿐입니까? 조선시대부터 명맥이 이어져온 청양만의 전통문화도 만날 수 있죠.
4: 그 모시 키우기에 적합한 그런 기후가 아닌가.
0: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청양의 보물들을 만나봅니다.

0: 청양구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 온곡면. 야토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주민이 운곡면 중심부의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 전국 1등인 것이 있습니다.
1: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꽃이 지금 막 밀질 못하는 거야.
2: 아니야, 그래도 잘 여기니까.
1: 이제 요번 비 오고 나면 좀 온도 떨어지면 꽃 좀 나오겠지?
2: 굉장히 좋다.
0: 그 주인공은 바로 부기자. 여름이 한창인 이맘때 보랏빛 꽃을 키운답니다.
2: 제대로 햇빛을 보고서 부기자가 잘려지 이렇게 반듯이 내려와.
1: 원래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였는데 네. 이게 이제 탄저병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비.
0: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행여 꽃이 일찍 시들까 노심초사. 밭에서 나는 것들이란 무릇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지 않습니까?
2: 지금 꽃 피면은 이게 언제쯤 따지요?
1: 8월 중순.
2: 8월 중순.
1: 한 45일. 45일 지나면 따겠지.
2: 8월 중순 따고 9월 달에 또 열고 또 11월 10월 말경 그때 또 또 한 번 또 따고 신난다.
0: 농부를 어깨춤 추게 하는 구기자는 잎에서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작물. 전국에서 구기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 청양 운곡면입니다.
1: 옛날에는 뭐 이제 농사가 어렵잖아요. 좁잖아. 산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기자를 심었는데 이게 소득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구기자 600g 환균에 310원이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러면 310원을 가지고 쌀 한 말 팔고 소고기 한근 샀어. 이게 엄청 좋은 작물이었죠.
0: 예로부터 참 귀하고 쓸모있는 작물. 이 마을 사람들은 구기자 꽃이 풍성하게 피는 해엔 그보다 반가운 게 없었답니다. 구기자 마을로도 불리는 운곡면에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있죠.
1: 선생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네. 여기가 이제 주산지 아니에요. 주산지라 연구소를 여기에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신품종을 지금 여러 개 만들어냈어요.
0: 약 3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4개 반 가량의 너비의 큰 연구소에선 구기자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다 썩어가지고 탄저병 걸려서 노지에서 농사를 못 졌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들이 만든 품종은 탄저에 이제 엄청 강하게 만들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데 좀 굉장히 수월해지고.
0: 여러 해

0: 교생종이에요 이거?
1: 그 생과용으로 아. 주스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구기자에는 좀 약간 아리고 아린 맛이 살짝 나는데 그 아린 맛이 거의 없습니다.
2: 이게 당도가 얼만큼 나와요 그럼?
1: 당도는 한 13, 14 브릭스 정도 나오고
2: 엄청 다르네.
1: 예, 떫은 맛이 없기, 아린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과용으로 개발된 청감이라는 품종입니다.
3: 요즘 마을에서도 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신품종 덕분에 활기가 넘칩니다. 첫 수확한 청감으로 구기자 청을 담궜는데 이제 딱 맛이 들었답니다.
2: 와,
4: 괜찮죠?
5: 일반 구기자는 약간 조금 떫은 맛이 있고 맛이 좀 안 좋은데
2: 아 청감 몇 개 심어놨네.
5: 네, 청감이 달아서 청이 맛있어요.
2: 할아버지들이 술 많이 먹고 오면 그럼 한 숟갈 퍼먹고 그 해독되는 데는 아주 술 같은 거 해독되는 데는 엄청 구기자가 좋았죠.
3: 온 마을 즐겁게 하는 구기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구기자와 식재료, 궁합이 딱 좋다는 닭. 뭘 만들지는 짐작이 가시죠?
6: 엄마 육수, 얘는 안 끓여도 돼.
3: 한방 재료 두루두루 넣고 육수를 내고 거기에 말려둔 구기자까지 듬뿍. 요렇게 하면 청양의 명물 구기자 백숙이 되는 것입니다. 구기자, 대체 어디에 좋은 건지 말 좀 해줘봐요.
6: 구기자를 넣으면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기운을 복돋아 주고 옻나무는 뽀얀데 지금 얘가 구기자 들어가서 조금 붉은빛이 나네.
3: 국물 잘 우러난 백숙에 화룡점정 좋다는 재료 팍팍 더 넣고 구기자 한 번 더 올려주면 마무리. 날 먹으면 딱 좋을 구기자 백숙입니다. 좋은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무래도 남편이겠죠.
6: 날개.
7: 어 날개를 남편 주신다고?
6: 날개.
8: 나 바람 나라고.
6: 바람 나서 나가라고. 바람 나서 날아가라고요.
7: 아니,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안 붙들어도 못 나가요. 잡서도. 야, 이거다.
8: 나의 뭔가 갈 데가 없는, 수상캐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
3: 이런 게 충청도식 농담인가요? 그나저나, 참 만나게 드시네요. 아유, 그냥 저도 부러워, 부러워요, 그냥.
6: 그러니까 막 손님들이 막 얘만 먹으면 속이 막 편하다 그래. 술 어제 술 잡숫고 막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막 비척비척 와도 얘 잡숫고 나면 속이 금방 편하대.
3: 쿵 하면 짝 하고 맞는 남편과 청양에서 사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제 말이 맞죠?
9: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산이 많다 보니까 공기 좋죠. 물 좋죠. 오염 안 돼 있으니 짐승들도 잘 되지.
3: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출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이곳. 산허리에 넓게 자리한 농장인데요. 여기서 방목해 키우는 건 흑염소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산 곳곳을 다니며 풀을 뜯는 녀석들이지만 특식으로 아카시 나뭇잎을 주는데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냉큼 다가오는 법이 없는 녀석들. 어쨌든 식욕이 두려움을 이긴 모양. 먹성 하나는 참 끝내주는 것 같네요. 하하.

0: 흑염소를 키우려면은 풍부하게 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건조한 지역이든 좀 위에 지형을 좀 많이 띄워놓을 수 있는 지형이면 더 좋고요.
1: 이곳 운봉면은 야트막한 산이 많아 염소 같은 가축을 방목하기에 금상첨화. 하지만 30도가 넘는 유례 없이 더운 6월 날씨에 승호 씨는 특식을 좀 준비했다네요.
0: 와, 엄청 시원하겠다.
1: 이 정도 신경만 써주면 흑염소는 참잘 자라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0: 흑염소에 더위 추위에 강해요. 더위나 추위에 강한 동물에서 우리나라의 기회 잘 받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1: 아, 오늘은 좀 바쁜 날 흑염소를 사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0: 암눈도 비슷하고. 일단 가봐요. 일단 내려가봐요. 저희 농장으로.
2: 오늘 나올 게 있다고 그러시죠?
3: 예.
4: 어디서 오셨어요?
3: 예산.
4: 아, 예산 쪽.
2: 여기가 많이 못하고.
5: 그리고 이렇게 나서 키운다 하니까요.
1: 녀석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
0: 일단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때 잡을게요.
1: 역시 식탐 강한 녀석들. 이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0: 됐다.
6: 그 끊어와야지 무조건.
0: 얘들은 물 많이 줘요.
3: 네?
0: 물.
3: 물 많이 주라고.
0: 네.
1: 오늘 보낼 녀석들은 암컷 새끼 두 마리와 수컷 새끼 한 마리.
3: 딱 봐도 딱 틀려요. 여자 달리고 남자 달리고 딱 달려. 딱 뜨나요? 이거 너는 좋은 데 간다. 호강하는 데 말은 마. 굉장히 호강한다니까. 아마 잘 먹일 기다.
0: 끈 꽉 잡고 있어요. 놓지 마요.
2: 여기 사장님 쪽으로 와.
1: 이제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얌전해진 녀석들. 그래, 새 집에 가서 무럭무럭 잘 자라라.

0: 농장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승우 씨.
1: 네, 갔다 왔어요, 저기.
2: 네, 갔다. 날 더워서.
1: 저기.
3: 왜?
1: 아이고, 잘 있고.
3: 날 더워서 그냥 정신없어.
1: 애들 그래서 저기 얼음을 타서 얼음물.
3: 애들, 걔들 고급이다. 참, 사람 눈물이 얼음을 염성이한테 비겨? 아이고, 참나.
1: 뭐, 다 알려주시고, 응. 집에서 일 많이 하는 아버지죠, 뭐.
3: 네가 하는 일 아빠가 쳐다보면, 아이고, 차라리, 아이, 마음 쏙 든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 어지간히 하는 거면, 이, 그냥, 그 정도면 됐어. 그래야 저, 자꾸 배워가면 하는 거지, 뭐.
0: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농장을 지금의 규모로 키운 재용 씨.
2: 토지 밴드는 토지야 이게. 이렇게 토지에다 팔지를 닭을 방목시켜도 키우면 닭도 좋고 소도 좋고 왜 소 있잖아요 왜.
0: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방목 목장을 보고 꿈을 키웠고 맨손으로 야산을 개간하다시피 해서 지금의 농장과 식당까지 차린 것입니다. 자, 몸보신이 필요한 계절이 시작되면 이곳을 찾는 손님도 부쩍 는답니다. 입소문이 낙발랑이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찾는 메뉴는 대부분 이것. 맛내기가 까다로워 아무 식당에서나 먹기 힘들다는 흑염소 전골입니다.
4: 여름에 날 덥고 하니까 이제 몸에 힘 좀 생기라고 자주 오는 거지.
0: 거기에 전골 맛을 한껏 올려줄 각종 양념을 넣고 한입

0: 가득 먹으면 그 맛은
1: 정말 좋아.
0: 그야말로 으라차차.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구먼요 나는.
2: 띵띠. 띵띠.
3: 대표님이 사시는 청양은 어떤 느낌이에요?
4: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 좋은 살기 좋은 곳이요. 딸 좋지? 최고지?
5: 응.
4: 뽀뽀, 아빠 뽀뽀.
5: 아빠.
4: 진짜 뽀뽀. 아이고, 잔다.
0: 농장에서 산을 따라 쭉 내려가면 만나는 작은 마을. 마을 일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인데요. 예전부터 운곡면엔 뽕나무가 참 많았답니다.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로 실을 뽑고 아주 특별한 옷감을 만들었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춘포라는 식물입니다. 오로지 청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옷감이죠.
6: 에, 춘포는 우리 청양 운곡의 주산지고, 춘포의 원단은 원실은 명주실, 시실은 모시실이에요.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춘포입니다.
0: 부드러운 명주와 시원한 모시를 섞어 짠 옷감을 더위가 시작되는 늦봄부터 입는다고 해서 봄 춘자를 써서 춘포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이석희 씨 부부는 춘포의 명맥을 잇고자 2년 전 귀촌했습니다.
6: 이 사진이 그 할머님 사진이거든요. 조모님 사진인데 전국 사진 대전에서 이렇게 대통령상까지 받은 거예요. 한국의 아름다운 여인상 해가지고.
0: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춘포 짝이 이석희 씨 부부가 이어받지 않았다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전통문화인데요. 석희 씨는 더 오래 청양의 자랑거리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6: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옷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춘포에 필수 재료가 있는 곳.
6: 아, 예쁘게 잘 됐다. 네, 이렇게. 지금 몇 개도 돼, 이제. 거의 다 쳐서.
0: 춘포 제작은 누에 고치에서 실을 빼 명주 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6: 이게 요 누에 고치 요 하나에, 하나에서 보통 실이 1km 정도, 그 1000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게 이제 계속 연결돼서 7, 80도 정도 물의 온도를 높여서 그 얼레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을 빼서 이제 그 날실을 만드는 거예요.
0: 잘 염은 누에 고치를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리면 실 빼기 작업 준비 완료. 살살 풀어 실 끝을 대여섯 가닥씩 잡아서 얼레 걸고 뽑아주면 비로소 명주실이 된답니다.
6: 그 요즘은 이 누에 꼬치까지 생산하는 집이 전국에 유일하게 아마 한 서너 집, 세 집, 네 집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청양에는 저희 집하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누에 꼬치까지는 이제는 실험용 이렇게 하시는데 청양에 우리 목면에 또 한 집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유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분한테 많이 좀 자문 좀 받지. 네.
0: 뽕나무 잎이 무성한 계절은 누에 농장이 가장 바쁜 시기. 약 25일 동안 몸집을 최대 1000배 가까이 불릴 정도로 먹성이 좋은 누에. 그만큼 먹이를 충분히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입맛 까다로운 뇌가 먹는 먹이는 단

0: 괜찮아?
1: 뽕나무지, 뽕나무.
2: 뽕나무?
1: 얘는 이제 오로지 뽕나무만 먹고 자라니까, 뽕잎만.
0: 보기에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만지면 비단같이 부드러운 뇌에 이 녀석들 식사하는 소리가 또 예술이라고 합니다.

0: 시골이잖아요. 옛날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돈벌이가 되는 게 삼업이었죠. 두 집 중에 한 집 정도는 다 뇌를 쳤을 정도로 시골에서는 이게 주업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1: 하지만 명주 실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뇌에 치는 집은 손에 꼽을 정도. 이 농장에선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뇌를 키웁니다.
0: 아까처럼 끝을 잡아야 돼요.
2: 여기요?
0: 네. 아까처럼 그렇게 잡고서.
2: 제일 가운데 쪽에 걸어요?
0: 네. 이 가운데 있잖아요. 거는 데가.
1: 이게 바로 뇌가 고치 만드는 작업을 할 공간인데요.
0: 이게 아파트 일명. 안에 들어가 딱 들어가면 올려놓으면 애들이 다 찾아 들어가서 집 칸칸이 집을 짓다니까.
1: 뇌에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무게가 위로 쏠리면 틀이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칸칸이 뇌가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자연 그 자체죠.
0: 오염원이 많거나 아니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요소가 많이 있으면 뇌를 기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깨끗한 조건, 산속에 이렇게 한적한 조건이 최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뇌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1: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양 사람들. 그들 손끝에서 탄생한 청양의 보물들. 청양에서 발견한 귀한 선물입니다.
3: 너한테 물어보면 한때는 이 사람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도영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0: 건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생 화이팅!
2: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2: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3: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후비치는 산등성이 사이 폭 파묻힌 비경 하나. 칠갑산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1: 오. 관광 왔다 그러면 여기가 1번지에서 생흥에서.
0: 천년 넘는 세월을 오롯이 견뎌낸 오래된 사찰. 긴 세월 세상을 굽어보며 참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됐습니다.
2: 지역에 국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여기는 절에 이렇게 국보가 세 개.
3: 여기 축구공하고 발. 그래갖고 불근한 거.
0: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장성도 칠갑산 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모든 게 청양에서 오랫동안 꽃피운 독특한 문화 덕분이라고 하네요.
3: 진짜 최고의 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장성문을 있게끔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산길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청양을 대표하는 명산, 칠갑산을 품은 해치면입니다. 구름도 시원없는 칠갑산 고갯길을 머리에 인 대치면은 청양군의 한 가운데 있는 고장이죠. 청양의 지붕인 칠갑산은 해발 고도 561m로 비교적 완만하지만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명산입니다.

0: 초보자도 걷기 딱 좋은 등산로. 오늘 청양에 관광협동조합원들이 코스 점검에 나섰습니다.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는 곳. 칠갑산이란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이 동상이 세워졌답니다.
1: 왜 왼손에다가 이거 호미를 잡았습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간단해. 이 사람 왼손잡이야.
2: 왼손잡이.
1: 요 날이 자 날이 요렇게 되면 요렇게 가면 요거 왼손이에요. 날이 요 요쪽으로 이 반대로 왔으면 오른손잡이에요. 방향에 따라서 요는 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긁기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요 날 있는 쪽으로 해서 요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3: 칠갑산 노래 때문에 청양이 굉장히 떴잖아요.
4: 네. 맞아요. 네. 칠갑산 네.
3: 노래방 번호도 네. 칠갑산 노래 하도 사람이 많으면 부르니까 777
4: 아, 이렇게
3: 예. 777이에요. 노래방 갔었대요, 보면.
4: 그런데 어쨌든 네. 사람들이 청양 뭐 어디 그거 뭐 어디예요? 그럼 칠갑산 있는데 모르세요? 아, 칠갑산.
3: 칠갑산이잖아요. 청양을 상징하는 게 칠갑인데 갑이 일곱 개라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의 생성의 그 기운이 시작되는 다라고 해서 칠갑이에요. 그래서 백제시대 때 실제 칠갑산에 와서 산신제를 지내는 기록이 있고요.
0: 실제로 칠갑산 일대에서 백제 관련 유물이 많이 출토됐는데요. 그중에 산신제와 관련된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청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칠갑산과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다 있다네요.
1: 아, 어렸을 때 많이 왔죠.
4: 소풍을
1: 저는 요 뻗 있죠, 뻗. 벚나무. 네. 열매 따먹으러도 왔었어요.
4: 맞아.
1: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잘못해가지고
4: 어, 막
1: 상체가 여기서 한 20cm는 나가지고 집에 가서 몰래, 엄마 몰래 있다가 나중에 들켰지, 이제.
4: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쪽에서 넘어서 장국사로 내려오는 코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 청양에, 중학교 다닐 때는 청양에 있는 산 가는 게 그 코스예요.
3: 청보리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청양을 느껴보고 청양을 맛보고 청양을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0: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씨앗 삼아 내 고장에 대해 더 잘 알리기 위해 만든 마을 여행사 청보리. 철마다 청양 곳곳을 다니며 관광 코스를 점검하는데요. 칠갑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장곡사입니다. 신라 문성왕 때 지은 사찰로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 이곳은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지요.
5: 장곡사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대웅전인데요. 바로 예, 여기가 바로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이 이곳은 두 개가 있어요.
0: 사찰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대웅전. 여기서 길을 좀 올라가면 또 하나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이 두 개인 국내 유일한 사찰인데요. 대웅전 두 곳 모두 보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5: 지역에 지방에는 지역에 국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여기는 절에 이렇게 국보가 세 개 있을 정도예요.
0: 상대웅전에는 불상 세 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불상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대웅전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불상이 있는데요.
5: 약사열애나 비로자람을 다 보시면 좌대가 각각 달라요. 가장 아름다운 이게 약사열애 좌상이 있고 여기 좌상도 그 마치 이

0: 다른 용도로 갖다 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저기에 있는 아미타 상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돌의 유형을 맞춰서 만든 것처럼 이게 좀 다른 절과에도 아주 특징적으로 다른.
1: 각기 다른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불상들. 천년 세월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유물입니다. 상대웅전에서 발견한 재밌는 공예품. 여기선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네요.
2: 이걸 안 하면 안 아프게 준대요.
3: 그거 뭐
2: 여기 써 있어요.
3: 써 있어요, 밑에?
2: 네.
3: 여기 큰 글을.
2: 여기 꼭 안아보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 먹을수록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4: 어떻게 안고 계시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2: 살짝 허리가 덜 아프신 것 같아요.
1: 새로 알아두어야 할 건 없는지 사찰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일행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찾아왔던 곳이지만 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이 여전히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 북입니다.
0: 북은 보통 그렇게 만들잖아요. 한쪽은 암소로 만들고 한쪽은 숫소 가죽으로 만들고.
4: 그래서 아, 그래요?
0: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거랍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가져왔을까 이런 정성이 느껴지는 데고요. 그래서
1: 그 옛날 인도의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 천년 고찰인 만큼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가늠하기 힘든 오래된 것들이 많지만 최근에 사찰에 봉안된 아주 특별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국보라든지 건물이 보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탱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1: 지난 2017년 화대웅전에 걸린 감로도. 불교에서 감로도는 죽은 이를 위로하기 위해 그린 것을 말한답니다. 이 탱화에는 세월호 사건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0: 절에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회적 아픔, 사회적 고통 이것도 같이 치료하고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사회의 아픔을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0: 사찰을 나서 길을 걷다 보면 지난 2009년에 만들어진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207m로 천장으로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그런데 주탑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다리 건너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었나 싶네요. 이럴 때 꼭 장난치고 싶어지는 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1: 나 옛날에 여기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게 흔들려고 못 갔어.
2: 할머니도 못 가시는 분 많아요, 애들도.
1: 아니, 사람이 많으면 이게 움직임이 장난 아니라니까. 네.
3: 천장호 원래 목적이 식수가 아니고 농업용수거든요. 요즘에 농번기 막 시작됐잖아요, 논에. 논에 물을 많이 대니까 지금 다 뺀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물이 별로 없어서 보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물 꽉 차면 엄청나요.
0: 어쩐지 물이 좀 없다 싶더라니요. 가을 겨울에 이 다리를 건너면 더 아름다운 풍광을 만날 수 있다는군요. 자, 산행을 마치고 찾은 곳은 칠갑산을 한상 담아내는 산채 비빔밥 식당입니다.

0: 이건 취나물이고요.
1: 콩나물.
0: 이게 조금 나물이 많은 철에는 더 이렇게 지역에서 나는
1: 무.
0: 나물을 많이 하는데
1: 얘도 열무김치도
0: 이것도
1: 조금 더, 생채도 좀 더.
0: 생채 좀 넣으면 괜찮아요.
1: 열무김치도 조금 더. 자, 기름 넣으세요.
2: 기름을 한 바퀴.
1: 엄청 맛있겠다.
3: 우와,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욕이 반찬이라고, 산행까지 했으니, 뭐 이미 맛안 봐도 100점입니다. 100점!
0: 푸짐하게. 뭐 어떻게 봐.
1: 맛있겠다.
0: 한국자 넣으면 훨씬 더 우수한 맛을 낼수 있어요.
3: 거기에 콩밤에는 아낙네가 심었을 법한 이 청양콩으로 만든 청국장까지 맛이 어때요? 아이고, 말 좀 좀 해보셔요.
4: 꿀맛이죠, 꿀맛. 네, 산에 갔다 오고 공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확실히 입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3: 그런데 상 위에 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음식이 하나 눈에 띕니다. 이거 이 보리개떡 아닌가요?
4: 절기상으로 볼 때면 그때 그춘 공기인 때, 그러니까 먹고 살게 없을 때, 이 망종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보리 수확하면은 얼른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던 떡이 보리개떡이에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배고픔의 상징이 보리개떡이죠. 근데 재료는 그냥 시원찮아도 옛 추억을 떠올려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양에 오면 이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겨하죠.
3: 청양 식당에선 이 보리개떡을 전체 음식으로 내는 곳이 많다는데요. 구수한 맛이 식욕을 돋운답니다.
1: 빵 있죠, 빵. 그런 맛, 떡맛, 콩맛. 아, 맛있다.
4: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할 때 그 억양, 이런 것에서 사실 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감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1: 저는 어머니 품속 같은 곳? 왜 그러냐면, 힘들 때, 여기 오면, 국내 사람들이 그 힘든 걸 같이 보듬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품속 같아서 아주 정이 많은 그런 곳이 청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콩밭내는 아낙네야 대적삼이 흠뻑 젖누나.
3: 칠갑산을 산책하듯 걸으며 만난 오래된 먹과 맛. 산 아래 동네에서 또 하나의 멋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청양을 대표하는 공예가가 작업 중인데요. 대목수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나무 다루는 일을 하게 된 이한수 씨. 그는 장승을 전문으로 작업하는 공예가입니다. 2년 전부터 청양 장승 체험관 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5: 이 장승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나쁜 걸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역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소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준 거죠.
3: 그가 청양에서 장승을 만나게 된 건 어려서부터 봐온 수많은 장승 때문. 그의 눈에 장승은 놀라운 예술품으로 보였답니다. 장승을 살펴보면요, 그 마을의 역사도 짐작할 수 있다는군요.
5: 동네가 이제 날 같으면 편안한 마을, 한 번도 뭐 어떤 적이한 마을은 장승이 좀 묵고 해악적인데, 안 좋은 마을들은 이제 좀 무섭게 이제 깎고 외침을 좀 많이 당한 그런 마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3: 장승 외에도 그가 작업하는 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업한 다양한 모양의 동물 다리입니다.

0: 무슨 동물이에요?
1: 가루라라고 그 백제 시대 때 용도 잡아먹는 새래요. 가루라라고 12지 이제 탈을 깎는 중이거든요. 그 이제 이걸 호랑이.
0: 아 이렇게.
2: 16살부터 시작한 목공의 실력. 가.
1: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이제 완벽하게 만든 탈인데요. 이제 이렇게 수염까지 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2: 아가 저기 아가 아니 이건 너무 사람 같이 생겨서지 이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이한수 씨가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곳. 아주 오래 전부터 대보름날 장성제를 지낸 마을입니다. 청양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장승은 자랑하고픈 문화고 유산입니다.
1: 이 청양이라는 데가 아직도 장승제를 지낸다는 거. 그거 하나만 타이틀을 가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를 지내는 데도 있겠죠.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많이는 없어도. 청양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말 같으면 그게 장승공원이 생긴 어떻게 보면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칠갑산 자락에 있는 장승공원. 이곳에서 이한수 씨가 직접 만든 장승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 이제 말 같으면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종교인을 떠나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곳입니다.
2: 350여 개의 다양한 장승을 만날 수 있는 공원 한가운데 우뚝 선 커다란 장승.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입니다.
1: 지금 여기 지금 세운 장승이 12자입니다. 12자. 12자짜리인데 저쪽에 큰 장승은 아마 이렇게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세요.
2: 그 무게는 무려 14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공원에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장승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좀 특이하게 생긴 장승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1: 축구공하고 발. 그래갖고 붉은 악마. 얼굴은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해서. 요것도 장승입니다. 제가 깎은 장승들은 웬만하면 귀를 깎아놔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귀 좀 잘 들리시라고. 청약분들은 연세 드셔도 오랫동안 많이 듣고 건강하시라고.
3: 나중에 이제 누가 오면은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네.
4: 그렇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잘난 척 비슷하게 하는 거지.
1: 네.
4: 그것도 모르냐? 너는 뭐 하고 다니는 거요?
5: 그래서 배운 거야.
4: 그렇지.
1: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장승은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가 한 10년 정도 장승이 세워져 있다가 그냥 장승이 그냥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다가도 저렇게 누워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발화가 되고 없어지는 것 마냥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하고 같은.
2: 두런두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산중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가장 빛나는 곳 바로 천문대입니다.
6: 따라 들어오실 건데 왼쪽 벽에 붙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2: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있어 밤이면 주변 불빛이 거의 없는 곳이라 별을 관찰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죠. 이곳에선 별과 달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갈 수도 있답니다.
6: 왜 다리 한쪽 같은 거 올린 다음에 팔꿈치를 고정을 시키고 멀리서부터 빛을 찾아 들어가면
7: 요렇게

0: 달 사진을 직접 찍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1: 대형 굴절 망원경으로 보는 선명한 달 표면.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칠갑산에서 만난 놀라운 우주입니다.
2: 예전에도 와본 적 있었는데 신기해가지고.
3: 목성에 이제 네 개의 이제 큰 위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네 개를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잘 보여가지고.
1: 어딜 가도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사는 요즘. 또렷한 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체험입니다.
4: 지금 저기 멀리 빛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공주 세종 방면이고요. 여기가 대전 방면, 계룡 대전 방면. 여기가 부여 방면인데
5: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좋고 빛도 없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칠갑산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다양한 풍경들. 수세기를 건너 비로소 우리에게 닿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5: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에 마무리되세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여기가 지금 모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1: 안녕하세요.
0: 차 너무 예뻐요.
2: 와, 멋져.
3: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두세 주.
0: 이건 테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아니고.
4: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5: 잘하셨어요. 이게 팀이 딜러고 하는데.
2: 어떻게 내보내?
0: 아 진짜? 나 아껴 없이 주는 거.
1: 안녕. 하지마.
5: 하지마.
1: 잘 가란 말은 거짓말이었어.
5: 안돼 안돼.
1: 하지마.

0: 얘들아, 우리 올해 진짜 시즌3 하면서 어땠어?
1: 나는 우리 막냉이가 새로 들어와서 좋았어.
2: 재홍아, 너 와줘서 너무 기뻐. 늦었지만 환영 박수 보낼게. 와.
3: 아깝다.
2: 와줘서 고마워.
4: 근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근데 힘들긴 해.
0: 힘들긴 해.
3: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2: 그치.
3: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2: 맞아.
3: 다 같이 있는 게 재밌다.
0: 나은이랑 재홍이는 오늘 좀 친해졌어?
1: 원래 친했었어.
3: 나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 이미 친해졌지만. 부분이. 사실 팀 짜는 거 보면 홍훈이 형 해봤고 동인 누나 해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야.
2: 아 그랬구나.
3: 그러다 보니까 정인 누나 덕분에 같이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2: 아 너무 좋네. 나도 덕분에 오늘 정인 누나랑 아주 오래된 부부처럼 그런
1: 그치 여기는 커플이야. 여기는
0: 차 안에서 대화가
2: 정말 이
3: 진짜 대단한 게
1: 우동빵을 많이 줬어.
3: 몸이 불편하잖아. 아, 진짜
2: 왜요?
0: 뭐가 왔어?
3: 뭐야?
0: 쏘가나 그냥?
3: 아니면 벌칙 게임이 하나?
0: 뭔가 남익는데? 난 느낌이 와버렸어.
2: 뭐가 남익어?
0: 남익어.
2: 남차야?
0: 어. 내가 또 내 친구를 한 번도 좀 소개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2: 아 진짜?
0: 내가 좀 특별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 나윤이 너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너도 막 설렐 수가 있어.
2: 그렇다.
0: 잠깐만 애들아. 눈 감고 있어.
2: 눈을 감고 있어.
1: 눈을 감고 있으라고?
0: 뭔데? 애들아 해피 해피야 해피.
3: 누나 친구가 있었어.
0: 해피야 이쪽으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5: 눈 언제 떠요?
2: 정인 누나 친구가 진짜 없거든?
0: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3: 네.
0: 자 하나 둘 셋 해피.
2: 아 뭐야? 박수 안 치면.
0: 동혁아!
2: 아, 동혁?
6: 아니, 사실.
0: 동혁이구나!
2: 야.
7: 뭐야, 한 명이 죽은 거 아니야?
2: 아니, 손을 뻗어서 비누?
1: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실루엣과 얼굴이 탁 내리는데? 애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동혁이가. 어, 그러고, 나 진짜로 한 1초 동안 쟤 동혁이 맞아? 이러고 봤어요.
8: 야, 봐봐. 아직 차가 안 떠났잖아.
0: 아.
3: 또 있어요?
2: 아, 그 뭐 내키진 않지만. 형! 진짜 생일이야?
1: 대박이네.
2: 나를 자꾸 너무 따라다녀. 진짜 생일이야?
3: 미워라! 미워라!
9: 아, 그래.
2: 아, 그러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오늘 된 거야.
0: 아, 여러분 이거?
10: 잠깐만, 다리 안 아파?
11: 어, 괜찮아. 꺾어. 오케이.
2: 됐다. 됐어.
11: 자세 편해? 괜찮아?
12: 서현 씨 왜 찾는 거야? 그거 AOA 서현 씨고.
2: 같이 못하니.
12: 아, 그럼
1: 또 나랑. 서현 씨
13: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정인 또 갑자기 자기가 친구 불렀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3: 사실은 정인은 이제 전부 입술을 해가지고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좀 빠르게 불렀거든요.
2: 진짜?
3: 네, 그래서. 진짜 찐 대학교
0: 진짜
3: 대학교 때부터 알던
2: 아 진짜로
3: 선배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했고
1: 선배님
3: 예
1: 그 형아
3: 오세요
0: 나오세요 우와.

0: 재용이의 친구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재용이 저희랑 있을 때랑 또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재용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1: 형 편하게 앉아요.
2: 여기 여기요 뭐 앉아? 여기 누구 앉아?
3: 여기
2: 정인이
3: 아니,
2: 앉아?
3: 둘이 여기 앉아.
4: 여기 둘이.
5: 갑자기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2: 아 그래.
4: 이거를
3: 야 우리 세비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있냐?
1: 아, 사람 많으니까 지금
2: 뭔가
1: 옷을 꽉 찼어.
2: 진짜 캠핑 온 것 같아요.
4: 나는 홍윤이 친구가 아니야.
2: 그래.
0: 나는 지금... 난 동혁이야 사실. 아,
5: 난 배신 안 해.
4: 나는 동혁이 친구야. 친구로 온 거니까.
5: 난 저 형반이랑 달라. 바로 배신 때리네.
4: 저 형반이야.
3: 야 근데 형이랑 인사 좀 묻자.
6: 게다가 바람 소리 까지 들려. 옆에서 맛 시끄럽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못 들으니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7: 저희 청과 정인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거의 수화로만 쓰다 보니까 거의 말을 거의 심하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해요. 심각하면
3: 하루 심지어, 좋은 소리가 없구나.
7: 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한 적 있어요. 오늘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말하는 게 다 까먹었어요.

0: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1: 인터넷에서 봤어.
0: 가운데 손가락 말하는.
1: 아, 왜 이런 걸 봤지?
2: 왜 산? 이게 산이에요.
0: 산.
2: 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3: 둘? 하늘
2: 세요.
0: 하늘.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대웅아?
2: 네?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 아, 이거 방송 나올 수 있겠죠.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1: 옆에? 친구.
5: 나무.
2: 에?
5: 나무.
2: 나무? 아니요. 틀렸습니다.
1: 친구, 친구.
2: 아, 비슷한
4: 가족?
2: 아닙니다.
4: 에? 가족?
2: 아닙니다.
0: 동료?
2: 에?
0: 동료.
2: 아닙니다.
5: 아, 형! 형!
2: 된다. 형입니다.
5: 아~
2: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5: 아, 옆에도 있다고 하면 좋고요. 네.
2: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동생입니다.
1: 아.
2: 가만히 있으면 사.
1: 그러면은, 홍윤이 형 한 번만 불러줘요.
5: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 좋은 의미로
5: 하시면 안 돼요.
6: 하니까요.
2: 범이가 학교 딱 과 후배였어 그러면?
7: 네.
2: 웅이가?
7: 네.
2: 아 진짜 네. 같은 수업 듣고 이랬나?
7: 네.
2: 근데 수업에서 웅이가 뭔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했어?
7: 참여 못하기보다는 일단 뭐 발표를 할 때 나는 청각장애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2: 아 얘기를 했었어? 네.
7: 근데 이제 저는 발표할 때 웅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박재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아요.
2: 네. 아 진짜?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진 거야?
7: 그러면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맨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2: 아 진짜?
7: 야, 같이 혼자 먹었거든요.
0: 아 진짜? 네.
2: 야 웅이 왜 그래? 주장 네. 왜 혼자 먹었어?
7: 행은 돕고 다니잖아 얘가.
2: 아, 그래서.
7: 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좀 그때부터 이제 잘 챙겨주고 하니까 형 동생
2: 좀 소심했었고 이제 장애라는 게 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교수님도 맞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7: 똑같았어요.
2: 죄송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7: 네. 네.
2: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얘기하고 문법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1: 진짜?
2: 네, 자신감이 조금 만약에 형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0: 그만큼.
2: 너무 관계네. 좋은 관계다. 그때 당시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감 너무 확. 항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귀가 내가 정말 귀가 좋았으면 차린이 몸이 안 좋았다면 차린이 소통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전 재웅이가 항상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서 뭐 주눅이 들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8: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에서 깨나오듯이 좀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좀 그때는 아 짠하다? 아니야 대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 난 근데 이거 범이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게 장애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내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호탕하게
5: 없어,
2: 얘기했냐?
5: 없어. 나 화내면 그냥 화내는 거야.
2: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을 했어?
7: 딱 근데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가. 네. 박재웅이라는 친구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 동기들도 안 챙기는데 제가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밥 먹자. 네, 그렇게 이제 좋게 이제. 네.
2: 진짜?
8: 그러면은 주변에 그 좀 지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0: 학과 자체가.
7: 학과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2: 아 그래서?
0: 근데 범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라는 거는 너 장애인 아니야 뭐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리 주눅들지 마. 너가 죄송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7: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애는 일단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2: 이제 자신감을 많이 키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이거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0: 먹겠습니다.
1: 우와. 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 괜히 말했어. 네.
2: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마술쇼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
3: 준민이한테 배웠어?
2: 내가.

0: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1: 아, 괜찮아.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2: 안 들어갔어? 어, 안
1: 뭐가 색깔이 달라. 언니 지금 불이 파란색이야.
2: 아, 진짜?
1: 어.
3: 근데 진짜 확실히 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조화로워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2: 오, 네. 너가 본 매력은 어떻게 달라?
3: 약간 누나는 생기발랄한 누나. 이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4: 근데 맞죠, 나는 맞죠. 사실 네. 밝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밝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환경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야. 사실 밖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기에서 내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다닐 때 무엇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5: 우리 세비고 멤버 친구들이 다들 각자 영역에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어떻게 좀 봤어? 나 승일이한테도 그게 궁금했어. 내가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거를 알고 있었을지.
4: 오, 그냥 궁금하다.
6: 그치?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지. 홍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다. 정말 변화도 많고 뭐 더 잘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고 바뀌고 또 어떨 땐 이런 걸 하고 싶어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진짜 뭐 눈을 엄청 빛내가면서 막 엄청 열띠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옆에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7: 이제 말씀처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오. 지금인 것 같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3: 나는 나윤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도 만났을 때 난 사실 똑같았어.
2: 그러니까 팔이 절단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3: 나는 나윤이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나윤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기계팔 나온다고.
4: 맞아.
3: 너 나중에 다 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윤이가 운동도 잘했지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윤이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5: 맞아.
3: 나윤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것들도 더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
5: 맞아.
3: 원래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다 못하잖아.
4: 아무래도 마지막이었어.
0: 왜 마지막이 그래.
3: 장난입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다 약간 동혁이 내 친구들은 다 동혁이처럼 그냥 내 장애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화 시켜줬다? 그랬더니 내가 장애를 받아들일 때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야. 그냥 뭐 너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우리 맨날 막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장애를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5: 나도 생일이한테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우리 서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집에서 분당 내 병원까지 정말 주말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던 게 내 재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거야.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는 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줬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큰 뭐랄까 좀 힘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친구 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 갑자기?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좀 낯간지럽지. 친구 사이에 고마워.
5: 맞아. 이제 올 한 해 다 갔는데 다들 올해 어땠어? 2025년 어떤 한 해였어?
3: 나는 도전.
5: 오 도전? 왜? 어떻게?
3: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비들을 다 샀어. 와.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1: 난 알지. 참고로,
5: 카메라 샀구나.
1: 참고로 원래 배우 준비했던 거 알지?
5: 맞아.
7: 저는 새로운 경험? 지금 이 자리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늘 새롭고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6: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음원도 냈고 이번 달부터 좀 작업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았나. 홍윤은 어때?
5: 나는 강연 활동을 지금 한 5년 넘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명랑하게 뭔가 에너지 있게 우리 장애들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
1: 우리의 나이로 우리가 한 살부터 먹었던 그 나이대로는 전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 나이는 7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완전 커리어를 잃은 상태에서 7년이면 진짜 뭣도 아닌 그냥 20살짜리 애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오는 상충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도전들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좀 긍정적이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그렇게 좀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25년이.
5: 맞아.
1: 라스트! 왜 울어?
4: 아, 이게 연기가 와가지고.
1: 나는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줄 알아.
4: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고 좀 살아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 더 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8: 갑자기 올해가 내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셈이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청각 장애인데 말 많이 해, 얘기해라.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말을 발음 좀 연습하래. 저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편은 발음을 조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완전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난감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원한 저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별을 안 보지 않았어?
5: 아, 그러자. 그치? 좀 보자.
3: 아, 너무 밝아서.
0: 장나무 보이는데?
5: 야, 이거 진짜 이쁘지? 이렇게 보는 거.
1: 여기.
3: 조명 꺼야 될 것 같은데요?
0: 형, 드디어 잔나무를 보네.
5: 드디어.
1: 너머로 어때, 편하지?
4: 너머로?
1: 아니, 거기 말고 이제 앞으로? 없는디?
0: 야, 진짜 없어.
3: 방송 거짓말 하면 안 돼.
4: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1: 아니야.
5: 2026년엔 다 우리의 별을 찾자.
1: 와.
3: 아니, 없는데.
1: 세비고 별이다.
0: 이야, 갑자기 별이 저렇게.
1: 세비고 자리. 세비고 자리.
4: 세비고.
1: 세비고 자리.
5: 얘들아, 나는 어릴 때 승일이랑 이맘때 연말에 노래 자랑을 같이 막 나가고 그랬어. 그래서 노래를 같이 나가서
0: 맞네.
5: 그런 걸 또 같이 하고 김동률 가수님의 감사를 불렀었죠.
4: 불러줘요.
1: 아, 근데
0: 그래요. 네.
4: 박수 가자.
3: 박수.
0: 박수.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0: 뭐 여기까지 봐.
1: 다르다.
2: 맞아, 노래하면 언닌데.
3: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1: Come on!
3: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원속할 접을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4: 힘들 때만 옆에 있으면 동정이고요. 차라리 잘 될 때만 옆에 있으면은 이건 우정이 아니야. 비즈니스야. 예, 한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깊은 우정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2: 걱정 안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5: 하고 차박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 재밌는데?
6: 신발 넣어줘요.
7: 그래.

0: 형 누울게.
1: 야 이거.
2: 맞아.
3: 바이.
4: 저희가 체격이 큰 남자 둘이 그 소형차에 같이 자려니까 걱정했는데 웅이가 한번 올라가 보더니 이거 위에서 잘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5: 사실 위랑 밑에랑 너무 달라요. 공기 자체가 밑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홍연 진짜 잘 잤겠다 느꼈는데 아 나도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누워볼까 했는데 이미 홍연이 이미 대팔자로 누워있더라고요.

0: 어, 물소리.
1: 근데 여기도 캠핑할 수 있네.
0: 어, 물소리, 물소리. 어,
1: 옆에 물 나가보자.
2: 그래? 야, 너, 야 아니, 이거 나무, 아니, 나무, 나무 가, 이거 나무 그래. 엄청 멋있다.
0: 아, 나무 보여?
2: 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
3: 맞죠. 잔가나, 그러니까 잔가시가 이렇게 쭉쭉 나는, 뻗어져 있어.
1: 난 정희 누나 봐도 모르겠어.
0: 왜?
1: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거지.
2: 약간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 진하고 굵은 것들은 보여. 어. 새 이런 건 안 보이는데 나무 이파리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런 텐 얘는 근데 무슨 천장처럼 있네.
4: 나는 아침에 방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 힐링되네.
5: 1박 2일의 캠핑은 우정 캠핑이었다.
1: 역시 캠핑은 우리 서로 몰랐던 거를 서로 알 수 있는 시간?
2: 그냥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삐걱대고 자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6: 네 명이선 안 돼요. 한 명 더 불러주세요. 이랑님 불러주세요, 그날. 그 추우니까 약간 눈 위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괜히 괜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슈슈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0: 이렇게 장애인들을 일을 시키고 비장애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정리하고 왔는데 저희 셋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런 쓰리샷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미치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4: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5: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6: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5: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7: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5: 안 돼!
7: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5: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8: 아, 불이 났어요.
9: 그랬대.
10: 무슨 소리지?
8: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8: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0: 어디로 가야 하지?
9: 저기야!
8: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9: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0: 안 돼!
8: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0: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8: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9: 도와주세요!
8: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여긴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인어공주 미미
7: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6: 머리새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커 게임 같네요.
0: 어,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어,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어,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어.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어,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사위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0: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1: 어, 이건 말이다.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1: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1: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어, 맞아. 그러네.
1: 누구나 아는 거.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1: 빙고 말은 갤라홉, 블루이의 말은 갤라홉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1: 아, 어,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오,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1: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1: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1: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아,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1: 어,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0: 아,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1: 어허,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요정이 두 개네.
0: 비숍.
1: 그리고 프론도 많아.
0: 혼이야.
1: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3: 고마워, 블루이 언니.
2: 잘했어, 블루이.
0: 아, 이거 봐.
2: 내버려둬, 하면... 체스왕.
1: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3: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0: 아,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1: 네! 킹이랑 퀸!
3: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1: 그래. 고마워.
0: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아휴, 그래, 뭐 어쨌든.
3: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1: 그래, 괜찮아.
0: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2: 어허, 정말 그럴까?
0: 어?
2: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0: 어, 그냥 한 칸.
2: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어우,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0: 이제 다 했어?
2: 어.
0: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3: 오, 소풍 같기 아름다운 날이야.
0: 빙고?
1: 빙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1: 뭘 할까요?
0: 프론을 움직여봐. 아이폰! 아,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3: 아빠!
0: 아, 그래, 빙고 차례.
3: 갤럽 달려가요.
0: 아,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3: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0: 아,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1: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3: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쓸어뜨리는 거야. 툭! 봤지?
1: 갤럽!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3: 어, 휴.
0: 아니, 그거 죽었어.
3: 갤럽이 죽었다고요?
2: 아니, 갤럽은 안 죽었어.
0: 아, 그래.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1: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블루이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0: 아, 여기 아님 여기.
1: 딱 여기.
0: 아,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3: 갤러옵의 딸이야.
0: 아,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1: 그럼 여기는요?
0: 그래, 또 쓰러뜨려.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2: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1: 어,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3: 빙고 퀸!
1: 어, 안 돼!
2: 여보, 그만해. 어.

0: 결국에는 킹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1: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 이겨요?
2: 그거 쉬워, 블루이.
0: 드디어 오셨네.
2: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1: 어?
2: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0: 그거 제법인데? 또잉.
2: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0: 그건 잘못한 거야.
2: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0: 체크메이트.
2: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0: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2: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0: 그래도 꽤 잘했는데.
2: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1: 여기 빈 거.
3: 오, 어서 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1: 떡떡.
2: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죄송해요. 떡떡.
2: 아, 거기 누구세요?
1: 감자예요.
2: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1: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2: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1: 죄송해요. 떡떡.
0: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1: 아빠!
2: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1: 정말요?
0: 어,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1: 만세!
2: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0: 요즘 이게 유행이래.
1: 엄마 괜찮아요?
0: 어?
1: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3: 무슨 헤어스타일?
0: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1: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0: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4: 아!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1: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0: 어,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1: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0: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1: 네?
0: 그래, 그 게임 할까?
1: 아, 정말이야?
0: 어,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1: 양강아지!
0: 어, 그래, 맞아.
1: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5: 매. 매.
1: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5: 냠, 냠, 냠.
1: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5: 냠.
1: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우,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3: 어,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1: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리 비켜, 양강아지야. 먹을 풀을 가져왔어.
3: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1: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가라.
6: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 하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엄마 부를게요.
6: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1: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3: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1: 엄마, 방 안에 계세요?
2: 어,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1: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2: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1: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2: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1: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1: 어, 안 돼, 양강아지 안 돼!
2: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2: 그렇구나.
1: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7: 이게 무슨 일이야?
1: 어떡해!
2: 빨리 가!

0: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1: 죄송해요, 인기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0: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1: 양강아지 안 돼!
0: 진리!
1: 어, 이런.
0: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1: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0: 엄마가 왜?
1: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2: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0: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2: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1: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0: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1: 양털깎기 전문가?
0: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1: 감사합니다. 걱정하지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0: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1: 응, 안녕.
0: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얘들아?
1: 여기 엄마.
0: 오,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0: 어, 고마워.
1: 저도요.
0: 아빠는 어디 계시니? 어, 고개 숙여, 이 겁쟁아. 어, 안녕, 웬디. 어,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3: 기분 좋아, 고마워.
0: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3: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0: 어,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3: 어, 고마워.
0: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3: 어,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봐요, 엄마.
0: 오, 그래, 그래, 그래.
3: 야,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4: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야, 너 빨리.
5: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2: 아, 더 놀고 싶어요.
5: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거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거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2: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어,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은 거리랑 완전히 다르네.
2: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예, 예. 반대로!
2: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2: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냥 못 말리니까.
3: 너저 가고 있어요.
2: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2: 코끼리?
3: 호, 강, 호, 강, 호, 강.
2: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2: 꼬꼬다.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새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2: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2: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2: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2: 어,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어, 조금.
2: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2: 어,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오, 오.
2: 거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2: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2: 응,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우, 어우, 이런 어지러워.
3: 아다, 아다, 아다.
0: 우?
3: 아다.
0: 어, 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2: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삐욕?
2: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아, 그래.
3: 언니, 저기 봐.
0: 삐욕? 삐욕?
2: 삐욕?
0: 삐욕?
3: 뭐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0: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0: 어,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지 않아요?
2: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2: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3: 왜요?
0: 우리도 모르겠어.
2: 그러게.
3: 좋아요.
2: 혹시 삐옵삐옵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3: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4: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밖으로 좀 닿아요. 네, 그렇게요.
0: 밖으로,
3: 아빠, 우리 발바닥 걸려야 해요.
2: 어, 그래. 그래서 좀.
0: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옵,
4: 삐옵, 삐옵.
3: 삐요
2: 삐요 삐요 삐요
3: 네 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어 그렇게 아빠
2: 난 잘하고 있어.
3: 그렇게요 그렇게요.
0: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옷 꺾기를 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3: 갈게요.
0: 여보, 여보. 저거 봐.
1: 에? 뭘?
0: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1: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0: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1: 아, 그런 것 같네.
5: 좋아! 그래!
3: 맞지? 어른들은 못 말려.
0: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1: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1: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1: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0: 여보, 안 돼.
1: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0: 계속해.
1: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아,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0: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1: 아,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꿀꺽. 오우,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0: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1: 에, 괜찮을 거야. 아, 잠깐만. 아우,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0: 봐봐.
1: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0: 그런 것 같은데?
1: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0: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1: 괜찮아요.
2: 이제 끝났어?
0: 그럼.
2: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0: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0: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말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흑흑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이번 신나고 재미나게!

0: 정말 멋진 거미줄이야.
1: 거미줄은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 튼튼하대.
2: 맞아.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6배나 더 강하면서 고무줄 같은 탄력도 있으니까.
3: 정말 대단해.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까지. 모두 만족스러우셨나요?
0: 정말로 멋진 공연이었어. 움직임이 너무 멋졌어.
2: 그런데 좀 덥네. 시원한 거 먹고 싶다.
3: 얼음이 있을걸? 빙수 만들어 먹자.
0: 빙수? 우와! 내가 좋아하는 빙수는 팥빙수, 망고빙수, 딸기빙수, 메론빙수. 와, 다 먹어버릴 거야.
5: 아, 차가워. 이건 얼음이잖아. 하늘에서 빙수가 내려오나 봐.
2: 하늘에서 빙수가? 말도 안 돼. 아, 차가워.
3: 와, 얼음 같은 게 입에 들어갔어.
0: 가봐, 내 말 맞지? 야호, 빙수가 내려온다.
6: 잠깐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이라면 혹시...

0: 우박이야. 우박이라고? 어서 피하자. 여기서 피하자.
1: 치, 우박이라니 빙수랑 헷갈렸네.
2: 우박도 얼음 덩어리이긴 해. 구름이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물방울들이 얼어서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3: 어, 잠깐만. 물방울이 얼어서 커진 거라면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 에이, 아니야. 안 키는 걱정도 많아. 설마...

0: 큐킹 렉스 레드 파워 변신. 렉스 슈터 칼부리. 레스큐킹 메가 부스터. 여기야 레스큐킹. 얘들아 여기로 피하면 돼.
1: 응? 고마워 보고 다이노. 무사해서 다행이야.
0: 어? 맥스 나무 밑으로 피신하자. 나무 아래라 우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우박이 그치기를 기다려보자. 레스큐킹, 우박을 막아줘.
2: 알았어. 워터 캐논.
0: 프로펠러 회전.
1: 너무 많아서 다 막을 수가 없어.
0: 뭔가 좋은 방법이. 아, 그렇지. 레스큐킹, 그물을 치자.
2: 그물? 무슨 소리야?
0: 낮에 거미줄 본 거 기억나지? 거미줄처럼 그물을 쳐서 우박을 막아보는 거야.
2: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해볼게.
0: 에스큐킹, 너프 발사!

0: 나무처럼 단단하게! 버텨야 해! 거미줄같이 단단하게!
1: 레스큐 킹 거미줄 작전 성공!
2: 정말 고마웠어. 안녕.
3: 고맙긴. 언제든지 우릴 불러줘.
2: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3: 응, 모두 레스큐 킹 덕분이지.
1: 아니야, 거미 덕분이지. 때론 곤충들한테 배운다니까.
2: 맞아, 자연은 정말 신비로워.
4: 예정대로 빙수나 먹으러 갈까? 우박 말고 진짜 빙수.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스타일이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자,

0: 듣는 이유.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다른 애들보다 빨리 걸었대. 친구들보다 키도 좀 빨리 컸고.
1: 얼굴 잘했다.

높은 데 있는 거야? 내 키가 좀 더 크면 높은 데 있는 과자도 직접 꺼낼 텐데.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높이 있어도 편하게 꺼낼 수 있고.

0: 손 씻을 때도 깍지발 안 들어도 되고. 엄마랑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아, 나도 발이 땅에 닿았으면 좋겠어.
1: 그래, 고마워. 이거 많이 먹어.
0: 어딜 가든지 나만 맨날 까치발이야.
2: 엄마, 우리 오늘 어디 가요?
3: 아, 일단 병원 가서 유 가려운데 바르는 연고 받고 인형극 보고 맛있는 것도 먹지?
2: 아싸, 그럼 우리 더 빨리 가요.
3: 그래.
0: 어? 어? 오늘 새 신발 신었는데 젖으면 안 되는데.
4: 그러게, 여기 길이 왜 이래? 여기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길인데.
0: 엄마, 여기 너무 물이 많고 길이 막 울퉁불퉁해요. 넘어질 것 같아.
4: 그렇네.
3: 일단 이 엄마 손잡고 조심조심 한번 가보자.
4: 길이 왜 이러니? 잠시만 이쪽으로 와봐.
3: 조심.
4: 건너.
3: 옳지.
5: 안 늦었다, 다행이야. 가자.
6: 아, 얘야, 덥지.
5: 우리 인형극 보기 전에 주스 마시자.
2: 좋아요.
5: 그래. 자, 무슨 주스 먹을까?
0: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
6: 어, 잘 안 보여?
5: 알았어. 있죠. 자, 볼까요? 복숭아, 망고 어떤가?
2: 복숭아.
5: 아이, 자.
3: 불편해?
0: 엉덩이가 자꾸 흔들거려. 엄마, 저 이거 빼고 앉으면 안 돼요?
3: 아, 그런데 등받이가 너무 높아서 방석 없이 그냥 앉으면 아마 앞이 잘 안 보일 텐데.
0: 너무 불편한데.
3: 일단 오늘은 그냥 앉자. 자, 보자.
0: 어린이로 산 건 참 힘들다. 세상은 너무 높고 큰데 나는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도 맨날 까치발이다. 까치발 안 들어도 다 내 손에 척척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그런 세상 없나?
2: 여긴 어디 있지?

0: 너도 같이 먹을래?
1: 그래.
0: 여기 앉아.
1: 어? 저기 있잖아. 얘 이제 되게 편하다.
0: 응. 아이들 키에 맞춰서 만든 거라 그래. 우리 마을은 원래 다 그래. 맞아. 얼른 먹어. 마카롱 맛있어. 너도 마카롱도 먹고 케이크도 먹어봐.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지.
2: 이상한 동네에 와버렸다. 건물들은 다 낳고.

0: 해주길래
1: 그래 좋아.
0: 좋아. 이거 봐. 이거 내가 제일 좋아.
2: 어딜 가서 앉아도 발이 땅에 닿는다.
0: 이 공이 진짜 귀여워. 어때? 귀엽지? 그치?
3: 장난감 보고 갔어요.
2: 모든 물건이 다 손에 닿는 데 있어서 까치발은 안 들어도 되고.
4: 사자다 사자. 재밌겠다.
2: 그리고 어딜 봐도 애들이 다 웃고 있다.
4: 자기 또 구경 가자.
3: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
2: 어? 강아지가 말을 하네? 이거 혹시 꿈인가?
7: 어린이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의 의한 딩동댕 마련걸 환영해.
2: 딩동댕 뭘? 이름이 특이하네.
7: 딩동댕. 우후! 여기선 어린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도 어디서 소원을 말해봐.
2: 아, 저기 근데 있잖아. 화장실이 어디야? 나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은데.
7: 아, 어린이 화장실 말하는 거구나. 그건 바로 여기에 있지롱. 자, 내 손 잡아. 출동.
3: 그렇습니다. 그래서
8: 맛있는
3: 이렇게 잡지
8: 마십니다.
9: 우와, 시원하다. 가자고.
7: 씻어 깨끗하게
2: 씻어.
7: 아, 씻어.
2: 어? 있잖아, 화장실이 좀 신기해. 까치발 안 들어도 이렇게 손 씻을 수 있어.
7: 아, 그건 여기가 어린이 화장실이라서 그래. 세면대를 어린이 키에 맞게 만들어놨거든.
2: 아, 그렇구나.
7: 우와, 신난다.
4: 우와, 손잡이가 낮은 데 있으니까 좀 편하다.
7: 그치, 그래야 어린이들이 잘 잡고 다니거든. 우리 빨리 가자고.
4: 그래.
9: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 와, 신난다. 이유야, 우리 뭐하고 놀 거야?
1: 우리 비눗방울 놀이하고 놀자.
7: 와, 비눗방울 너무너무 재밌겠다. 빨리 만들어줘.
1: 알았어.
7: 괜찮아.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해서 하나도 안 아프거든. 너도 앉아봐.
2: 진짜네? 바닥이 침대처럼 폭신폭신해.
7: 그지 그지. 그럼 어디 누워볼까? 이야, 와, 날씨 좋다.
9: 와, 구름 진짜 예쁘다.
2: 와, 진짜 예쁘다. 재밌는 게임들도 없고 특별한 장난감도 없는데 까치발만 안 뒀을 뿐인데 자꾸자꾸 기분이 좋아진다. 발이 안 불편하니까 마음도 자꾸자꾸 편해져.
1: 졸려. 깜빡 잠들었나 봐.
2: 오늘은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뭐든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말. 까치발 안 들어도 어디든지 닿을 수 있고 아이들은 모두 다 잊고 있었던 말.
1: 헤이, 그런 곳이 어딨어. 아, 잠이나 자러 가야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실바니안 우편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띵동댕 김치원 예!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죽고 말 거야. 머리를 빗어주면
1: 기분이 좋은가 봐.
2: 나도 밀어볼게.
1: 나도.
0: 유모차 타는 아기 고양이
1: 냥이.
0: 아기 강아지도 있네.
1: 자, 저기.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아, 왕자님, 이쪽입니다.
3: 아, 그래.
2: 빨리 오세요, 빨리.
3: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3: 어? 아니,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2: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3: 도도도도, 독사과?
2: 응?
3: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2: 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3: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2: 아!
3: 뱉어.
2: 아!
4: 맛있어.
3: 맛있어?
2: 응.
3: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2: 아, 꿀사과.
3: 아 꿀사과.
2: 응.
3: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2: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5: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가!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 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많아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3: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4: 어?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 10초 전이라고!
7: 아니,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4: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5: 알았어!
4: 5, 4, 3, 2, 1, 출동!
8: 맛있다!
4: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6: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7: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6: 사과세포! 왜 그래?
8: 나 방금 당했어.
4: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퀸을 사귀어 올 거야.
9: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4: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10: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9: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4: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2: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서,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4: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2: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서, 아, 뭐해? 어서 당장!
4: 미안해, 폴리페놀!
8: 폴리페놀, 안 돼!
2: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7: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2: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6: 어?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9: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지.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4: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7: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6: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11: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6: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12: 그거야, 사과를 베어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7: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6: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1: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12: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6: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7: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12: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4: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9: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6: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7: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8: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9: 빙고.
10: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9: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10: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9: 휴, 다행이다.
12: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요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2: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6: 새콤달콤한 사과와
7: 레몬이 만나서
10: 더 새콤해지겠다.
5: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2: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9: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12: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13: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1: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3: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1: 산소는 나가주세요.
9: 뭐야, 뭐야. 괜히 왔네. 아유.
12: 어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2: 폴리페놀 안 불러?
12: 어어 괜찮아 괜찮아 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6: 있어.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이 뿌리거나
7: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6: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12: 그래 맞아.
6: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말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이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말이 생기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말랑물집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쪼뜨릇 쪼뜨릇. 모찌팩 하우스에 고. 말랑모찌팩 네이커.
2: 사과 하세요.
3: 거울아 거울아.
4: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3: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4: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3: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4: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3: 나도 잘 먹어.
4: 잘 자고,
3: 나도 잘 자거든.
4: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3: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4: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3: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4: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3: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4: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3: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4: 어,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3: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5: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2: 헛, 이번엔 또

0: 외쳤는데 왜 호빵이는 안 오는 거야?
1: 어?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어?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이 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요 소.
2: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마라.
1: 아, 진정해 사나요 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아,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1: 응.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2: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4: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5: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2: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1: 나와라 폴리페놀.
2: 산화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 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1: 잠깐.
4: 왜?
1: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5: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0: 그거야?
6: 당연히 아삭아삭 캠!
0: 백틴 때문이지.
7: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5: 그래. 백틴 용사.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 하게 한다는 거야?
7: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5: 어떻게?
7: 이렇게.
8: 위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8: 네, 위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7: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7: 위님, 백틴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7: 야호! 나는 야 백틴 용사!
5: 쏴! 백틴 젤리 젤리!
3: 어? 어이,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5: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3: 이 사과의 백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5: 네! 백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9: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0: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9: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5: 나 백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9: 세상에! 이렇게 그 섬유질은 처음이야! 뺨보다!
10: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대장세포님!
9: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5: 백틴 젤리 젤리!
10: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백틴이에요!
9: 뭐야! 난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0: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9: 사과 백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10: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9: 그치! 이제 사과 백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0: 저도 신나요!
5: 백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8: 에라디아!
0: 대장세포님, 저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8: 최고의 똥 완성이요!
0: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9: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도동! 똥 나갑니다!
8: 이야!
7: 그냥 팩트니 아니라니까.
5: 아, 그 팩틴 형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7: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5: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7: 당연하지.
5: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7: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5: 거. 얼른 가야겠다. 백설 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7: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틴 용사.
5: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11: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5: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11: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5: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11: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5: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12: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0: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0: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2: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0: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2: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0: 그럴까?
2: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0: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2: 여기요?

0: 팩틴 최고!
1: 자, 팩틴 용사.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팅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1: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7: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8: 이게 뭐야?
9: 공포의 똥폭탄.
7: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0: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11: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12: 빨리 열어봐.
10: 왔어, 왔어.
12: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0: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7: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0: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12: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7: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0: 오늘이 무슨 날?
1: 정정당당 웃음의 날!
0: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2: 그러니까 반칙하면
3: 안 돼요.
2: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4: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5: 보기 좋구나. 우정.
4: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5: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6: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0: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4: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0: 잘 부탁해.
7: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8: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9: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7: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6: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7: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2: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아침에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3: 잘 봐
0: 자, 출발!
2: 오! 오! 이야! 오!
1: 비행기인 줄?
2: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3: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0: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힘내!
4: 지구 화이팅!
3: 만나 지구
0: 자 출발
2: 개미 밟으면 안 돼
3: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5: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4: 아니.

0: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1: 그럼 내가 아무나야?
0: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밥도 못 먹게 왜 자꾸.
1: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주다.
2: 범이 안경이.
3: 뭐야?
1: 진짜 이상해졌어.
3: 뭐야? 왜 울는 거지?
1: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3: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1: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4: 지구야.
1: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2: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1: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 있으나 묻어라.
5: 어떻게, 뭐지?
6: 으아! 그거, 또? 선생님!
7: 어,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6: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7: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아, 화장실 갑시다.
6: 아닌데요, 쌤.
8: 어?
6: 아, 웃겨.
8: 어?
6: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8: 이상하다.
6: 이상해.
8: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 아, 넘어져라! 새똥이나 맞으라!
9: 이것도 뭐야?
8: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6: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2: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6: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2: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6: 뭐? 나랑 범이랑?
3: 지민 사랑이가 보면 난리 칠 텐데.
6: 선생님,
7: 응.
6: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7: 어자자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6: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8: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1: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1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7: 반칙하면?
2: 안 돼요!
7: 맞아요.
2: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7: 자, 모두 준비? 시작!

0: 설사가? 어,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안 돼! 도미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망자!
6: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5: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최경영 헌개맨 옥스포드 항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잠깐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모두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바르게 달리는 스포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친구들 안녕. 번기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6: 범이가 이기게 해줘.
5: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에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7: 조그마님! 조그마님!
8: 우리가 찾았지요!
6: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9: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6: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9: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8: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6: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총알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었지요.
9: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 큰 선물 하나 주지. 까뽕.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10: 역시 천재.
9: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10: 찍찍.
5: 사화, 빛바랜 금메달.
11: 무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12: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1: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12: 내가 운동 좀 하지.
13: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2: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내 실력이야.
13: 실력?
6: 실력은 무슨?
12: 무범이 진짜 실력이야.
14: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3: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5: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5: 같이!
5: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5: 예!
13: 모범, 정신 차리고 잘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11: 나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보자.
13: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5: 자, 준비.
13: 저거 내가 가져간다.
5: 조심조심.
13: 뭐가? 달리게 할게. 좋았어.
11: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5: 오, 잘하고 있어. 우와.
11: 오. 오.
5: 모범!
11: 모범! 어? 어떡해! 멈춰!
5: 고마. 괜찮아?
12: 회원장님, 한번 쌤.
5: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2: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5: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2: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5: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12: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5: 아,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2: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 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2: 처음 봐.
15: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
16: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2: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0: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2: 가긴 어딜 가지?
3: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0: 좋은 말로 할 때 내 넣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0: 돈 말고 아무 보석 내 놓으라고.
1: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다치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또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1: 축하해.
3: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4: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4: 분명 여기에서.
5: 그만해, 무서워.
6: 그 반짝거리는 거 아무 보석 내놓으라지.
5: 자꾸 무슨 보석을 갈라는 거야?
7: 거짓말이지. 아무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3: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8: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보석장애 자가!
4: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9: 번개,
10: 쉴드!